0: 7월 16일 목요일 주현미의 Love Letter. 첫 곡은 한마음의 꿈이여 사랑이여 였습니다. 아프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회복 탄력성을 강하게 만들다 보면 금방금방 다시 회복할 수 있고요. 그만큼 억울한 생각도 줄어들고 다시 새로운 기회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김은실님께서요. 자고 일어나면 베개 자국이 얼굴에 오래 남아서 오후가 되어야 없어지더라고요. 크크. 그래서 베개를 아예 문이 없는 걸로 바꿔놨어요. 그 베개 자국. 그렇죠. 네. 아, 저도 그래요. 근데 김은실님. 그렇죠. 2633님께서는요. 현미누님, 오늘부터 연차 내서 내일 제헌절 포함해서 4일 연휴입니다. 서울에서 직장 때문에 자취하는 딸한테 가는 중입니다. 지금 안성휴게소에서 문자 보내고 내일 딸내미에게 만난 거 사주려고요. 아, 그래요. 따님도 보고 좋아요. 네. 주말 잘 보내실 것 같은데요. 두 분에게 모두 시원한 커피 선물로 드릴게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오늘도 우리 러브레터 가족들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합니다. 지금 어디서 무슨 일 하시면서 러브레터 듣고 계신지 소식 알려주시고요. 더워서 힘든 얘기도 좋고 아니면 아침부터 기분 좋은 얘기도 좋고요. 다 같이 축하하고 싶은 사연 아니면 속 답답한 하소연도 괜찮으니까 어떤 얘기든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아, 네, 재채기 나오려고 해서 참았습니다. 어떤 얘기든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러브레터에서 듣고 싶은 추억의 노래 신청해 주셔도 반갑게 들려드리니까요. 좋은 노래들 많이 많이 추천해 주시면 여러분 사연과 노래 소개해 드리고 다양한 선물도 드립니다.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으로 보내주시면 무료니까 지금부터 부담 갖지 말고 보내주세요. 그럼 저는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2: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아니,

나미와 머스마들의 미운정 고운정 7932님 신청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이고요. 0853님 사연 주셨는데요. 현미님, 정육점에서 일하는데요. 초복 맞아서 그저께랑 어제 이틀 동안 영계 닭 1,000마리 완판했습니다. 뿌듯합니다. 그러셨군요. 네. 와우. 1,000마리요? 우후. 어제 그나저나 초복이었는데 다들 몸보신 음식 잘 드신 거죠? 0853님, 아, 수고하셨습니다. 도라지 홍어회 무침 선물로 드릴게요. 7777님께서는요. 현민우님, 어제 집사람과 다음 주 여름 휴가 계획 짜다가 싸웠어요. 강아지를 데리고 가야 한다는 저의 의견. 제 의견에 집사람은 강아지 데리고 가면 식당 가기가 힘드니 맡기고 가자는 집사람 의견에 고딩 딸아이도 강아지랑 같이 가길 원하니 다수결로 하자고 했다가 아내가 강아지보다 자기가 덜 중요하냐며 막 다퉜습니다. 의견 좁히기가 쉽지 않네요. 그래요. 아, 근데 요즘은 애견 동반 식당 이렇게 휴양지나 이런 데 보면 있어요. 찾아보면. 그래서 아유, 또 강아지 혼자 집 누구한테 맡기는 것도 마음 아프잖아요. 저도 아내분 들으면 좀 서운하실려나? 저도 강아지 데리고 가는 거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아, 이 강아지들도요. 이 같이 가족들이 함께하는 그런 여행 이런 경험 공유하는 거 엄청 소중하게 생각한대요. 같이 데리고 가보세요. 그리고 거기 보면 뭐 애견 카페, 동반, 식당 찾을 수 있어요. 잘 다녀오세요. 다음 주 아, 좋은데요. 커피 한 잔 드릴게요. 7777님. 5148님께서는요. 여기는 거제 조선소입니다. 일하며 잠깐 쉬면서 현미님 목소리 잘 듣고 있습니다.

덥지만 오늘도 화이팅 해봅니다. 와, 거제 조선소. 밖에서 혹시 일하시면 아, 그 뜨거운 그 햇빛 장난 아닐 텐데 특히 바닷가에는 더 왜 그 햇빛이 더 왜 풍요로운 건지요. 5148님 잠시 쉬신다 그랬는데 그래요. 저는요 도라지 홍어회 무침 선물로 드릴게요. 러브레터에서 오늘도 좋은 노래 많이 준비했으니까 쭉 함께 해주세요. 조규철의 운명 같은 여인. 이 노래는요 탱크로리 운전하시는 2877님께서 신청해 주셨어요. 기다리고 계시죠?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강동진님께서는 박영규의 카멜레온 청해 주셨어요. 이어드릴게요.

와우, 주현미의 러브레터. 아유, 오늘 들으니까 또 이 카멜레온 노래가 너무 좋은데요. 박영규님 목소리도 너무 좋고요. 에, 신청곡 잘 들었습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와 함께하고 계세요. 0961님께서요. 안녕하세요. 부산 광안동에 사는 65세 애청자입니다. 저는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러브레터를 매일 들어요. 감미롭고 친절하고 편안한 목소리를 들으면 기분도 좋아져요. 오, 그래요. 처음 문자 보내봅니다. 새벽에 축구 잉글랜드 아르헨티나 경기 보고 다시 눈 붙였다가 늦잠 자서 지금 커피 1잔 하고 집 청소하려고요. 오늘 새벽에 축구 경기 보신 분들 많을걸요. 이제 그렇죠. 아, 아주 중요한 이제 그 시합이잖아요. 어쨌건 결승전 놔두고 어느 팀을 응원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신은영 작가님 보자마자 신은영 작가님께서 너무너무 속상해하면서 내가 응원하는 팀은 맨날 져요 이러면서 속상해하던데 아, 우리 0961님은 어느 나라 팀을 응원하셨어요? 그래요. 청소하시는데 러브레터 옆에서 친구해드릴게요. 이렇게 특별한 이유 없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 이거 정말 좋아요. 종종 광안동에 소식도 전해주세요. 떼장갑과 비누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5972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오늘 연차 내고 남편이랑 3박 4일 캠핑 갑니다. 오, 짐 챙기느라 땀 한 바가지 흘리고 차로 옮기느라 땀 두 바가지 흘리고 출발합니다. 벌써 힘드네요. 이번 캠핑 잘 지낼 수 있겠죠? 크크크크크. 좋은 추억 만들고 건강하게 돌아갈게요.

근데 한여름에 이 캠핑, 근데 캠핑 즐기는 분들은 뭐 계절에 상관없이 더우면 더운 대로 또 비 내리면 비 내리는 대로 즐기시던데 저는 여태 아직 경험 못한 그 캠핑입니다. 잘 다녀오세요. 어쨌건 밖에서 또 같이 낯선 곳에 가서 밥도 해먹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잘 다녀오세요. 5972님께는 깐 마늘 선물로 드릴게요. 7635님께서는요. 현민우님, 오늘이 쉬운 한 번째 저의 생일입니다. 축하받고 싶네요. 어렸을 때 현민우님 노래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오늘 출장 가다가 라디오 들으면서 현민우님 더운 날씨 힘내시라고 응원 보냅니다. 응원 잘 받았습니다. 아유, 이렇게 뿌듯할 수가요. 감사합니다. 어렸을 때 그래요. 제 노래 많이 불러줬어요. 어른분들께. 7635님 오늘 생일 축하해요. 출장 잘 다녀오시고요. 고급 명란젓 선물로 드릴게요. 박우철의 정답게 가는 길 오태식님 1904님 신청해 주셨고요. 임중철님께서는 김훈의 나를 두고 아리랑 신청해 주셨습니다. 아유, 오랜만에 듣겠네요. 같이 들어요.

지금을 살아가는 너와 나의 이야기, 그래도 인생. 오늘은 고주연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엄마는 동네에서 작은 수예점을 하셨습니다. 남대문 시장에 새벽 공기를 뚫고 떼어온 투박한 원단들은 우리 엄마의 손끝을 거치면 신기하게도 금세 근사한 피아노 커버가 되었고 화사한 쿠션이 되었고요. 제 기억 속에 엄마의 작은 수예점은 언제나 오색 빛깔의 실타래와 아늑한 원단 냄새로 가득 찬 포근한 공간이었습니다. 손재주가 뛰어나셨던 엄마는 재봉틀 하나로 고운 한복까지 지어내셨는데 덕분에 가게 한쪽 벽면에는 늘 봄날의 꽃밭처럼 알록달록한 한복들이 화사하게 채워져 있었고요. 엄마의 수예점은 온 동네 사람들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모여드는 동네의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여름엔 포도, 가을엔 감, 겨울엔 난로에 노릇하게 구워먹던 군고구마와 귤까지 소박한 간식거리를 나눠먹으면서 동네 이웃들은 엄마의 수예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요. 엄마가 멀리 서울 남대문시장까지 물건을 하러 간다고 하시면 동네 사람들은 저마다 필요한 것들을 부탁하곤 했습니다. 남대문 시장에 간 김에 거기 미제 커피 두 개만 사다 주면 안 될까? 하나는 여기 가게에 놓고 우리 다 같이 먹게. 아이, 행님, 남대문 시장 간 김에, 남대문 시장까지 간 김에 이쁜 덧버섯 좀, 덧버섯 좀 사다 주이소. 그럼 엄마는 당신의 짐만으로도 이미 양손이 무거우면서도 이웃들의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했고요. 늘 커다란 보따리에 부탁받은 물건들을 함께 받아다 주셨던 다정하고 속 깊은 분이셨습니다. 엄마는 혼자의 몸으로 딸 셋을 악착같이 키워내셨습니다. 집에서 걸어서 10분 남짓인 수예점을 오고 가며 우리들 밥도 챙겨주고 다시 수예점에서 재봉틀로 물건을 만들어 팔면서 치열하게 사셨습니다. 한 번도 아프거나 힘들단 소리를 안 하셨던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강해 보였는데요. 그런 엄마에게도 세월이 흐르다 보니 더 이상은 수예점을 지켜내기 힘든 나이가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당신의 평생이 담긴 그 낡은 재봉틀은 결코 놓지 않으셨고요. 낡은 재봉틀을 집으로 가져와서 이른이 훌쩍 넘은 지금도 옥탑방에서 달달달 소리를 내며 재봉틀로 이것저것 만들어주십니다.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눈도 침침한데 이젠 그만해. 엄마는 평생 재봉틀질을 했으면서도 지겹지도 않아? 그걸 또 하고 싶어? 그때마다 엄마는 대답하십니다.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엄마는 유행 지난 낡은 옷을 뚝딱뚝딱 고쳐서 입으시고 아기자기한 생활 소품들을 만들어서 자식들한테 주는 것이 즐겁고 재밌다고 하십니다. 수많은 계절 동안 쉼없이 돌아가며 반질반질해진 엄마의 낡은 재봉틀과 그 위로 얹어진 엄마의 굽은 등에서 짙은 세월의 흔적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면 괜히 울컥해집니다. 낡은 바늘귀에 실을 꿰며 묵묵히 당신의 자리를 지켜온 엄마의 거친 손마디와 삶의 흔적들을 마음 깊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 그래도 인생 사연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손태진의 당신의 사진이었습니다. 신순덕님께서요. 옛날엔 수혜점도 뜨개방도 많았지요. 아줌매들이 모여 차도 마시고 수다도 떨며 세타도 뜨고 조끼도 뜨고 지냈는데 요즘은 기계 자수가 많아 수혜점도 뜨개방도 많이 없어졌네요. 맞아요. 동네마다 수혜점 있었어요. 진짜 지금은 찾아보기 힘든데. 김은숙님께서는 어릴 때 저희도 그랬네요. 엄마가 우리들 뿐만 아니라 손주들까지 재봉틀로 옷을 만들어 입히셨어요. 예전엔 엄마들이 엄마들은 다 이 재봉을 하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김춘희님께서는요. 우리 엄마도 시집 오실 때 재봉틀 혼수로 해오셔서 그걸로 이불이랑 옷 만드셨는데요. 이젠 그 재봉틀도 갔고 엄마도 하늘나라로 가셨네요. 엄마 보고 싶어요. 아 참... 평생 수혜점을 하면서 수십 년 동안 재봉틀로 아이들 키우셨던 어머니에게 지금 낡은 재봉틀은 평생을 함께 해온 친구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지금도 계속 재봉틀로 여러 소품들 만들어주시는 모습이 참 아름답고요. 그렇게 어머니가 직접 만들어주시는 건 평생 두고두고 간직해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사연 주신 고주연님에겐 도라지 홍어회 무침 그리고 고급 명란젓 선물로 드릴게요. 그래도 인생에선 월말에 두 분 선정해서 고급 블랙박스 드립니다. 그러니까

러블레터 홈페이지 그래도 인생 게시판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이야기들 많이 남겨주세요. 4520님 신청곡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일산에서 벽지 풀칠 준비 중이에요. 밤새 선풍기 틀어놓고 잤더니 코 훌쩍이며 일하고 있어요. 춤추고 싶은 아침 이시스터즈의 울릉도 트위스트 신청합니다. 매일 아침 러브레터가 힘이 되어요. 이렇게 신청곡 사연 주셨는데요. 오늘 도배하시나 봐요. 벽지에 풀칠 하실 준비하시면서 그나저나 선풍기 하루 종일 틀어놔야 되겠는데요. 여름에 도배 쉽지 않은데 어쨌건 해야 되면 또 해야죠. 화이팅! 신청곡 들려드릴 테니까 춤추시면서 아셨죠? 콘드로이친 선물로 드릴게요. 이성호님께서는 현민우님 드디어 삼식이 세 명이 뭉칩니다. 뭐냐고요? 오늘부터 방학하는 우리 집 아이들이 두 명, 자영업자인 저까지 삼식이 세 명이 됩니다. 하루 세 끼 꼬박꼬박 해야 하는 마눌님 표정이 오늘따라 아침부터 안 좋네요. 아, 그래요. 근데 요즘은 또 밖에서 외식하기도 너무 모든 게 올라가지고 식구 4명이서 외식하면은 그 비용도 만만치 않고 그러자니 또 삼식님들 매끼 식사 해야 되는 우리 아유 아내분들도 힘드실 텐데 뭘 차려주든 잘 먹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제일이죠. 메뉴는 네 관여하지 마시고요. 뭘 해주든 맛있다고 잘 드셔야 돼요. 제가 고급 명란젓 선물로 드릴게요. 이거 좀 아내분 손길 좀 덜어드리는 메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 현진우의 빈손을 신청해 주셨는데 준비해놨습니다. 이 노래는 1253님께서도 신청해 주셨어요. 신청곡 두 곡 이어드릴게요.

0: 제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6: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뱅크 IBK 기업은행.
1: 주현미의 러브레터 1부 끝곡입니다. 한소울이의 세월열차 4671님 신청곡이에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0: 안녕하십니까. 중앙치매센터 고임석 센터장입니다. 치매는 기억력뿐 아니라 판단력에도 영향을 미쳐 금융사기나 재산상 피해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어르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본인의 뜻에 따라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인지기능 저하로 재산관리가 걱정되시는 분은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로 문의해 주십시오.
1: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극심한 더위를 겪고 있는 영남권을 비롯해 중부지방도 오늘 낮부터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건강 잃지 않도록 관리 잘 해주셔야겠고요. 도로의 출근 정체 풀리고 있는데요. 다만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김포 부근에 발생한 화물차 사고 처리하면서 자유로부터 여파 받습니다. 이후 노지에서 송내까지 지체 정체고요. 더 가서 조남분기점 4차로에는 고장난 화물차가 서 있는데요. 일대 혼잡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팔탄 분기점에서 비봉까지 정체인데 비봉에 발생한 사고 때문입니다. 3차로 통행이 어렵고요. 이후 광명역부터 밀려 지납니다. 반대 목포 쪽으로는 팔탄 분기점에서 화성 휴게소까지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서휘영입니다.

0: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 뭐가 있을까? 아! AI한테 물어봐야겠다.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을 알려줘.
1: 아침형 인간이

0: 습관이 되고 싶다면 일찍 일어나는 이유를 만들면 좋아. 그게 습관이 되면 너는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을 거야.
1: 상큼하게, 밝게, 기분 좋게 여러분의

0: 1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사랑하기 때문에
0: KBS.
3: 잠시 후 10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주현미의 러브레터
1: 2부 첫 곡으로 진미령의 소녀와 가로등 함께 들었습니다. 0804님 신청곡이었어요. 5146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미 선배님. 저는 싱어송라이터 이태서라고 합니다. 저희 엄마는 봉제 공장에서 지금 일하시고 계십니다. 음악하는 아들이 나중에 공연할 때 무대에서 입을 자켓을 직접 만들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언제나 저의 음악 활동을 지원해주시고 믿어주시고 믿어주시는 엄마께 꼭 성공해서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꼭 갚아주고 싶습니다. 항상 저의 편인 우리 가족만 믿고 음악 활동합니다. 그래요. 이태서 씨. 음악 활동한다는 게 결코 쉬운 길은 아닌데 그래도 가족들이 응원해주고 그래서 참 기운이 나죠. 싱어송라이터라 그러는데 이태서 후배님의 노래 한번 듣고 싶네요. 어머님이 직접 만들어주는 무대 의상? 아유, 멋질 것 같습니다. 어머님 사진도 보내주셨어요. 네. 참. 그래요. 5146님, 선물로 흑마늘 진액 선물로 드릴게요. 어머니께 드리는 제 선물입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 2부에서도 여러분 듣고 싶은 노래 마음껏 신청해 주시고요. 또 지금 어디서 무슨 일 하시면서 러브레터 듣고 계신지, 이 더운 날씨 어떻게 지내시는지 여러 이야기들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고 또 다양한 선물도 드립니다.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세요. 샵 1061.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은 무료니까 계속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고요. 그럼 러브레터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국내산 염소 사용 알프스 염소에서 염소 진액 세트, 간편한 요리 필수템 마늘나라에서 캔시머 깐 마늘, 편안한 습관 데일리 큐어에서 관절 뼈 건강 철갑 상어 콘드로이친, 건방이 하늘을 찌르는 건하찌에서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명란계의 명품 김태환 명란젓에서 고급 명란젓,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욕실 문화를 선도하는 때르미오에서 때술술 때장갑과 비누, 매일 품질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원용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 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쇼리 실라!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마음에 스며드는 느낌 한 스푼. 오늘은 오세영 시인의 제자리입니다. 급류에 돌멩이 하나 버티고 있다. 떠밀리지 않으려고 안간 힘쓰며 안간 힘쓰며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 꽃잎처럼 풀잎처럼 흐르는 물에 맡기면 그만일 텐데 어인 일로 굳이 생고집을 부리는지. 하늘의 흰 구름 우러러 보기가 가장 좋은 자리라서 그런다 한다. 이제 보니 계곡의 그 수많은 자갈들도 각각 제 노일 자리에 놓여 있구나. 그러므로 일개 돌멩이라도 함부로 옮길 일이 아니다. 뒤집을 일도 아니다.

느낌 한 스푼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김원중의 바위섬이었습니다. 오늘 느낌 한 스푼에서는요. 오세영 시인의 제자리 함께 했는데요. 비가 오든 떼약볕이 쏟아지든 먼 데서 전쟁이 나고 먹고 살기 힘들어져도 그래도 우리 러브레터 가족들은 항상 제자리를 지키면서 사연을 보내주시고요. 그런 여러분들 사연 소개해드리면서 저도 힘을 얻고 저도 제자리에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다질 때가 많아요. 오늘도 각자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계신 모든 분들 화이팅입니다. 2302님 사연 주셨어요. 주현미님, 제가 사는 곳은 전주이고, 전주요. 농사는 임실에서 지어요. 새벽 4시 40분에 일어나서 임실 가서 참깨, 고추, 약하고 나오다가 자연산 복분자 따와서 서방님 갈아줬더니 맛있다고 한 잔 다 드시네요. 농사가 좋은데 그만큼 힘들어요. 현미 씨가 힘내라고 외쳐주세요. 전주에 사시면서 임실로 농사를 지으러 다니시면 아이고 새벽 4시 40분에 일어나서 서둘러서 아이고야. 아유, 2302님 아, 그래요. 정말 농사 참 힘들죠. 더구나 이렇게 날씨 더울 때 밭에서 일하신다는 게 아, 이 상상이 안 가죠. 힘내시라고 제가 응원해 드릴게요. 염소진액 세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냥 드린다고 그래서 가만히 계시면 선물 세트가 가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참 조금 복잡하지만 조금이요. 러브레터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선물 받기 게시판에 염소진액 세트 당첨됐다고 꼭 글 남겨주셔야 돼요. 아셨죠? 7410님께서는요 현민우님 인천에서 택시를 하고 있는 주여종 기사입니다. 오늘도 106.1 고정입니다. 일찍 나오셨어요? 주여종님 화이팅 안전운전 감사합니다. 햄버거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서병찬님 박강성의 흔적 청해 주셨고요. 양순옥님 그리고 8929님 패티김의 사랑은 영원히 청해 주셨고 송미숙님 안재영님 9538님 그 외 많은 분들께서는 SG워너비의 내 사람 신청곡 주셨습니다. 신청곡들 쭉 이어드릴게요.

0: 달콤한 아침 주현미의 러브레터.
1: 주현미의 러브레터입니다. 0806님 사연 만나볼게요. 현미님, 다음 주부터 실버 일자리로 구청 카페에서 일하게 돼서 첫 출근합니다. 이른에 다시 가슴에 제 이름이 적힌 명찰을 달게 돼 설레네요. 카페에서 일하는 게 오랜 꿈이었는데 매일 커피 향을 맡으며 일할 생각에 행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아유, 그래요. 카페에서 이렇게 멋지게 또 바리스타 이런 것도 네, 하시나요? 커피도 내리고? 축하합니다. 다음 주부터. 네, 그래요. 저는 떼장갑과 비누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조옥임님께서는 친구가 제주도 서귀포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휴가 때 저희 가족 10명이 친구 집으로 총 출동합니다. 친구가 좋아하는 복숭아 몇 박스 사서 갈 건데 벌써부터 설레고 행복하네요. 올 그 휴가를 제주도로 가시나 봐요, 조옥임님. 아유, 뭐 친구분 계시고 지인 있으면 너무 좋죠. 여행지에 잘 다녀오세요. 커피 한 잔 선물로 드릴게요. 조이순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비가 올 것 같은 하늘입니다. 오늘은 마을 회관에서 열무 겉절이랑 보리밥 할까 합니다. 집에서 오이와 양파, 부추 섞어서 젓갈로 새콤달콤 한 통 가득 담가 왔습니다. 참치 액젓이 감칠맛이 나네요. 이곳은 창녕 조씨 집성촌입니다. 에어컨 켜고 여름 나기 좋은 마을입니다. 에어컨 켜고 여름 나기 좋은 마을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에어컨 키면 네, 나기 좋죠, 어디든. 근데 함께 이렇게 모여서 식사하고 이 시간 보내시고 하나 봐요. 이 만드신

반찬이 벌써 예, 점심 뭘로 먹을까 하다가 이게 정하게 되는데 보리밥, 열무 겉절이에 보리 비빔밥? 네, 좋습니다. 조이수님, 깐 마늘 선물로 드릴게요. 이 창룡의 조씨 집성촌, 뭔가 참 이야기거리가 많을 것 같은데 종종 연락 주세요. 사연 기다리겠습니다. 1739님께서는요. 현미님 안녕하세요. 제가 하는 일은 미세 금속 가루를 취급하는 업종이라 현장에서 여름에도 긴 팔, 긴 바지,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을 합니다. 오, 그래서 요즘처럼 더운 날은 하루 종일 땀으로 샤워를 하며 일을 합니다. 그래도 러브레터 덕분에 힘내서 일한답니다. 현미님 그리고 청취자분들 모두 무더운 여름 잘 이겨내보자고요. 화이팅! 아, 미세금속가루. 이건 미세금속가루라 바람이 불어도 안 될 것 같고, 그죠? 후후, 엄청 작업 환경이 아유 힘들 것 같아요. 1739님. 어떻게 이 더위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식히실지 궁금합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도라지 홍어 회무침 선물로 드릴게요. 와우, 긴 바지, 긴 팔에 마스크까지. 후후. 3380님 사연은요. 현미님, 지난주에 대형 마트를 그만두었어요. 그리고 어제부터 신랑과 같이 택배 배송을 시작했어요. 신랑이 택배 기사거든요. 저랑 같이 택배 배송하니 신랑이 훨씬 수월하고 힘이 덜 든다고 해서 좋았어요. 오늘도 날씨가 무더워요. 아이고, 두 분이서 함께 이제 배송 일을 하시는데 아유 덥죠. 엄청 더운데 특히 배송일 하시는 우리 러블레터 가족 여러분들 더위 잘 관리하면서 일하시길 바랍니다.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선물로 드릴게요. 여름철 이 좀 체력을 또 길러야 되니까 더위에 대응하려면. 신청곡 김남우님 허송의 나이값이고요. 1318님 께서는 서른도의 사랑이 이런 건가요? 청해 주셨어요. 신청곡 두 곡 이어드리겠습니다.

등장하면서 팀 이름을 외국어로 짓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히식스, 트윈폴리오, 영사운드, 라나에로스포 등등 이렇게 외국 팀명이 유행했던 시절 최초로 우리말 팀명으로 데뷔한 듀엣이 바로 4월과 5월입니다. 뛰어난 작곡 실력을 가졌던 백순진 씨는 봄에 만물이 소생하듯 가요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자는 의미에서 1년 중에서 가장 좋은 4월과 5월을 팀 이름으로 지었고요. 친구의 동생이었던 이수만 씨를 멤버로 영입해서 4월과 5월이 만들어졌는데요. 1972년 처음으로 녹음했던 컴필레이션 앨범이 발매되기 전에 이수만 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빠지게 되고요. 백순진 씨는 김태풍 씨를 영입해서 함께 활동했고요. 1973년에 드디어 온전하게 4월과 5월의 노래로만 꽉 채워진 독집 앨범을 발표하고 모든 노래를 작사 작곡한 백순진 씨의 진가가 유감없이 발휘되었습니다. 4월과 5월은 초기에 멤버 교체가 좀 잦았는데요. 이수만 씨가 나가고 김태풍 씨가 영입됐지만 또다시 나가게 되고요. 이후 우리가 아는 김정호 씨가 세 번째 멤버로 들어왔지만 김정호 씨가 레코드사와의 전속 계약을 거부하면서 앨범도 발표하지 못한 채 탈퇴하고요. 1974년 다시 예전 멤버였던 김태풍 씨와 만나서 발표한 노래들이 바로 등불과 옛사랑입니다. 4월과 5월의 등불과 옛사랑은 많은 사랑을 받았고 두 사람도 인기를 모았는데요. 하지만 김태풍 씨가 군에 입대하면서 활동이 중단됐고요. 김태풍 씨는 제대 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고 백순진 씨는 직접 기획사를 만들어서 후배들을 양성하고 여러 음반을 제작하며 또 다른 4월과 5월을 선보였습니다. 오늘은 1974년 백순진 씨가 작사 작곡했던 옛사랑을 만나볼 건데요. 서정적인 노래로 포크붐을 일으켰던 4월과 5월의 옛사랑, 오래돼서 더 좋은 우리들의 명곡, 지금부터 함께 감상해 봅니다.

0: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 성공
5: 함께해요.
3: 이카운트
2: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7: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8: 서울사이버대학교.
9: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0: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9: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11: 주현미의 러브레터 0537님 사연입니다. 인천에 사는 38살 한태웅이라고 합니다. 아하, 와이프와 인천에 이사와서 이일저일 다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군부대로 음식을 납품하고 있어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자고 있는 와이프를 두고 나올 때마다 내가 더 열심히 일하면 미래가 꽃길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며 다짐합니다. 음식을 옮기며 주현미 DJ님의 방송을 항상 듣고 힘을 얻고 있습니다. 라디오 문자가 처음이라 이렇게 보내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항상 힘내시고 빗길 조심하세요. 아,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 새벽 2시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38살 한태웅님. 우리가 흔히들 아유 고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한창 이렇게 일할 나이네요. 제가 응원 많이 해드릴게요. 화이팅. 그래요. 비가 내렸나 봐요. 새벽에. 그쵸? 근데 지금은 비가 안 내리는데 0537님, 태웅님, 태웅씨, 태웅아 오늘도 힘내자. 화이팅. 구두 교환권 선물로 드릴게요. 와우. 오늘 마지막 곡으로 준비한 노래 라이너스의 연이에요. 같이 들을게요. 오늘도 좋은 예감으로 멋진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아침 우리 반갑게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러브레터 주현미였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4일간의 제연절 연휴를 앞두고 교통량이 벌써 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이고요. 덕소 3패에서 차량들 속도가 더디고 미사에서 남양주 요금소까지 지체 서행합니다. 돌발 구간도 자리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정체인데요. 그 사이 일직분기점이 사고 나서 1차로 통행 어렵습니다. 반대 목포 쪽으로는 서서울 요금소에서 순산터널까지 팔탄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정체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방향 하객에서 남동까지 지체 정체고요. 이후 광명부근에 사고 나서 1차로 막고 처리 중이고 경부선 서울 쪽으로는 기흥에서 수원까지 작업이 한창인데요. 이 구간 정체로 이어집니다. 57분 교통정보 서피영입니다.

0: 우리의 아침 하실래요? 우리의 아침 하고 가야지. 여유롭거나 바쁘거나 매일 오전 7시엔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1: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welcome, welcom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G-Park 박명수입니다. 자, 이 미호님이 주셨습니다. SNS에 사진 올리고 몇 살로 보이냐고 물어봤는데 다들 제 나이로 보네요. 동안 호소인 됐어요. 공감이 가는데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정말 조심해야 할 질문 중에 하나가 나 몇 살로 보여? 이거 까딱 잘못하면 서로에게 큰 상처만 남길 수 있고요. 잔치집이 절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남들한테 내 나이 물어볼 시간에 마스크팩이라도 하나 더 얹어가지고 젊어지시길 바라면서 목요일 박명수의 라디오쇼 힘차게 한번 달려볼까요? 럼블피쉬의 노래로 시작합니다. 예감 좋은 날.

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 그럼 저는 되게 나이를 많이 들어 보이게 해요. 몇 살로 보여, 명수야? 글쎄요, 오늘날 하시는 것 같은데요. 뭐 그렇게 얘기도 하고 뭐든지 좀 재밌게 하려고 하는데 아, 보통은 다들 좀 젊게 얘기를 해주죠. 기분 좋으라고, 그죠? 예. 아무튼 그 자신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물어보는 거예요. 본인이 거울 보고 알 거 아니에요. 자신이 있으니까 물어본 건데 진짜로 앞에 잠깐 얘기한 것처럼 이런 거 물어보고 실망하지 마시고 요즘 마스크팩이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뭐라도 하시면서 젊어지시길 바라요. 자, 목요일에는 백심의 소신발언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백가씨, 심진아씨 에피소드 많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를 나눌지 잠시 후에 한번 만나보기로 하고요. 방송 중에 이 소리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소리가 느닷없이 나오면은 퀴즈를 드릴 건데요.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7000번째로 보내주신 한 분에게 제주도 호텔 숙박권, 그 외 추첨을 통해서 여섯 분에게 10만원 상당의 의류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요. 백가 씨와 진아 씨 모시겠습니다.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4: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3: 주방 싱크대도.
4: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3: 어디로?
4: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5: DS 대성하우징.
6: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7: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8: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9: 하모니 렌트카.
10: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웃의 안녕과 이모 저모 고모 매제 당숙모 오늘도 알뜰살뜰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3: 백가
4: 심진화의
2: 소신 발언. 자, 홈쇼핑에서 이것저것 다 발라봐가지고 꿀피부를 만든 꿀피부 개그우 꿀개 심진화씨 에피소드 부자 겸 비치베이비 애비 백가씨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재밌다. 애비. 아, 이렇게 라디오쇼에서 백가씨를 밀어줍니다. 자, 오늘 주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해변에서 생긴 일 비치베이비. 예, 러브스토리부터 휴가 에피소드, 아르바이트 추억 등등 라디오쇼 SNS로 해변에서 생긴 일 미리 받아봤습니다.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 필터 샤워기랑 요거 드릴 거니까 에피소드로 뽑힌 한 분께는요 요렇게 드리고.
2: 죄송한데 그거 못 읽어요? 어디 갈 데 있어요? 저 다시 한번 천천히 하세요.
4: 예, 예.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 필터 샤워기 드리고 네. 최고의 에피소드로 뽑힌 한 분께는요 예. 선물 5종 세트 어이구야. 보내드리겠습니다.
2: 자, 그러면은 누나의 꿈님이 보내주신 사연이 어떤 사연인지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4: 요즘은 안 되지만 20년 전에는 해수욕장에 텐트 치고 야영하는 게 가능했어요. 물론 텐트팅도 성황리에 이루어졌죠. 막 직장 생활을 시작한 저와 친구들도 멋진 남자들과 재밌게 놀아볼 생각에 설렜어요. 야, 아까 저쪽 주황색 텐트에 있던 애들 봤어? 괜찮지?
5: 야, 너도? 셋 중에 키 큰 애 있잖아. 완전 내 스타일이야. 운동하는 애 같지?
4: 오, 맞아 맞아. 그리고 나는 그 있잖아 마르고 하얗고 애, 눈 작은 애. 나 걔가 좋다.
5: 야야야, 안 그래도 걔가 차갖고 너 쳐다보더라고. 아, 뭐야 뭐야 뭐야. 둘이 결혼한 거야.
4: 아, 얘 뭐래. 그렇게 김치국부터 마시다가 일단 미모가 되는 제가 대표로 그 텐트에 가보기로 했어요. 뚝뚝. 저기요, 안에 계세요? 혹시 저희가 라면이 부족해서 그런데 하나만 빌릴 수 있을까요?
2: 라면이요?
4: 제가 지금 그 남자였죠. 하얗고 마르고 눈이 작아서 귀여운 그 남자. 아, 네, 라면이요. 아니면 저희도 여자 셋인데 같이 노실래요? 고기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다 못 먹을 것 같은데.
2: 삼겹살이에요?
4: 삼겹살에 눈을 반짝이던 그 남자. 잠시 후 남자 셋이 라면을 안고 머리를 극적이며 저희 텐트 앞으로 왔어요.
5: 안녕하세요. 오빠라고 불러도 되네?
4: 야, 무슨 벌써 오빠야. 일단 적셔 적셔. 언제까지 어깨 춤을 추게 할 거야?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어? 뭐라고? 뭐라고요? 어, 그 순간 느낌이 쎄했고 본능적으로 맡았습니다. 애송이의 냄새를. 하, 저는 눈이 작아 귀여운 남자를 가리키며 물었죠. 너 몇 살이야?
2: 고1인데요 누님들은요?
4: 정말 아찔했던 그 해변의 밤. 고1이 그렇게 노안일 줄이야. 아름다운 추억 하나 만들려다가 수갑 찰 뻔했어요. 잊을 수 없는 비치 베이비들. 걔들도 40대 쓸 텐데 이 누님들 기억하려나요?
2: 진아 씨가 예. 좀 집중이 떨어지네요.
4: 아니요. 약간. 아니 너무 여기 사연에 예. 빠질 때도 예. 예. 들다 보니까 예. 다들 이런 경험 있잖아요.
2: 요즘도 백가 씨, 네? 저 텐팅 텐트팅 있나요? 텐트팅?
5: 아니 글쎄 요즘 저는 이제 사람들 없는 데 가서 해서 아, 잘 모르겠는데 그렇지, 그렇지. 사실 요즘은 이제 여성 캠퍼분들도 많아져서
2: 많이
5: 아마 뭐 우리 젊은이들은 신세대들은 그런 거 하지 않을까요?
2: 저 예전 얘기를 계속 자꾸 해서 그런데 예전에 그 해운대나 네. 이런 데 가면은 그 진짜 우리 텐트 쫙 치잖아요.
4: 그렇죠.
2: 낭만 있잖아. 그때는 저 음악도 없어가지고 그냥 기타 갖고 와서
4: 어? 네. 너무 좋았지.
2: 별이 쏟아지는
4: Come on!
2: 해변으로 가요.
4: 해변으로 가요.
2: 다정한 연인이 손에 손을 그거 잡고
4: 쪼개 껍질 묶어.
2: 저 죄송한데 같이 노실래요? 저희 술이 많아가지고 이랬던 기억.
4: 어 맞아 맞아.
2: 있어요? 신화 씨 있어요?
4: 저는 집이 청송이었는데.
2: 예, 저 교도소 옆에 말씀하세요. 예,
4: 맞아요 맞아요.
2: 아, 죄송합니다. 근데, 갑자기 청송하는
4: 근데 영덕으로
2: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예, 재미삼아 그런 거예요. 네, 예.
4: 영덕으로 갔어요. 영덕으로
2: 영덕 좋지 영덕 좋지.
4: 이제 그 고등학교 때 이제 시험 다 쳐놓고 이제 영덕으로 갔는데.
2: 예.
4: 와 그때 영덕에도 이제 그 해수욕장이 많거든요.
2: 좋지 좋지.
4: 쫙 있었는데 그거 이제 또 시골 애들이 의외로 또 고지식한 애들 맞아, 보수적인 맞아, 애들이 맞아, 많아가지고
2: 맞아, 예.
4: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에 와서 좀 후회가 돼요. 좀 놀았어야 되는데.
2: 근데 그 고지식한 애들이 꼭 어떻게 하는 줄 알아?
4: 어떻게 해?
2: 이제 분위기 좋아가지고 이제 남자 여자애랑 같이 놀고 있으면 야 너 뭐 하는 짓이야?
4: 아 맞아.
2: 맞아. 이리 와 나 이 들어와 나와 그럼 왜 그래 나 재밌게 야 이리 와 빨리 와 까불지 말고
4: 아니 자, 그리고
2: 자기 같이 못 노니까
4: 그러니까 맞아 맞아 그래갖고 친구랑 누구랑 이렇게 하면 야 너 미쳤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저 저기요 제 친구 술 못 먹거든요 막 이렇게 하면서
2: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니거든요
4: 아니거든요 근데 내 친구는 좋은데
2: 그러다가 한 잔 드릴까요 안 됐어요 가득 따르세요 좀 이따 막 가득 따르세요 그리고 이제 놀았던 그런 기억들이 기타 항상 그때 기타가 있었어
4: 풋풋하네요
2: 통기타가 항상 예 백까지 그런 기억 없어요 통기타
5: 통기타요?
2: 예.
5: 없는데요?
2: 없어요?
4: 네. 없어요?
5: 네. 근데 이제 네. 통기타 오늘까지 있어야 됩니까?
2: 아니 그럼 건모형을 데려오던가요?
5: 뭐야?
2: 오늘 밤 바라봐.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사연들 보내주실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노래 한 곡 시원한 노래 하나 듣고 갈게요. DJ DOC의 노래입니다. 여름 이야기. 우!

0: 자, 우리 백가 심진아의 소신발언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네. 해변에서 생긴 일. 지금은 아, 다들 외국을 많이 나가니까. 예전에는 진짜 해운대, 경포대 다 그쪽 가서 놀았거든요.
1: 근데 지금도 야, 여름 휴가철이면 빽빽해요. 아, 다들 이제 많이 놀고 네, 있는 것
0: 맞아요,
1: 같아요.
0: 맞아요, 맞아요. 네. 해변 나이트 알아? 해변 나이트?
1: 알죠, 알죠.
0: It's gonna be alright. 옛날에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나오세요. 예전에 막 거기 놀았던 기억들.
1: 그 항상 왜 축제하면은 아, 김원효 씨도 이제 이렇게 바다 축제 이제 가끔 가면은 예. 그런데 이제 옆에서 같이 놀고 예. 아니 옆에 디제잉 하고 막 이렇게 예. 하면 진짜 재밌었던 기억 많다.
0: 그래요? 예. 원효 씨가 둘이 간 적 있어요, 그렇게?
1: 아, 그렇죠. 엄청 갔죠. 원효 씨가 이제 MC 보고 있으면 전 밑에서 이제 춤추고
0: 아,
1: 있고.
0: 아, 진짜로. 좀 보기 안 좋네요, 되게.
1: 그리고 끝나면 이제 그 밑에서 같이 놀고.
0: 아, 같이 놀고요. 예. 예. 추접스럽게. 꽁수도,
1: 아, 여름 하면 또 빛이 아니겠습니까?
0: 행사하고 또 계속 또 꽁술 드시고 그래서.
1: 아예 아니죠. 돈 내고 먹는 거죠.
0: 아, 보통 차려줘요. 연예인들 가면 먹으면 차려줘요.
1: 아니, 거기 근데 거긴 술은 없어. 아, 행사장이라서.
0: 아, 그랬어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예. 저도 얼마 전에 클럽에서 음악을 한번 틀었는데 오. 샴페인을 네 병을 주더라고요. 저 술 안 먹습니다고 바로 나왔어요. 예, 저는 음악만 틀고 나오지 거기서 놀진 않아요.
1: 아 예. 그럼 우리를 좀 데려가요.
0: 왜요?
1: 끝나고 우리가 이제 샴페인 좀 먹을게요.
0: 안 돼,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1: 아, 너무 서운하네.
0: 없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1: 안 없어 보여요.
0: 자, 이제 아무튼 제가 나중에 그분 부를게요. 예. 자, 청취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하루살이님. 20대 때 광안리 모래사장에 친구들과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 보통 남자들이 말을 건넨다고 해가지고 남자한테 관심 없는 척, 저희끼리 재밌는 척 서로 어깨 치며 막 웃고 있는데 마침내 드디어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0: 뭐라고 뭐라고?
2: 저녁 드셨어요?
1: 설레서 돌아봤더니 민소매에 머리에 두건을 두른 아저씨가
2: 그 저녁 안 드셨으면 저기 앞에 그 횟집 보이시죠? 네, 거기 오세요. 네, 오징어는 네, 서비스랑 저기 라면도 드릴게.
1: 아, 네. 완전 김새죠 뭐. 그날 5시간, 아, 5시간 동안 해변에 앉아 있었지만 예. 그 횟집 아저씨 말고는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답니다.
0: 오, 예. 아. 그렇다고 회가 말을 걸 수는 없잖아요. 그죠? 횟집 아저씨라도 말을 걸어주니까.
1: 근데 이런 데 가면은 정말 나 빼고는 다 말을 걸어주는 것 같은 거?
2: 맞아요.
1: 진짜 좀 약간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네. 나도 한 번도 누가 나한테 말을 안 걸더라고요.
0: 아, 왜 안 걸어요?
1: 아, 예. 진짜. 이런 예. 거 좀 걸어주지.
0: 왜 안 걸어요? 예. 그쪽도 사정이 있었겠죠. 예전에 그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 놀러 갈 때.
1: 네.
0: 그 20년 전, 저는 이제 30년 전까지 가지만 그때는 네. 막 설레.
1: 맞아.
0: 부산 광안리 딱 들어가면 뚱뚱뚱뚱. 뚱뚱 막 그때부터 막 설레는 거야. 그런 기억 없어요, 백가 씨도?
2: 일단 근데 부산은 뭔가 설레어요.
0: 부산이 이상하게 설렜어.
2: 네, 부산은 지금도 사실 지금도 설레어요.
0: 옛날 부산은 난리였어. 난리.
2: 네, 부산 가면 뭔가 네. 괜히 무슨 일이 생길 것 같기도 네, 하고 맞아, 맞아. 낭만이 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0: 진짜 전 부산 너무 좋아요.
1: 아, 저는 부산이 시댁이에요.
0: 그래요.
1: 너무 좋다고요.
0: 집이 여유가 좀 있으세요, 부산 시댁이?
1: 아니요. 예. 시댁이니까 약간 갈 때 마음이 예. 예전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0: 어떻게 달라요?
1: 옛날에는 예. 부산역에 도착만 해도 막 이렇게 데 이제 부산역 도착하면 약간 이제 화이팅을 외치고.
2: 사실 부산, 제 비치 베이비란 곡의 베이스가 사실 부산이에요. 제가 이 비치 베이비가 사실 무슨 곡이냐면 네. 20대 때 혈기왕성할 때 제가 거기서 한번 사랑을 나눠보는 게 꿈이었어요.
1: 와, 다들 그런 꿈 꾸지.
2: 바닷가 그 백사장에서 맞아요. 그 밤에 아무도 없을 때 사랑을 한번 나눠보고 싶었는데 못 이룬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녹여서 가사를 쓴 게 비치 베이비고 그 비치 베이비의 비치는 부산입니다.
1: 이야, 인연이 깊네, 부산이다. 네.
0: 부산은 진짜 뭐 저도 이제 그 바다의 왕자도 부산에서 찍었어요.
2: 아, 맞아 맞아 맞아.
0: 송도 해수욕장에서 네. 그런 기억나고 자꾸 하하가 부산 박항수 자기가 부산에 대표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다니는데 진짜는 바다의 왕자는 부산입니다.
2: 그죠. 네.
0: 그러니까 하하 너무 그러지 마라 하하야.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1부를 저 비치베이비 들으면서 마감하고요. 2부에서 여러분들의 또 따끈따끈한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0: 슬리퍼 가져왔니?
1: 아니요.
0: 나도 안 가져왔는데.
1: 형, 백사장 엄청 뜨거운데?
0: 그래서?
1: 네, 그냥 가시죠.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공간 코디는 코디너.
4: 공간 만들기 코디너.
5: 코디너.
4: 공간 연출도 코디너.
5: 코디너.
4: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3: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4: 코디너.
6: 안녕. 오늘도 제가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5시 여러분의 찐친이 되어드릴게요.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7: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8: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9: 야, 비치 베이비 좋아.

0: 그제
1: 진짜 예, 좋아요. 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좋아요.
2: 느낌이 너무 와. 너무 미국 느낌 아니야?
1: 맞아요.
2: 야, 미국의 그 저 말장화 신고
1: 딱 영화 장면이 떠오르죠.
0: 말장화.
2: 말장화.
0: 웨스턴 부츠라고 하시죠. 네.
2: 아, 그럼 알아서 부르시고요.
0: 네, 알겠습니다.
2: 지금도
0: 네.
2: 멋쟁이들은 말장화 신고 다니더라.
0: 아, 사실 저도 요즘도 계신 거 같습니다.
2: 예, 발냄새 많이 나는데 그죠?
1: 나도 갖고는 있어요.
0: 아, 그래요?
1: 옛날에 사놓은 거.
2: 말장화 신어 그 웨스턴 부츠에는 또 가죽 치마가 어울려요.
1: 맞아요. 이효리 씨가 진짜 네. 웨스턴 부츠를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잖아요. 진짜 멋있었는데.
2: 맞아요. 예. 자, 여러분들의 사연 또 시작해 볼까요?
0: 네, 해초남님.
2: 네.
0: 바다에서 신나게 놀고 있는데 친구 녀석이
2: 왜 그래?
0: 소리를 질렀어요.
2: 왜 그래?
0: 상어라도 물린 줄 알고 저랑 다른 친구는 사색이 됐는데 파도에 튜브가 뒤집히면서 수영복 팬티가 벗겨져 없어져 버린 겁니다. 한 친구는 친구 바지 가지러 나가고 저는 친구 옆에서 철벽방어를 하며 혹시 물속에서 누가 볼까봐 해초를 모아서 친구의 하반신을 필사적으로 갈아줬던 추억. 제 일이 아니어서 너무 웃겼네요.
2: 와. 에피소드다 에피소드.
1: 진짜 웃기다.
2: 웃기다.
1: 아니 근데 이럴 때 되게 많아요. 약간 파도가 세게 치면
2: 네.
1: 벗겨질 때가 좀 있어요.
2: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진짜 위험해요.
0: 그렇죠.
1: 맞아요. 조심해야 돼요.
2: 들어가지 말라는 곳에만 안 들어가면 되고 밤수영 좀 조심하시고 꼭 그렇게 해서 좀 인명사고 없는 올 여름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1: 네. 네. 예, 예.
2: 좀 이렇게 좀 이렇게 공익 프로가 돼버렸네요 갑자기.
0: 네.
2: 다음 아니, 거 다음 것도 가볼게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0: 아, 네 이거 상어 얘기가 나와서.
1: 네. 네.
2: 좋아 좋아.
0: 제가 그 20대 때
2: 상어 얘기도 있어 너는?
0: 아니 20대 때.
2: 아, 에피소드가 살벌하다 진짜.
0: 친구들하고 네. 그
2: 상어
0: 그,
2: 물렸어?
0: 아니야 그 못 수상보트 타고 수상스키 타는 데 있잖아요.
1: 네. 네.
2: 빠지.
0: 네, 빠지라고 하는. 네. 네 거기를 갔는데 제가 그런 걸 탈 줄을 몰라요.
2: 모르지.
0: 친구들은 다 같이 가서 그걸 타는데 제가 탈 줄을 몰라갖고 저는 그 상어 모양의 큰 튜브 있잖아요.
2: 네.
0: 그걸 타고 앉아 있었는데 그 앉아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빠지가게 건너 몇 개씩 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근데 이제 그거는 이거는 어떻게 뭐 발을 움직일 수도 없고 그냥 앉아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점점 물살이 흘려가나가지고
1: 예.
0: 그 다른 이제 빠지를 이제
1: 다음 빠지까지
0: 예. 근데 이제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 어 백가스 안녕하세요 뭐, 예 안녕하세요 하는데 계속 밀려가서
2: 아이고야.
0: 한 빠지 다섯 군데까지
1: 어?
0: 정말이에요
1: 진짜?
0: 네 이게 발을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2: 물 깊은데
0: 예 그런데 이제 그 구명조끼를 입고 예, 있었으니까 했는데 예, 그 상어 타고 네. 저기 한 100m 끌려갔던 기억이 있어요.
1: 진짜.
2: 저도 한때는 제트스키에 빠져가지고 제트스키 2인승도 타고 1인승도 혼자 타고 막 진짜 많이 놀았었어요 옛날에. 근데 어느 순간 이 수상 스포츠는 나이가 들면 안 하게 돼요.
0: 진짜 아파요.
2: 그리고 못 견뎌요.
0: 네, 뭘.
2: 예, 예. 그러니까 처음에 배울 때 딱 타고 땡기면 이러면서 물을 입으로 먹게 돼요.
0: 맞아.
2: 먹게 되고 그거 배우는데 오래 걸려요. 하루만 배우긴 했는데.
1: 하체에 힘이 좋아야 되는데 하체에 힘이 없으신가 보다.
2: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쓰긴 했는데 네. 막상 해보니까 이제 젊었을 때 그 재밌는데 늙으니까 못하겠더라. 해요 지금 백화시 해요?
0: 뭐요?
2: 수상스키?
0: 아니요 지금 못합니다. 힘이 없어갖고.
2: 예.
0: 저 끌려가요 저도.
2: 바나나 타면서 바나나 보트
0: 타봤어요.
2: 와, 그것도 조심해야 돼.
1: 맞아요. 바나나 보트.
2: 앞사람 발로 차면 큰일 난다. 그
0: 땅콩 보트 이런 거 날아가면 진짜.
1: 안 돼. 그거 너무 무서워.
0: 그리고 무슨 플라이 이런 거
1: 플라잉.
0: 있잖아.
1: 예. 워터 플라잉인가?
2: 땅콩 보트는 제대로 해서 막 360 돌면서 가잖아요.
1: 너무 무서워.
2: 진짜 무서워.
1: 아니 그 지금 플라잉 얘기했잖아요.
0: 네.
1: 워터 플라잉 타면은 타다가 튕겨 나가면 그거 옆에 사람 거 같이 튕겨서 그 옆에 사람 보트로 간 적도 있고. 조심해야 돼요.
0: 네.
1: 부딪혀서 머리 깨질 수도 있어요.
2: 저는 개그맨 되고 나서 처음으로 괌에 가서 스노클링이라는 걸 해봤어요. 예, 물속으로 들어가가지고
0: 네.
2: 물고기가 옆으로 오는 거야. 너무 무서워. 그런 거 해봤는데
1: 스쿠버 다이빙 말고요?
2: 예,
1: 스노클링?
2: 머리에다 무슨 헬멧 같은 걸 쓰고
0: 네.
2: 공기를 넣어가지고 이제 바다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1: 스쿠버 다이빙 같은 거. 예.
2: 야, 진짜 난 무서워 죽는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안 무섭더라고.
1: 너무 좋지. 예.
2: 개그맨 되고 진짜 별의별 걸 다 해봤네.
1: 네.
2: 예전에 여름에 그런 연예인들 스포츠를 많이 했잖아요.
0: 그쵸.
2: 지금은 이제 경기가 안 좋아서 개인적으로 가야 됩니다.
0: 네. 네,
2: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거요.
1: 네, 너 말고 네 언니
2: 예.
1: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2: 네.
1: 예전에 몸에 콜라 바르고 태닝을 하면
2: 맞아.
1: 예쁘게 탄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2: 그래.
1: 해변에서 언니랑 저랑 서로의 팔다리에 콜라를 골고루 발라주고 책을 읽다 잠이 들었죠.
2: 어떻게 됐어요?
1: 그런데 잠결에 막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줌마 한 명이 저와 언니를 막 흔들고 있고
2: 예.
1: 애들 몇 명이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2: 왜?

0: 개미다! 어, 엄마 저기 봐 개미 개미! 모래 아, 모래 사장에 도대체 어디서 개미가 그렇게 있었는지 저희 몸에 개미떼가 바글바글.
1: 아이고.
0: 저 트라우마 생겨서 지금까지 콜라 안 마셔요.
1: 와. 그래 그래 그럴 수 있어.
0: 와 너무 무섭겠다.
1: 한때 그런 거 있었잖아. 맥주로 머리 감고.
0: 어 맞아.
2: 과산화수소로 머리 감으면 진짜 완전, 진짜 빠져요. 네. 저도 뭐 해봤고 예전에
1: 해봤어요?
2: 해봤죠.
0: 해봤지.
2: 저는 이제 콜라로도 해보고 저도 이제 여름에 까만 걸 좋아하는데 어. 그 예전에. 그 저 친구 중에 하나가 알약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0: 어.
2: 야 이거 먹으면 이거 아니, 먹고 태닝하면 어. 진짜 엄청 까매진다는
0: 어.
2: 거예요.
0: 어머머머.
1: 알약을 줬어.
2: 네, 그래서 그걸 먹었어요. 어. 이상하잖아. 알약을 먹고 까매진다는 게.
1: 그렇지, 그렇지.
2: 그래서 먹고 태닝을 하러 갔는데
1: 어, 어떻게 됐어요?
2: 진짜 새까매진 거예요.
0: 어머머.
2: 야 이게 뭐야? 나 야, 진짜 아예 진짜 말도 안 될 까매진
1: 어,
2: 거예요.
1: 어, 원한도 됐네.
2: 아니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원하는 구릿빛 피부가 아니라.
1: 어.
2: 진짜 새까매진 거예요.
1: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2: 그래서
1: 뭐예요?
2: 내가 이제 친구한테 연락했죠. 그리고 막 이 팔 이런데 네, 막 두드러기 올라오고 막
0: 어, 어.
2: 이렇게 막 열증 이런 거 올라오고
0: 어,
2: 그래서 어, 어, 어. 야 전화해줘. 야 이거 도대체 뭐야? 했더니 그 백반증이라고 해서
1: 네.
2: 몸이 하얀 분들이 있어요.
1: 맞아, 맞아, 맞아, 맞아.
2: 그분들이 피부를 좀 검게 하려고
1: 아~
2: 먹는 약이 있는데 저한테 그 약을 준 거예요.
0: 아~
2: 그래가지고 그 약을 먹고 엄청 새까매지고 그리고 제가 그때 이게 막 뭐 올라와서 피부과를 갔어요.
1: 아이고.
2: 피부과 가가지고 뭐 이제 뭐 다음 백신관 환자 들어오세요.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딱 보시더니
0: 네.
2: 보통은 어? 자 이건 어 이렇게 해서 어 이거는 뭐 이렇게 해서 안 돼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1: 네.
2: 선생님 이거 왜 이러죠?
0: 어, 선생님 이거 왜 이러죠?
2: 의사님 에? 이게 뭐예요? 왜 이러는 거예요? 아 진짜로 이게 뭐야? 그분들 이런 걸 본 적이 없으니까
0: 어머.
1: 피부과 전문의가
2: 이게 뭐예요?
0: 이게 뭐예요?
2: 왜 이러는 거예요?
1: 아, 왜 너무 웃기다.
2: 네, 예상이 있어요.
0: 와, 진짜 백가 씨는
2: 네.
0: 정말 별의 별 일이 다 있었네요.
2: 그치, 네, 정말입니다.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지어냅니까? 이런 거를 이거 정말이에요.
1: 아, 진짜 웃기다 이거. 이거 진짜,
0: 진짜 웃기다.
1: 웃기다.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예, 아이오아이의 노래입니다. 갑자기.

0: 반가운 골든벨이 울렸습니다. 백가씨, 진아씨 퀴즈 하나 부탁드릴게요.
1: 네, 화제성 1위 라디오쇼 기사 중에서 퀴즈 드립니다. 지난 2019년 11월 18일 김원효 씨가 라디오쇼 출연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2: 마음파이브 김원효, 내 수입 친구들 이것 바꿔줄 수 있을 정도. 자, 문제입니다. 7년 전 김원효 씨는 친구들의 뭐를 바꿔줄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쳤을까요?
0: 1번 자동차, 2번 손수레, 3번 킥보드, 4번 변기. 1번 자동차, 손수레, 킥보드, 변기. 자, 정답 보내주실 곳은요,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7000번째로 보내주신 한 분에게 제주도 호텔 숙박권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추첨을 통해서 6분에게 10만원 상당의 의류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백가씨가 하나 또 해주실까요?
1: 네네네.
0: 예, 재밌었어요 지금.
1: 네.
0: 이게 뭐예요?
1: 왜 이러는 거예요? 네, 끼룩끼룩님. 저는 해변에서 음식을 도둑맞은 적이 있어요.
2: 예.
1: 분명히 회를 사왔는데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0: 예.
1: 회가 거의 사라졌더라고요.
0: 네.
1: 어? 도둑이 누구지? 누가 우리 회를 먹고 있지? 주변을 살피는데 충격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2: 왜?
1: 갈매기 한 마리가 날아와서 다른 피서객들이 먹고 있는 회를 순식간에 낚아채 가는 거였어요.
2: 어머머머머.
1: 다가올 때 눈알이 진짜
2: 어머!
1: 너무 무서워요. 비치에선 갈매기 조심하세요.
2: 와, 이거 진짜 무서워요. 요즘에는 갈매기가 얼마나 대담하냐면 손에 아예 잡고 있는 거 있죠. 샌드위치나 네. 이런 것들을 그냥 손에서 진짜 손을 안 다치게 탁 가져가요.
1: 와.
2: 내가 잡고 있는데도. 근데 너무 그게 진짜 이 사람 말이 맞아요. 눈알이 진짜 무서워요.
1: 그 제가 작년에 네. 저기 이거는 그런 건 아니고 네 저희 시드니에서 콘서트가 있어갖고
2: 아, 네.
1: 작년에 호주 갔어요.
0: 좋겠다, 근데 이제 좋겠다.
1: 저희 매니저랑도 처음 또 가는 해외고 그래서 뭐 둘이서 이제 가서 오페라하우스 앞에
2: 아 좋지
1: 그 딱 해변가 앞에 딱 있어서 좋은 레스토랑에서
2: 예.
1: 그 피시앤칩스
0: 어.
1: 예 그거를 피시앤칩스를
0: 거꾸로나 앞으로 똑같아요.
1: 아 네네 그거를 이제 주문을 하고
0: 칩스 앤 피시해도 돼요.
1: 아 네 앉아 있는데
2: 예.
1: 그 앞에 그 경비 그런 막 테러 하시는 분들 같은 분들이 엄청 큰 경비견들을 끌고 막 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무슨 테러 막 이런 거 있나 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그 음식이 나왔는데 음식을 무슨 이렇게 큰 무슨 약간 망 같은 거에 겹치던 거예요. 그 갈매기가 너무 많아서 갈매기가 우리 저희 쪽으로 막 오는 거예요. 그럼 그 경비견을 풀어갖고 그 개들이 막 와 다니면서 아, 정말로 걔들 몇 마리를 풀어가지고 거기 그 저희도 무서워서 밥을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풀어줬어요. 이제 먹자 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0: 무슨 일이에요?
1: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 해변가에서 그 튀김 들고 다시 식당으로 뛰어들어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0: 경비견도 있고.
1: 네.
2: 진짜.
0: 진짜. 아, 외국 나가면 네. 새 크기가 달라요.
2: 맞아요, 맞아요.
0: 샌프란시스코에 갔는데 거기 이제 그 조개 수프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0: 그 먹으려고 이렇게 갔는데 막 거기 물개들 막 있잖아요.
1: 네, 맞아, 맞아, 맞아.
0: 진짜 크잖아요.
2: 맞아요.
0: 그게 와가지고 막 뺏어 먹으려고 무서워서 막 도망가고 막 그랬던 기억, 저도 그 기억이 나는데.
2: 와. 조심해야 돼요.
0: 예, 아무튼 좀 이렇게 조심해야죠. 네. 각자 서로 조심해야죠. 예, 예.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저희가 이제 선물 드려야 될 한 분을 뽑아야 되는데
2: 네.
0: 선물 5종 세트요.
1: 네.
0: 자, 광안리 횟집 아저씨 혼자 만건 분, 수영부 팬티 벗겨져 최초로 필사적으로 가렸던 콜라 태닝이 웃기긴 했어, 근데.
2: 네. 나도.
1: 콜라 태닝 재밌어요.
0: 콜라 태닝이 개미 때 습격이
2: 개미 때 너무
0: 웃겼어.
2: 놀랐어.
0: 예, 예, 예. 자, 그러면 이번에 드릴까요?
2: 네.
0: 자, 콜라로 태닝 하다가 개미 때 습격 받으신 분에게 선물 5종 세트 드리겠습니다.
2: 축하드립니다.
0: 자, 백가 씨, 진아 씨, 다음에 뵐게요.
1: 네, 안녕히 계세요.
2: 감사합니다.
1: 네.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최저기 금비.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입니다.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시티 호텔에서 숙박권,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1박 숙박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청소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제오 헤어 프랑크 프로보에서 샴푸와 헤어 마스크 세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자꾸 생각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볶이에서 떡볶이와 어묵탕,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 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뜻 착 갓 바디에서 안착 팬티, 부침 요리 명가 사옹원에서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 미국 기능성 신발 오쏘핏에서 세상에서 제일 편한 운동화, 프리미엄 맞춤 정장 포튼가먼트에서 150만원 상당 맞춤 정장 상품권, 브리티시 라이프스타일 런던 포그에서 의류 상품권,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우리 아이 첫 영양제 비비드 몽타주에서 레몬맛 오메가3 젤리,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젖소의 건강함 야베스 목장에서 플레인 수제 요거트, 리브랜딩한 오크우드 여의도 파크 서울에서 1박 숙박권, 생활의 가치를 위한 뮤센에서 제로터치 밀대 걸레 세트, 매일 만들어 신선한 연두네 방앗간에서 국산 참기름 들기름 세트, 엄마 손은 약손 사임당 패치에서 피로회복 발패치를 드립니다. 자, 골든벨 퀴즈의 정답은요, 1번 자동차였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은 저희 선곡표에 올려놓을 테니까 들어오셔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끝곡은 라이즈의 노래입니다. Do your dance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11시에 뵐게요. Dave asking for this.

안녕하세요. 아이들 미연입니다. 오늘 사연은 성우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신장장애를 가지고 있어 외부활동이 부담스러웠지만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차량을 이용해 가족들과 대구여행을 다녀왔어요. 대구여행의 목적은 국립대구과학관. 아이와 함께 로봇도 조작해보고 다양한 전시도 체험하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여름이 가기 전에 한 번 더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어디가 좋을까요?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내일부터 제연절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오늘부터 연휴 시작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정오가 되자 강원도로 향하는 차량들이 늘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미사에서 남양주곰소까지 차간거리 좁혀지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도 반월터널에서 부곡까지 또 용인부터 양지터널까지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도 천안분기점부터 천안호두휴게소까지 흐름 더딥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방향 장수에서 송내까지 정체인데요. 그 사이 장수 5차로에 승용차 사고 나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후 김포요금소부터 자유로까지 정체고요. 반대 판교 방향도 김포요금소 8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일산부터 밀립니다. 57분 교통정보 서휘영입니다.

0: 하면 더욱 행복한 해피 투게더. 노래와 이야기가 만나는 팀 오디션 해피 투게더. 혼자가 아니어서 좋아.
1: 사람을 읽는 유재석, 이야기를 담는 장항준, 음악을 듣는 윤종신과
0: 가치의 가치를 증명할 무대가 궁금하다면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KBS

안녕하세요. 임백천의 백뮤직 DJ 천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고 경험이 많아질수록 무의식적으로 자주 하게 되는 말이 있죠. 아우 예전 해봤는데 아우 그거 별로야 그거 안 돼 아빠도 해봤거든 다 소용없다.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나 후배들이 시행착오를 덜 할 수 있습니다만 예전의 경험이 꼭 진리가 되는 건 아니죠. 예전에는 진짜 별로였던 사람이 너무 괜찮은 사람이 돼서 나타나기도 하고요. 아유 그게 되겠어 했던 그 아이템이나 사업이 지금은 타이밍이 잘 맞아서 아주 크게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때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최고고 그때는 안 됐던 일이 지금은 누구나 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예전엔 안 됐는데 이번엔 어떨까? 자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여러분들 성큼성큼 앞으로 나아가 보시죠.

네, 미국 밴드 트레인의 Hey Soul Sister. 오늘 7월 16일 목요일 인백천의 백뮤직 여러분과 만나는 첫 곡이었어요. 안녕 내 영혼의 반쪽.

0: 너와 함께 있으면 세상이 더 아름답게 보여라는 노래였습니다. 밴드 이름 기억하기 좋죠. 기차. 네. 기차가 부르는 안녕 내 영혼의 반쪽. 트레인. 그러니까 팬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좋게 밴드 이름을 만들었다는 설이 있고 연습장하고 공연장을 오고 갈 때 기차를 많이 탔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혹시 서울, 인천, 경기에서 듣고 계신다면 수도권 주파수 FM 106.1MHz 기억해 주세요. 106 하나입니다. 단축 버튼 1번에 저장 부탁합니다. 인백천의 백뮤직은 매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여러분들의 일과 휴식과 꼭 붙어 있습니다. KBS 콩 앱으로도 늘 만나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떡볶이 시켰는데 치즈가 누락돼서 우울했던 마음이 백디 보며 싹 풀렸어요. 해피 바이러스 백디. 어우, 조혜영 씨. 치즈 떡볶이 시켰구나. 근데 치즈가 안 온 거예요. 야, 어떻게 하죠? 요즘에 좀 더워서 그죠? 누구나 다. 시원한 수박 주스 혜영 씨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얘기하고 나면 또는 먹는 거 보면 물론이고 먹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떡볶이죠. 뭐 라면 뭐 이런 거 짜장면. 그렇죠? 9904님 점심 얼른 먹고 백디 만나러 왔어요. 잠시 쉬면서 백디랑 음악 듣고 다시 오후 업무 시작할 에너지 충전합니다. 박경숙 씨 오랜만에 해가 쨍해서 빨래해서 널었더니 기분 좋네요. 이희숙 씨 목요일 주말권 힘내봅니다. 즐거운 점심시간 출석 도장 찍어요 하셨습니다. 목요일인데 보통 때 같으면 좀 가장 길게 느껴지고 힘든 날이 목요일인데 오늘은 좀 가뿐하죠? 내일이 빨간 날입니다. 올해부터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이 됐죠. 그러니까 내일부터 금, 토, 일, 사흘 연휴가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 가벼운 마음으로 같이 음악 들으면서 기분 좋게 오후 시작해보죠. 오늘도요 저희가 선물 해프게 드립니다. 오늘은 인백천의 백뮤직의 다양한 선물들 골고루 드릴 거예요.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얘기에 편하게 주시면 됩니다. 일상공감 그냥 웃죠 사연 늘 기다리고 있어요. 다른 분들이 주시는 사연을 보면 다 공감 가는데 그게 뭐 대단하거나 특별한 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한테도 분명히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연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웃게 했던 일 주시면 됩니다. 잘 쓰실 필요 없어요. 제가 잘 소화하겠습니다. 그냥 웃죠 사연 소개된 분들 모두 햄버거 세트 드립니다.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 콩 가입하시면 무료로 전 세계에서 보고 들으실 수 있어요. 광고 잠깐 듣고 갑니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7: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영국의 여성그룹 바나나라마의 I want you back. 다시 돌아와줘. 이번에 우리 서로를 더 아끼고 사랑하고 싶거든 하는 노래. 이어서 프랑스의 싱어송라이터 FR 데이비드의 Pick up the phone이었습니다. 제발 전화 받아.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거든. 근데 일단 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서 전화를 안 받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이지선 씨가 I want you back 들으면서 백뮤직 광고송이네요 하셨어요. 진승인 씨 매일 듣기만 하다가 오랜만에 한 줄 적어요. 여기 이천인데 무지 더워요. 소나기라도 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말에 진짜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진승인 씨 아이스크림 보내드립니다. 저희 백뮤직 홈페이지 선물 문의방에 당첨됐어요 하는 글을 남겨주셔야 됩니다. 최현주 씨가 오빠 드디어 월드컵 결승 스페인 대 아르헨티나 결정됐네요. 누가 우승할까요 하셨어요. 여러분들 누가 우승한다고 생각하세요. 안병숙 씨는 남편과 축구 어디 이길지 내기했거든요. 저는 앙글랜드 아르헨티나 1 앙글랜드 2 2대 1로 앙글랜드가 이길 거라고 했다고. 앙글랜드가요. 네, 아르헨티나가 이겼네요. 저녁 사기로 했는데 하셨네요. 예, 재미로 하셨군요. 제가 아이스크림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말 국가의 명예를 걸고 또 선수 개인의 어떤 자존심을 걸고 이 세계에서 축구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경기 정말 박진감 넘치고 근사하더라고요. 다들 참 멋지더라고요. 지금 글쎄 많은 분들이 내가 예상한 팀이 지금 이길 거야 뭐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스페인은 이번에 이제 2010년인가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회에서 우승한 이후에 16년 만에 지금 우승을 노리고 있고 아르헨티나는 2022년이죠. 지난번 대회입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디펜딩 챔피언인데 과연 스페인이냐 아르헨티나냐? 아르헨티나냐 스페인이냐? 스페인은 무적함대라고도 하지만 붉은 분노라는 별명도 있고요. 아르헨티나는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알비셀레스테라는 게 있나 봐요. 하늘색과 흰색 그러니까 국기하고 그 유니폼 색을 네, 그렇게 별명으로 지었나 봐요. 지금 해외 주요 도박사들은 스페인의 우승 가능성을 조금 더 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실점이 좀 없다는지 뭐 이런 얘기인데요. 야, 이거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동훈 씨는 스페인에 가셨군요. 스페인 이겨라. 정도영 씨. 어제 아내가 시장에서 표고버섯이 커다란 바구니에 5,000원이라 너무 싸서 사왔다며 신나서 얘기하네요. 거기까지 좋았는데 아침에 표고버섯밥, 표고버섯 볶음, 표고버섯 한 가득 들어간 된장찌개. 입안에서 아직도 표고향이 납니다. 아... 그 좋은 버섯인데요. 뭐 몸에 좋은 건데요. 한때 막 먹어도 좋은 거죠. 뭐 강명구 씨가 아르헨은 자신 없어 보입니다. 질자신. 오 아르헨 팬이신가 봐요. 홍정환 씨는 아예 둘 중에 아무나 이기라고 해요.

7548님이 전화를 받으셨군요. 네, 떨리신다고. 제가 수박 주스 보내드리겠습니다. 7548님. 바비 달린의 Beyond the Sea 준비합니다. 5928님의 신청곡이에요.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그 배우입니다. 바비 달린. 바다 저 너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언젠가는 그 사람을 만나러 갈 거야. 이어서 영국 밴드 제레미 스펜서 밴드의 트래블린 준비합니다. 제레미 스펜서는 그 싱어송라이터고 기타리스트인데요. 그 유명한 영미 합작 밴드 플리드 우드맥의 창립 멤버이기도 합니다. 트래블린, 난 새로운 세상을 향해 가고 있어. 여행은 또 다른 시작이야 라는 노래예요. 바비 달린, 비욘드 더 씨, 제레미 스펜서 밴드의 트래블린.

일상의 다채로운 순간들을 나눠볼까요? 일상 공감 그냥 웃죠. 정수연 씨, 저는 초보 운전자예요. 비가 오락가락하던 어제 혼자 운전하고 오는데 양쪽 창문에 자꾸 하얗게 김이 서리는 거예요. 남편이 운전할 때 창문에 김 나는 모양의 버튼을 누른 게 떠올라서 눌렀는데 김 서린 게 계속 안 없어지는 거 있죠. 그래서 차선 변경도 못하고 앞만 보고 집에 왔어요. 남편한테 물어봤더니 그 버튼은 겨울에 앞유리가 얼었을 때 쓰는 거라네요. 나 자신이 어이없어서 웃습니다. 차 운전할 때 필히 숙지해서 익혀야 할 기능들이 있죠. 그거는 꼭 알아야 되는 거죠. 운전 오래 해보니까요 할수록 어렵더라고요. 6913님, 중고거래 경험이 거의 없는 직장인 부부인데요. 중고장터에 거의 새것 같은 커피 머신을 내놨어요. 근데 사겠다는 분이 지방에서 올라온 20대 사회 초년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5만 원을 깎아드렸거든요. 근데 두세 시간 후에 저희가 판 그 커피 머신이 장터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팝니다. 작년에 사서 몇 번 안 썼어요. 이렇게요. 가격도 저희한테 산 것보다 비싸게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 했더니 잽싸게 글을 지우더라고요. 저희야 이미 판 물건이니까 뭐 되팔든 말든 그건 그분 자유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씁쓸해서 웃어요. 아유, 씁쓸한 얘기네요. 이거 완전 타짜라고 해야 되나요? 한마디 하셨다는데 뭐라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김아람씨, 친구를 만났는데 꼬맹이 아들을 데리고 나왔더라고요. 이모는 커서 뭐가 될 거야? 묻길래 이모는 다 커서 더 못 커 했더니 그럼 이모는 뭐가 된 거야? 순간 당황해서 글쎄 어른? 했더니 아이가 저를 빤히 보다가 자기는 어른 싫다면서 막 우는 거예요. 아니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모 괜찮은 어른인데 왜 울고 그래? 어이없어서 웃어요. 아람씨 도대체 어떤 어른이 되신 거예요? 궁금하네요.

3367님, 22살 대학생 아들이 방학이라고 살 반났습니다. 아무 때나 일어나서 놀고 먹고 자고 막 지내요. 보다못해 한마디 했죠. 아유, 너 언제 철들래? 그랬더니 하는 말이, 엄마, 나 허술해 보이지? 집에서만 이러는 거야. 이래봬도 밖에 나가면 카리스마 있는 남자야. 엄마 앞이라 이러는 거야. 이러면서 밥 달라고 층얼거리는 거 있죠. 밖에서는 진짜 다른 모습일까요? 퍽이나 당최 믿을 수 없지만 그냥 웃습니다. 카리스마요? 칼 있음 하겠죠. 그나저나 22살. 이야,

두 사람 케미가 아주 좋네요. 에너지가 넘칩니다. 미국의 래퍼이고 싱어송라이터인 핏불과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캐시아가 노래한 팀버였습니다. 오늘 밤 고민 모두 잊어버리고 우리 신나게 놀자 하셨네요. 아 그런 하셨네요가 아니라 그런 가사입니다. 네, 그 우리 아이돌이죠. 아이콘 사랑을 했다 그거하고 조금 비슷하자고 그래서 화제가 됐었던 적은 있습니다. 근데 표절은 아니에요. 네. 그 표절이라는 게 몇 소절 이상 이렇게 좀 같아야 되고 그런 게 있죠. 아, 오늘 그냥 웃죠 사연 소개된 분들 모두 햄버거 세트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 사는 얘기 소개하고 있어요. 대단한 일 아니잖아요. 하루 보내면서 그냥 피식 웃었던 일이면 다 됩니다. 내 얘기도 좋고 주변 사람들 얘기도 좋아요. 지금 보내셔도 됩니다. 임학수 씨

딸아이와 집사람이 에어컨 바람 싫어해서 100kg 거구인 제가 요즘 매일 손바닥만한 선풍기 끼고 잡니다. 아침이면 비몽사몽이에요. 이러다 살 빠지면 어쩌죠? 100kg 거구니까 조금 빠져도 되죠. 야, 이렇게 온도가 안 맞으면 참 힘들죠. 신영순 씨, 금방 버스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여자분이 내려달라고 소리 질러서 기사님이 내려드렸더니 후다닥 달려서 앞문을 두드렸어요. 앞에 환승할 버스가 보였나 봐요. 그럴 수 있죠. 4213님, 여기 경기도 파주 운정동인데요. 오늘은 김밥집 알바 왔어요. 결혼 후 전업주부로 15년간 살다가 남편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이곳저곳 알바 자리 알아보다가 딸 친구 엄마가 하는 김밥집에 일하게 됐는데 주부 경력 15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오늘 열심히 김밥 말아보려고요 하셨습니다. 네, 열심히 일하시는군요. 우리 413님한테 제가 아이스크림 보내드리겠습니다. 정승원 씨가 고등학교 친구 3명과 부부 동반으로 거제도에 놀러 왔어요. 어젯밤 과음으로 모두 늦게 일어났는데 지금은 속풀이도 할 겸 횟집에 가서 얼큰한 매운탕 먹을 거예요. 왜 승원 씨 또 한잔 해야죠? 속풀이 한 잔. 네. 좋은 데 계시는 겁니다. 거제도 거기 몽돌 해변도 좋고 거기 바람의 언덕도 좋고 아주 좋죠. 네. 즐기세요. 이윤경 씨가 The Monkees의 Daydream Believer를 청하셨죠. 청취율 조사 전화는 이쁜 사람한테는 안 오나요? 나도 청취율 조사 전화 받고 싶어요. 아니요. 이쁜 사람한테만 가는데요. 아, 윤경 씨 농담이에요. 삐지시겠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네, 여러분들 그냥 즐기시면 됩니다. 매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여러분들의 일과 휴식간 늘 붙어 있으니까요. 여기는 임백천의 백뮤직입니다. 선곡 맛집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고막 친구 DJ 천이고요. 이 The Monkees는 그 미국의 TV 시트콤이었죠. The Monkees를 위해서 만든 그룹인데 실제 이제 인기가 있으면서 실제 밴드로도 성공을 합니다. The Monkees의 Daydream Believer. 꿈만 꾸던 시절도 좋았지만 지금 당신과 함께하는 이 평범한 일상도 참 행복해요라는 노래예요.

0: 야, 어쩜 이렇게 노래를 잘하죠? 예. 인백션의 백뮤직입니다. 이은경 씨가 The Monkees의 Daydream Believer 청해서 들었고요. 이어서 김영랑 씨가 뭐 여름하면 비치보이스죠. The Beach Boys의 Surfing USA 청했죠. 여름이 오면 미국 곳곳의 바다에서 모두 함께 서핑을 즐깁시다. 파도를 타며 자유를 만끽합시다. 라는 노래. 그리고 한 곡 더 들었죠. 이도원 씨가 브루노 마스의 Marry You 청해서 같이 들었습니다. 오늘 밤 정말 근사하지 않니? 우리 지금 막그냥 막그냥 결혼해볼까? 반지 준비해서 예배당으로 가자. 그런 노래였습니다. 이윤경 씨, 김영랑 씨, 이도원 씨 세 분께도 아이스크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미국의 네바다주죠. 특히 그 라스베이거스요. 환락의 도시. 거기서는 간단하게 결혼을 할 수 있잖아요. 영화에도 가끔 나오죠. 그러니까 신분증 가지고 두 사람이 결혼 허가증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주례가 있는 곳으로 가서 이제 결혼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사람만이 할 수가 있죠. 뭐 여러 사람 가도 되지만. 그러니까 즉석 결혼, 번개 결혼이 가능한데 이게 아무 조건이 없는 건 아닙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간다는 거는 법적인 나이가 된다는 거고 또 미혼이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유부남 유부녀 그건 안 된다는 얘기죠. 금요일 같은 목요일 좋은 음악과 함께 이게 행복입니다. 여주연 씨가 네 행복하시군요. 감사합니다. 7410님 임백천 형님 저 인천에서 택시하고 있는 택시기사인데요. 손님이 택시 요금을 많이 주시고 내렸네요. 5,800원 남았는데 만 원을 주시면서 시원한 커피라도 드시라고 하네요. 아유, 좋은 분이군요. 네, 우리 저 7410님한테도 제가 아이스크림 보내드리겠습니다. 4347님, 경주 기온이 전국 최고를 기록하는 때가 많아졌어요. 그래도 백뮤직 들으며 왕릉 산책하면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사진을 주셨는데 한번 볼까요? 이게 어디예요? 와, 너무 근사하네요. 세상에 이런 데가 있어요. 경주군요 여기가.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수학여행을 경주로 갔었는데 늘 비몽사몽으로 다니더라고. 전혀 석굴암 이런 데 첨성대 뭐 보긴 했지만 이렇게 근사한 데가 있나요? 와, 이게 왕릉이군요. 왕의 무덤. 또 가보고 싶네요. 우리 저 4347님한테도 좋은 사진 보여주셔서 제가 아이스크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광고 잠깐 듣죠.
1: 우리 집에는 렉렉 스피드 렉 사무실에도

0: 카린 훈라면.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오경희 씨가 아주 바쁘게 사시는군요. 내일 휴일인 줄 라디오 들으면서 알았어요. 달력엔 빨간색이 아니라서요. 올해부터 이제 제헌절이 법정 공휴일이 됐습니다. 박혜진 씨, 자동차 수리하느라 며칠 정비소에 맡겨뒀는데 지금 찾으러 오면 된다고 해서 카드 들고 정비소 갑니다. 차가 없어서 불편했는데 그나저나 수리비 많이 나올까 봐 걱정이 한가득입니다. 아유, 그렇죠. 뭐만 고치면 뭐. 근데 이 차 있다 없으면 진짜 불편하죠. 예, 이제 차가 나오는군요. 병원 갔다가. 0017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청취합니다. 백천님 목소리에 힘이 있어서 좋네요. 일 바쁘고 사는 것에 바쁘고 그래도 임백천의 백뮤직 항상 응원합니다 하셨어요. 우리 0017님께도 제가 시원한 수박 주스 보내드리겠습니다. 화이팅이에요. 자, 이제 1부 산뜻하게 마무리하고요. 2부로 갑니다. 같이 가주세요. 1부 끝곡은 영국 밴드예요. 다쥐라는 밴드의 Good Enough라는 노래인데요. 너무 애쓰지 마. 지금의 너 그대로도 충분해라는 노래예요. I'll be coming back.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곳곳에 공사와 작업이 많고요. 또 연휴를 앞두고 수도권 빠져나가는 차량들도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 미사부터 남양조금소까지 정체고요. 반대 서울 방향 북방 1터널에서 동산 1터널까지 터널 안 작업하는데요. 동홍천 나들목부터 여파받습니다. 인천 방향 영동고속도로 평창 나들목에서 속도가 더딘데 봉평터널까지 진행되는 작업 때문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는 문경 2터널 부근 1차로에 추돌사고 처리 중인데요. 문경 세제 나들목부터 여파받아 밀립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방향 호정 2교부터 차량터널까지 이후 2인 휴게소 부근 1차로 막고 공사하는데요. 남공주 나들목부터 꽉 막힌 정체로 이어집니다. 57번 교통정보 서휘영입니다.

0: 종로 5가. 종로 5가였다.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
4: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5: 스치듯 지나가지 말고 잠깐 여기에 머물러주세요.
6: 위!
5: 위트 있는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들로 당신을 기쁘게 해드릴게요.
6: 소!
5: 소문 내줄래요? 혼자만 아는 건 너. 재밌는 건 다 같이 알아야 좋으니까.
6: 로!
5: 로맨틱한 영화보다 더 달콤한 라디오. 우리 오늘 저녁에 꼭 만나요.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KBS 해피 FM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7: 해피 FM 제2 라디오입니다.

0: 오늘도 행복한 하루. KBS 해피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헤이 바비.
2: 예영.
1: 준비됐냐?
2: 됐죠.
1: 오케이 가자.
2: 오케이. 제가 먼저 할게요, 형.
1: 오케이.
3: I'm falling in love again. 너를 찾아서 나의 지친 몸짓은 파도 위를
2: 백천이 형.

미국의 최장수 밴드죠. 시카고의 노래 You are the inspiration이었습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이유이고 나한테 가장 큰 힘이에요 라는 노래였습니다. 김재성 씨가 항상 밥 먹고 보라 켜면 백천 형님은 안 계시고 의자만. 피터 세트라 형님 목소리는 특유의 끈적함이 좋아요. 김재성 씨. 금속성의 목소리 예, 매력 있죠. 제가 1부 끝나고 잠깐 면벽 수행하러 잠깐 다녀오거든요. 네. 어떤 분은 회장님 만나러 가냐고 그러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오시는군요. 자 오늘도 2부 시작하자마자 빠른 걸음으로 임백천의 백뮤직을 찾아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김재성 씨처럼 2부만 들을 수 있는 분도 많이 계시죠. 중간에 오시거나 뭐 나중에 오셔서 아우 늦었습니다 하는 분들 계신데 아우 늦은 게 아니죠. 늦는 게 어딨어요. 저희 집은 문이 없는 집입니다. 뭐 지정석 없고요. 인원 제한 없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들르셨다가 일 보러 가셔도 되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DJ 천이는 여기 북박이로 앉아서요. 늘 여기서 음악 틀고 있으니까 편하게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청곡과 사연은 기다려요. 연주곡이든 노래든 외국곡이면 다 됩니다. 한글로 써서 보내셔도 돼요. 편하게 주시면 됩니다.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 콩가입

0: 하시면 무료로 전 세계 어디서나 듣고 보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자, 백그라운드님들께 드리는 선물 안내합니다. 45년 전통 악기 전문 파가니니 악기에서 바이올린, 네이트리 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진생고, 급발진 잡는 지인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영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국내 최초 식혜명인 하늘청에서 명절에 좋은 하늘청 전통 감주 드립니다. 이외 모바일 쿠폰, 치킨, 피자, 커피, 시원한 과일 주스, 빙수, 햄버거 세트, 도넛 세트 외에 많이 있어요. 광고 듣고 만나죠.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꼽착,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꼽착,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꼽착, 하루 5분 쉽게
3: 쓱딱 꼽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꼽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5: 위제로,
4: 과식에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5: 위제로,
4: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5: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함 과식엔 위제로.
6: 일양약품
7: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9: 땅스

0: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2: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김은실 씨가 좋은 노래 듣고 있으니까 휴양지 온 것 같다고요. 더위도 녹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셨네요. 네. 아, 리드맨 블루스 노래 두 곡 듣고 왔어요. 보이스트맨의 End of the Road. 9766님이 청했죠. 우리 이제 끝이라는 건 알지만 어떻게 너 없이 살아가야 될까라는 노래. 그리고 미구엘 리드맨 블루스 소울 그룹이죠. The Stylistics의 Can't Give You Anything이었습니다. 난 사랑 말고는 줄 게 없어. 그 사랑 믿고 나와 함께 해줘라는 노래였습니다. R&B의 조상이라고 보이스트맨 노래 들으시면서 김홍관 씨가 주셨는데 뭐 물론 보이스트맨이 리드맨 블루스 최고 밴드긴 한데 그 선배들이 많죠. 또 템테이션스도 있고 뭐 포탑스도 있고 또 드립터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스타일리스틱스도 아주 대선배들이죠. 예. 이 보이스트맨이 제가 하던 쇼에 나와가지고 노래를 하는데 아카펠라로요. 야, 특히 그 베이스 바리톤이 바로 옆에서 들으니까 동굴 속에서 듣는 것 같고 야 근사하더라고요. 강나경 씨 안녕하세요. 아침밥도 못 먹고 지금 밥을 먹는데 파리 두 마리가 왔다 갔다 하길래 파리채로 때려잡았는데 잘한 거죠. 1타 2피 밥 먹는데 왜 와서 하셨나요? 야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그냥 두 마리를 때려잡을 수가 있죠. 이영선 씨가 서울 날씨 어때요? 부산은 화창합니다 하셨네요. 서울은 흐려 있습니다. 많이 흐린 건 아니고요. 지금 한 31도 정도 되는데 체감온도는 물론 습도도 높고 훨씬 높습니다. 1096님 백디 저희 집 계단 밑에서 제가 챙겨주는 밥 먹고 가던 양이가 어제 애기 고양이 3마리를 데리고 왔어요. 아무래도 저를 양이의 유모 겸 집사로 찜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고양이 용품들 사가지고 가는 중입니다 하셨네요. 아유 길고양이들을 이렇게 정성으로 돌봐주시는군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새끼를 데려온 거죠. 그죠? 예, 복 받으실 거예요. 1096님. 제가 아이스크림 드리겠습니다. 김현희 씨가 백천님이 들려주는 음악 듣고 싶어서 이 시간에 헬스장 와요. 자동입니다. 덕분에 열 운동. 김현희 씨. 그래요. 도움이 되시는군요. 아이스크림 제가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운동하고 드세요. 5786님 저도 오늘 변함없이 출근길에 듣습니다. 임백천의 백뮤직 응원합니다 하셨어요. 5786님 저도 응원합니다. 더위 지치지 마시고 제가 아이스크림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민영 씨가 내일 녹방 아니고 생방송인가요? 네 생방합니다. 최윤정 씨 내일도 보이는 라디오 볼 수 있나요? 네 보이는 라디오 볼 수 있어요. 네, 재원절 함께하는 생방송 기대해 주시고요. 내일은 특히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스트레스 푸는 반말데이입니다. 노래 세 곡 이어드릴 텐데요. 코난 그레이,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코난 그레이의 매니악. 우리 헤어지고 날 이상한 사람이라고 너 떠들고 다닌다는데 우리 관계를 망친 게 나만이 아니잖아 라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스웨덴의 혼성그룹 투게더가 노래하는 해피걸. 너의 미소를 보면 나도 행복해져. 독일 가수 루베가의 맘보 넘버 5. 매력적인 내 여친들과 함께 춤추고 즐기는 거 너무 좋아. 자, 코난 그레이의 매니악, 투게더 해피걸, 루베가 맘보 넘버 5.

루베가 맘보 넘버 5 투게더의 노래 해피걸 코난 그레이의 매니악이었습니다. 임백천의 백뮤직 7월 16일 목요일 2부 함께하고 계세요. 이제 지금쯤이면 생일 축하송 불러드릴 때가 됐잖아요. 그죠? 기다리시는 분들 많죠. 오늘 생일 맞으신 분들 행복하시라고 제가 축하송 불러드릴 텐데요. 어제였죠? 2165님이 백디 생일 축하송 감사합니다. 근데 집에 갔더니 딸이 아빠가 불러줘야 선물이지 하네요. 뭔 소린지 하셨어요. 당연하죠. DJ 천이 노래보다 아빠가 직접 불러주는 노래를 듣고 싶겠죠. 아마 그래도 속으로 좋아했을 거예요.

자, 직접 불러주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DJ 천이가, 그러니까 대리 가창, 대리 축하해 드리는 거예요. 노래 기억하셨다가 직접 불러주시면 더 좋죠. 네. 배우세요, 그러니까. 몇 번 불러보시면 금방, 예, 네,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쉬운 노래니까요. 오늘 생일 맞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름을 다 넣어드리지는 못하는 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0330님, 33년 3개월간 나라를 위해 경찰관으로 고생하고 퇴직한 우리 친구 김상일 생일 축하하고 늘 응원합니다 하셨어요. 오, 경찰 공무원이셨군요. 수고하셨습니다. 145님, 오늘은 우리 고3 아들 정지원 군의 생일입니다. 엄마 아빠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지금이 너무 중요한 시기고 힘든 시간이지만 조금만 더 참고 견뎌보자. 아빠가 응원한다. 그리고 사랑해 지원아. 최종임 씨는 장가간 아들이 결혼 후에 처음 맞이하는 생일이에요. 김민수 생일 축하한다. 하늘이랑 즐거운 시간 가지렴 하셨습니다. 7360님은 제 생일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수기 씨로 부탁드립니다. 0892님 남편 생일이에요. 이름은 노윤호. 축하합니다. 윤호 씨. 그리고 남편 오정열 씨 생일 축하해요. 2581님 이 더위에도 가족 위해서 일하고 있을 남편 고마워요 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아까 0899님이 노윤호 씨 남편 생일 축하하셨는데 문자를 좀 소개를 많이 못했네요. 같이 일하고 있어서 다툴 때도 있지만 나이 들수록 소중하고 고마운 존재라는 걸 알아요. 표현은 잘 못하지만요. 표현하세요. 부부가 서로 표현해야 됩니다. 내 마음 알겠지? 그거보다 표현하는 게 좋죠. 9727님, 막내딸 지민이의 생일이에요. 벌써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우리 딸 생일 축하하고 사랑해. 923님은 사위 진상 씨, 이주연 씨는 본인, 또 912님은 절친 황혜진 씨, 또 6762님은 시누이 김현숙 씨, 차희숙 씨는 본인 생일을 자축하셨네요. 축하합니다. 노래 불러드릴까요?

정효씨 정녀씨 지원이 지민이 생일 축하합니다. 권문경 씨가 가제보의 I like Chopin 청하셨죠. 저는 임백천의 백뮤직 때문에 콩 깔았어요. 앞으로 쭉 애청하겠습니다 하셨어요. 마음에 드셨나요? 자주 놀러 오시고요. 제가 아이스크림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가제보는 이탈리아의 싱어송라이터예요. 쇼팽의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우리는 사랑을 나눴어. 시간이 흘러도 그 예쁜 추억 내 마음속에 남아있어 라는 노래입니다.

식입니다요. 근데 이게 팝이에요. 팝으로 분류됩니다. K-POP 데몬 헌터스에서 이 사자 보이스의 소다팝이 흘렀죠. 그 가상의 K-POP 그룹인데 사실 노래는 K-POP 스타들이 한 거예요. 너는 탄산음료처럼 달콤하고 턱 쏘는 매력이 있어. 오늘 밤 내게 있어줘 라는 사자 보이스 노래. 이소영 씨가 이 노래 청하셨죠. 네. 백디 사자 보이스의 소다팝 들려주세요. 그럼 저 얌전히 있을게요. 하셨어요. 얌전히 안 쓰셔도 돼요. 아, 그리고 가제보의 I like 쇼팽에 이어서 그 칠리차차 들었죠. 제시카 제이의 1253님이 백디 형님 제가 밉상은 아닌가 봐요. 예전 직장 동료 형님이 여수로 이사 갔는데 제가 생각났다며 여수 갓김치를 보내왔네요. 어제 삼계탕에 전복 버터구이를 먹는데 갓김치와의 궁합이 최고였습니다. 마늘님한테 칭찬받았어요 하셨어요. 와, 어디 계시나요? 제일 잘 드신 것 같은데요. 전복 버터구이에 삼계탕에 예? 여수 갓김치에, 야, 제가 아이스크림까지 얹어서 드리겠습니다. 제시카 제이는 이탈리아 프로젝트죠. 오늘 밤 고민 잠시 잊고 웃으며 모두 차차차 춤을 추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자라는 노래 같이 들었습니다. 임백천의 백뮤직 함께하고 계세요. 이번에는 0995님이 마돈나의 노래 듣고 싶다고요. Take a bow. 백천님 오늘은 어째 제 마음이 고요하네요. 백뮤직과 함께 이 평온함을 즐겨보려고 합니다. Take a bow 신청해요 하셨어요. 우리 공구고님께도 아이스크림 드리겠습니다. 마돈나 뭐 미국의 팝의 여왕이죠. 우리 시간으로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새벽에 하는 이제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에 하프타임 공연을 마돈나가 하죠. 우리 BTS도 하고요. 네. 이제 우리 사랑은 끝이야. 넌 사랑이 아니라 연기만 했잖아. 무대가 끝났으니까 마지막 인사하고 가버려 라는 노래입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1: 김정민 씨가 안녕하세요. 오늘 반말쇼 했나요? 백천쇼도 아니고 말자쇼도 아니고 반말쇼요. 반말쇼 내일 합니다. 최소정 씨, 백디 어제 퇴근할 때 카메라 보고 빠이빠이 할 때 저도 손 인사했는데 저 보셨나요? 오늘도 손 인사 같이 하겠습니다. 하셨어요. 소정 씨 감사합니다. 늘 여러분들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 네, 보시느라고 고생하셨으니까 제가 빠이빠이 해드리는 거죠. 자, 오늘 인백천의 백뮤직 목요일 순서 끝곡은요. 미국 밴드 컬렉티브 소울이 노래하는 The World I Know란 노래예요. 서로 이해하고 함께 살면 세상은 좀 더 나아질 거야 라는 노래예요. 내일 낮 12시에 꼭 다시 만나죠. I'll be back.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다시 더위의 기세가 강해졌습니다. 이 시각 서울 시내 도로는 돌발 구간도 있는데요. 내부순환도로 성산방향 홍지문터널 2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영동대교 1차로에서 공사하고 강변북로 구리방향 양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립니다.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양재나대목 5차로에서 작업하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까지 정체고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막힙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계양에서 송내까지 밀리고요. 중부고속도로 남이방향은 전구간 수월하다가 진천 일대에서만 9km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이본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 6779님께서요. 남양주시 진전읍에서 택시하고 있는 올해 66된 반짝입니다. 그냥 친근하게 홍기사라고 불러주세요. 저는 야간 근무를 하는데요. 요즘엔 비 오는 날이 많아서 쉬엄쉬엄 조심히 운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응디와 함께 하겠습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아, 평소에는요 오후에 운행 나와서 새벽 4시까지 근무를 하신대요. 우리 홍기사님 오늘도 운행 중이신가요? 그럼 택시 안에 응디 목소리 울려 퍼지고 있나요?

KBS 2라디오 해피 FM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 첫 곡으로요. 김범룡의 인생길 띄워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는 트로트의 DJ 우리 반짝이들의 응디 가수 은간입니다.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를 진행할게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유튜브에 KBS 2라디오 검색하시면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바로 만나보실 수 있어요. 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수도권 주파수 106.1MHz입니다. 고정고정 해주시고 들어주세요. 박영태님께서 안녕하세요. 출첵합니다. 오늘 쉬는 날이라 2시간 편히 들으랍니다. 늘 좋은 음악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쉬는 날이세요? 부럽다. 집에서 샤워 싹 하고 선풍기 틀어놓고 누워가지고 뒹굴뒹굴 해주세요. 제 대신 해주세요. 강인가님께서 다른 곳에서 들어도 좋지만 응디 라디오는 택시, 버스, 배, 비행기, 우주선에서 들으면 졸릴 일 없어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주선이요? 와, 진짜 우주선에서 라디오 들을 날이 오겠죠? 조만간. 자, 여기저기서 출첵을 해주셨습니다. 반짝이분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청취율 조사 진행되거든요. 목, 금, 토, 일, 월 아직 닷새가 남았습니다. 5일간 015는 전화 받아주셔서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잘 듣고

듣고 있어요 하고 응답 부탁드립니다. 파이팅 외치면서 오늘도 보물찾기 이벤트 진행할게요. 어떤 노래에 보물같은 효과음을 숨겨놨을지 어떤 소리인지 또 확인해볼게요. 어머머 어머머 어머머머 너무 가까이 오지마요. 너무 가까이 오지마. 말이 달려왔어요. 말발굽 소리입니다. 점점 가까워져가지고 좀 무서웠어. 은비트 1부 들으시다가요. 말발굽 소리가 들어간 노래가 들리면 제목을 보내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어머 너무 가까이 와요. 아우 됐어요. 네 이제 여기까지. 자, 이 소리가 들어간 노래 제목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나오는 그러니까 1부에 노래가 나가는 도중에 이 소리가 들어간 노래가 있으면 제목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말발굽 노래를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자,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이에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어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 10분 뽑아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오늘도 주제사연 이벤트 진행합니다. 주제는 바로 나 지금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하는 중입니다. 날씨가 참 덥죠. 비가 안 와도 덥고요. 비가 와도 덥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수분 보충 잘 하셔야 되고요. 쉬엄쉬엄 일하셔야 돼요. 근데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한 다음에 시원한 물에 샤워 한번 하고 나오면은 아, 오늘도 진짜 열심히 살았다. 나 진짜 최선을 다했다. 이런 뿌듯함이 밀려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선물은요. 10만원 상당의 필터 샤워기 교환권입니다. 지금부터 나 지금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하는 중이라는 주제로 사연 보내주시면 10분 뽑아서 10만원 상당의 필터 샤워기 교환권 보내드립니다. 와, 오늘 사연 소개되신 다른 분께도요 아이스커피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참여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자, 오늘 2부는요 반짝이분들과 함께 퀴즈 풀어볼게요. 밀당 얼쑤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벤트가 남아있어요. 그것은 바로 응디의 라이브. 잠시 후에 들려드리고요. 저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이영약품.
2: 우리 집에는 렉렉스 비드 렉 사무실에도 렉.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잠깐.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광고에 이어서 듣고 오신 노래 홍지윤의 사랑의 여왕이었습니다. 반제분들께서 보내주신 나 지금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하는 중 이라는 주제로 한번 만나볼게요. 유고님께서 점심 먹으면서 매번 듣기만 했어요. 라디오 듣는 걸 어떻게 알고 전화가 왔지 뭐예요. 다른 라디오는 모르겠고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라고 말했습니다. 와 떨렸어요. 유고님 뽀이뽀뽀이 감사합니다. 아유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와 이렇게 떨리셨으면서 안 떨리게 말하셨는데요. 다른 라디오는 모르겠고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잘하셨어요. 김미정님께서 아침에 회사 출근해서 화장실 청소하고 점심 먹고 와서 3층 사무실까지 청소하고 땀이 줄줄 나네요. 사장님께서 현장 가셔서 편하게 들으니 좋네요. 아유, 이렇게 또 청소를 이렇게 또 하셨어요. 사장님께서 또 아무래도 자리를 비우시면 우리가 또 마음이 또 편하기는 하죠. 임희소님께서 지금 쌈장 만들고 있어요. 시누이네 주려고요. 땀 범벅이에요. 시누이네 주려고 쌈장을 만들어요? 오, 직접 만든 쌈장이 좀 맛있긴 해도 보통 우리가 쌈장 정도는 그냥 사서 먹는데 요리를 진짜 잘하시나 보다. 어떤 맛인지 궁금한데요? 이혜진님께서 아 지금 옥수수 따고 있어요. 두 포대 땄는데 아직 더 따야 돼요. 땀으로 샤워 중입니다. 크, 이 더운 날에 옥수수를 따고 계시구나. 옥수수 계속 따면 또 손목도 아파요. 돌려 따야 되잖아요. 아유 두 포대 벌써 두 포대나 따셨어요. 그래도 근데 또 더 따야 되는구나. 고생 많으십니다. 얼른 다 따시고

샤워 싹 한 다음에 옥수수 이렇게 찌는 동안 예, 샤워 싹 한 다음에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옥수수 빡빡빡빡빡 이렇게 드세요. 육체공군님께서 비닐하우스에서 방울토마토 수확하고 있답니다. 등에 소금꽃이 폈네요. 힘드세요. 힘내세요. 아우 비닐하우스 얼마나 더울까요 이 날씨에. 아유 정말 한 번씩 바람 쐬러 나갔다 오셔야 돼요. 그 안에 계속 있으면 안 됩니다. 1739님께서 제가 하는 일은 미세 금속 가루를 취급하는 업종이라 현장에서 여름에도 긴팔, 긴바지, 방진 마스크 착용하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더운 날은 하루 종일 땀으로 샤워를 하면서 일을 합니다. 그래도 은비트 덕분에 힘내서 일해요. 가은님 그리고 청취자분들 모두 더운 여름 잘 이겨내보자고요. 화이팅! 와 이런 일도 있군요. 이게 참 진짜 우리, 저는 우리 반절분들 덕분에 직업의 다양함을 알게 돼요. 미세 금속 가루를 취급하는 업종. 이 긴팔, 긴바지, 방진 마스크 끼고 어디서 어떻게 이거를 금속 가루를 어떻게 할까요? 너무 궁금하다. 일치상군이 다음에 기회 되시면은 직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너무 궁금한데 이 일은. 아무튼 어찌됐건 긴 여름에 이 여름에 긴팔, 긴바지, 방진 마스크까지 착용해서 얼마나 더우시겠어요. 힘내십시오. 네. 저 응디가 또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시원한 노래 띄워드리는 거 그리고 노래 불러드리는 거밖에 없죠. 자 계속해서 반제분들 사연 만나볼 건데 일단 박구윤의 뿐이고 음원으로 들려드리고요. 그리고 응디의 스페셜 라이브 준비했습니다. 이혜리 선배님의 아이 좋아라 준비했거든요. 응디 라이브 아이 좋아라 하면서 감상해 주시고요. 아직 보물찾기 이벤트 진행 중이에요. 따그닥따그닥따그닥 말발굽 소리가 들리면 그 노래 제목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들어보시죠.

0: 옷이 좋아 반짝이들 좋아 모든 걸 다 가진 라디오 넌 이미 은빛 가진 걸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들 오늘도 은빛 나게
1: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고요. 박구윤의 뿐이고에 이어서 아이 좋아라 응대 라이브로 들려드렸습니다. 우리 반짝이분들 아이 좋아라. 7827님께서 잘한다 잘한다. 김나무님께서 예쁜 가은이 아이 좋아라가 맞네요. 라이브 최고예요. 강두원님께서 응대 잘한다 어시고 저시고 지워져 좋다. 감사합니다. 이계재님께서 응대님 왜 이렇게 예쁘게 잘 불러요? 소리만 듣다가 얼른 보라로 돌렸네요. 아이 또 그렇게 하면 또 부끄러운데 이 노래가 또 사랑스러운 노래다 보니까 조금 해봤어요. 자 계속해서 반지분들이 보내주신 나 지금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하는 중 사연 만나볼게요.

윤성근님께서 오늘 쉬는 날이어서 아내 대신 빨래해서 옥상에 널었는데 땀으로 샤워했어요. 근데 또 빨래가 나오네요. 그럼요. 빨래는요. 해도 해도 해도 계속 나오는 게 빨래예요. 장경엽님께서 가은님 저는 중학교 미화원입니다. 길고 긴 복도를 길고 긴 걸레자루로 밀면서 온몸에 땀이 흠뻑 눈에 땀방울 쏙쏙 따가워요. 빨리 찬물 샤워하고 싶어요. 눈에 땀 들어가면 되게 따가운데 그죠? 짜가지고. 아유 중학교 그 또 복도가 또 긴 중학교인가 봐요. 제가 다녔던 중학교도 진짜 길었는데 저 복도 끝에서 저 끝에 12반까지 있었는데 12반 친구 만나러 가려면 가는 길에 종 쳤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고 이랬는데 1971님께서 응디 저는 신랑이랑 같이 180도 넘는 튀김기 앞에서 닭강정 만들고 있어요. 에어컨 바람 때문에 튀김이 맛 없어질까봐 에어컨도 못 틀고 열린 중이에요. 이게 진짜 그 우리도 촬영하면요 카메라에 에어컨 소리가 들어갈까봐 촬영하는 동안 에어컨을 못 트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녹음할 때도 노래 녹음할 때도 에어컨 소리가 들어갈까봐 에어컨을 끄고 해요. 근데 그 마음이 뭔지 알 것 같아요. 물론 뭐 180도 앞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바람 때문에 혹시나 그 튀김의 맛이 없어질까봐 이거 진짜 그 일에 대한 열정입니다. 곽영현님께서 가은님 빛나는 트로트 매일 들으면서 제2의 삶의 전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60대 중반 반짝입니다. 이마와 등에 물 흐르는 소리가 날 정도로 땀이 흘러도 내가 일할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회사에서 허락한다면 이른까지는 일할 준비되어 있습니다. 건강하신 거예요. 우리가 참 이게 일할 곳이 있다는 게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또 감사합니까? 그죠? 그래도 이렇게 더워도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집에 가서 찬물 샤워만 기다리고 있으시다. 자 노래 듣고 왔어요. 반제분들 속마음 들어보는 시간 자기야 시작할게요. 이 노래 듣고 오죠. 나훈아의 님 그리워.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봐. 자기야 자기는 수학 잘해? 아니지 이건 수학이 아니라 완전 뭐 산수 수준인데. 아니 사실 내가 셈을 못한 사람은 아니거든. 근데 셈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 딸이랑 친한 친구의 엄마거든. 아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기네.

0: 여보, 여기. 내가 먼저 와서 자리 맡아놓고 있었어요. 아, 네, 일찍 오셨네요. 아유, 그나저나 날씨 정말 덥네요. 아, 카페 들어오니까 이제 좀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우리 시원한 거 좀 마시면서 얘기할까? 선호만 뭐 마실래요? 아우, 근데 내가 요즘 돈이 없어. 너무 더워서 시원한 커피 한잔 마시고 싶은데 요즘 커피값 나가는 것도 만만치 않은 거 있죠. 그렇지 않아요? 아, 그렇죠. 아, 그럼 오늘은 제가 커피 살게요. 뭐 드실래요? 아이스커피 두 잔 할까요? 어머머머머머머, 내 커피까지 사주는 거예요? 그럼 나 너무 좋지? 고마워요. 잘 마실게요. 그리고 며칠 뒤 식당. 어서 오나마. 여기. 아유, 오늘도 내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유, 오늘도 덥다. 우리 시원하게 냉면 먹어요. 냉면. 아, 냉면 좋죠. 만두도 먹자고요. 사장님, 여기 냉면 두 그릇에 만두 한 접시 주세요. 응, 지난번에 서은 엄마가 커피 사줬으니까 오늘은 터치페이 합시다. 응. 냉면 두 그릇에 만두까지 총 27,000원. 27,000원이니까 나한테 14,000원 보내요. 알았죠? 27,000원인데 14,000원이요? 아, 계좌 할게요. 아, 맞다. 지난번에 편의점에서 아이들 간식 산 것도 터치페이 해야지. 얼마 나왔더라? 잠깐만. 자, 총 금액이 11,000원 나왔으니까 내가 그냥 5,000원 보낼게요. 괜찮죠? 아, 냉면 맛있겠다.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1: 뭐야? 아, 왜 자꾸 자기가 보낼 때는 조금씩 깎아서 보내고 내가 보내야 될 때는 더 많이 보내라고 하는 거야? 아, 무슨 계산법이야 이거? 이상하게 자꾸 신경 써. 이거 내가 속이 좁은 거야? 자기가 그런 거야?

자기의 사연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요, 강문경의 더하기 곱하기 였습니다. 오늘은 노을이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각색해서 들려드렸고요. 선물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보내드립니다.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려요. 아이의 친구의 엄마가 계산을 좀 이상하게 해요. 아, 내가 커피 사먹을 돈이 없어. 해가지고, 아, 그럼 제가 살게요. 아, 고마워요. 저번에 커피 샀으니까. 그럼 이번에 터치페이 해요. 이것도 이상해. 저번에 커피 사줬으니까 오늘은 더치페이 해요. 이거 무슨 마치 뭘 배려해주는 듯이 말하는데 당연히 더치페이고 저번에 커피 산 거는 그러면 어떡해. 저번에 커피 샀으니까 이번에는 제가 좀 더 많이 낼게요. 이게 말이 문법이 맞는 게 아닌가? 저번에 커피 샀으니까 이번엔 내가 살게요. 이게 문법이 맞는 게 아니냐고요. 저번에 커피 사줬으니까 오늘은 더치페이 합시다. 이건 뭐예요? 이상하다. 그리고 냉면도 그래서 27,000원 나왔으니까 나한테 14,000원 뭐예요? 또 더 사는 거네. 그렇게 하고 간식도 이번에는 간식은 자기가 돈을 내지 않았어요. 먼저 이제 샀어. 사연자분이. 그래서 얼마 나왔지? 11,000원 나왔을까? 그러면 내가 얼마 보내야 되지? 아, 그냥 내가 5,000원 보낼게요. 그럼 사연자분이 6,000원 내는 거고 이분이 5,000원 내는 거. 또 적게 내는 거지. 자기가 보낼 때는 적게 내고 자기가 살 때는 많이 보내라 그러고. 웃기는 사람이네. 홍정원님께서 어머 커피 사줬으면 이번에 자기가 밥 사야지 무슨 계산법이 그래요. 그러니까요. 이 말이 좀 이상하다. 전미경님께서 냉면 본인 사셔야죠. 여기서 더치페이라니요. 그러니까요. 김두래님께서 일부러 그러는 것 같은데 제대로 계산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아니 그 계산을 못하는 게 아니라 너무 계산을 잘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이희숙님께서 이러면 함께 다니기 좀 불편하죠. 그러니까요. 저 같으면 다시는 안 봐요. 김정희님께서 참 나랑은 반대네요. 난 반반 낼 땐 항상 제가 조금 더 지출하는 게 마음이 편하던데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아 그냥 내가 좀 더 낼게. 뭐 막 이런 경우 이제 500원 더 내야 되고 막 이런 거. 그러면 그냥 아니 아니야 그냥 내가 만 원 낼 테니까 그냥 너가 이렇게 뭐 해. 아니면은 아 그냥 내가 살게 이거 뭐 얼마인다고 이렇게 되는지. 이거 정확하게 나누려면은 정확하게 나눠야죠. 근데 이건 좀 그렇다. 자기가 인심 쓰던 듯하게 내면서 계산을 해보면 자기가 적게 내. 되게 무서운 사람이다. 허선호님께서 사연자분이 절대 속 좁은 거 아니고 상대방이 불편한 사람입니다. 네 맞아요. 이건 속 좁은 게 아니라 말을 그러면은 좀 아유 저번에 만천 원씩 5,000원만 보낼게요 괜찮죠? 이해를 해야 되는데 만천 원씩 그냥 내가 5,000원 보낼게요 괜찮죠? 이거는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건 속 좁은 게 아니라 그분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냥 안 만나는 게 나을 듯해요. 안 만나는 게. 그 친구 저기 뭐야 여기 애기들끼리만 잘 지내라 그러고. 자 은비트의 짧은 1일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되고 싶으신 분들 소소한 일상 이야기 보내주세요. 참여 방법은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에 마련된 자기야 게시판에 사연 적어주시거나 실시간 콩과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어요. 애플리케이션 콩도 콩으로 들어오시면 무료입니다. 자, 듣고 싶은 신청곡 있으시면 같이 보내주시면 좋고요. 노래 듣고 오죠. 장민호의 대박날 테다, 신수아의 타이밍.

0: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6: 사업성공
7: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9: 오래오래 락토핏
10: 종근당 건강
11: 건강기능식품.
1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빛나는 트로트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청소 이사 전문 영국 그린에서 필터 샤워기,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불멍 가습기,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을 드립니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보물찾기 이벤트 정답곡 발표하겠습니다. 정답곡은 바로 박고윤의 뿐이고 였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10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반지분들과 흥미로운 퀴즈 풀어보는 시간이죠. 밀당 얼쑤 퀴즈로 돌아올게요. 1부 끝곡으로 정연우의 사랑이 고장났어요. 띄워드리면서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제헌절을 하루 앞둔 오늘 고속도로는 평소보다 정체가 길게 이어집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입장휴게소에서 안성휴게소까지 긴 구간 정체고요. 기흥 부근 정체는 공사 때문입니다. 서울 도심에서는 달래 내에서 반포까지 막힙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발안과 화성휴게소 부근에서 짧게 밀리고요. 매송부터 용담터널까지 또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도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방향, 판교분기점 1, 2, 3차로에서 사고 처리하면서 성남요금소부터 정체고요. 더 가서 소래터널에서 송내까지 밀립니다. 서울 시내도로는 강변북로 구리방향, 가양대교 1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아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익숙함이 주는 위로가 있죠. 긴장했던 몸과 마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은 편안함. 조금만 더 가면 하루의 끝에 닿을 수 있다는 안도감. 익숙한 이곳에서 오늘도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매일 오후 8시 함께 꿈꾸는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0: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2부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 손비나의 두 주먹이었습니다. 반제분들께서 보내주신 나 지금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하는 중 인증사연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황명숙님께서 지금 택배 포장 중인데 송장이 500개 나와서 지금 발에 땀이 나도록 창고에 가서 물건 가지고 와서 포장하고 있어요.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어요. 아유 500개 제가 그 미스터롯 나오기 직전에 박스 포장하는 일을 했었거든요. 아르바이트로 매일 아침에 일찍 나가가지고 저녁까지 박스를 접었는데 집에 가면은 팔에 그 알이 베겨가지고 물 마시는 것도 힘들었어요. 이게 계속 반복해서 계속 이거를 이렇게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이렇게 계속 하니까 아, 이거 보통 일 아니실 텐데 명수님 고생 많으십니다. 3286님께서 공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기계 온도가 300도 넘어야 되지만 되는 일이라서 하루 종일 땀이 마르질 않아요. 하지만 응디 화이팅! 아유, 기계 온도가 300도가 넘어요. 그냥 옆에 지나가기만 해도 땀나겠다. 그렇죠? 7290님께서 개인 택시 기사인데 낮에는 지하철 현장에서 모범기사로 수신호 봉사를 하고 저녁에는 택시를 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현장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 화이팅.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모범기사 수신호 봉사 맞아요. 택시 기사님들 그거 봉사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아유 참 날씨도 더운데. 7038님께서 가을에 수확할 샐러리 모종 이식 중입니다. 땀은 나지만 은비트 크게 켜놓고 얼음 가득 물병 옆에 차고 나름 재미나게 일하고 있어요. 샐러리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향긋하고 맛있잖아요. 아삭아삭. 지금 이쯤에 가을에 수확하려면 이쯤에 심으면 가을에 수확할 수 있구나. 또 다시 한번 알았네요. 왠지 여름에 이제 막 샐러드를 많이 먹으니까 여름에 수확하는 줄 알았는데 가을에 수확하는군요. 자, 다들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사연 소개되신 분들도요. 10만원 상당의 필터 샤워기 교환권 받으실 수 있는 후보가 되셨어요. 오늘 방송 끝나기 전에 발표하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저 광고 듣고 와서 밀당 얼쑤 퀴즈로 돌아올게요.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0: 이게 좋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얼쑤 퀴즈는요. 문제와 힌트만 잘 들어도 정답이 들리는 퀴즈예요. 얼쑤 퀴즈 내드릴 겁니다. 반짝이 0378님께서 아우 진짜 금요일에 퀴즈 찾아온 줄 알았는데 뭐예요? 아 목요일에 퀴즈 분가가 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신나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제가 좀 눈치가 빠르거든요. 왠지 이번 주는 이 코너가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아시죠? 이번 주 내내 너무 덥고 힘들었잖아요. 이쯤에서 텐션 한번 쭉 끌어올려야 반지 분들 좋아하실 것 같아서 목요일에 찾아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얼쑤 퀴즈 시작해볼까요? 얼쑤 퀴즈 객관식 문제입니다. 오늘의 정답인 이것은 여름철 대표 간식 중 하나예요. 그 이런 동요 아시죠? 우리 아기 불고 노는 하모니카는 이것을 가지고서 만들었어요. 이거 그 아시는 노래인가요? 톡톡 터지는 알갱이가 씹는 맛은 물론 재미까지 더해주고요. 옛날에는 이걸 손으로 따서 먹었을 때 누가 더 많은 알갱이를 연달아 따는지 내기도 했었어요. 자, 이것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감자, 2번 옥수수, 3번 고구마.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콩과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정답자 10분 뽑아서요. 우유 식빵 쿠폰 보내드릴게요. 자, 그럼 힌트곡으로 나간 노래 두 곡 들려드리고 얼쑤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태진아의 옥경이, 서지호의 수리수리 술술.

밀당 얼쑤 퀴즈 함께하고 계시고요. 태진아의 옥경이, 서지호의 수리수리 술술 듣고 왔습니다. 노래 듣기 전에 얼쑤 퀴즈 나갔었죠. 다시 한번 문제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정답인 이것은 여름철 대표 간식 중 하나입니다. 톡톡 터지는 알갱이가 씹는 맛은 물론 재미까지 더해줍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는 게 문제였고요. 보기도 있었죠. 1번 감자, 2번 옥수수, 3번 고구마. 자, 반지분들 많이 맞히셨어요? 네, 이거 왜 안 나오나 했어요. 강영진님께서 정답 강냉이. 맞아요. 강냉이. 예. 이 보기 중에서 맞추셔야 됩니다. 7233님께서 오늘부터 휴가라 고향에서 엄마 아빠랑 같이 먹으면서 듣고 있는데 천국 같네요. 정답 맞춰주셨어요. 송유미님께서 저는 쫄깃쫄깃한 찰 이것을 좋아해요. 오, 저도요. 네, 저도요. 저도요. 오,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9220님께서 저도 어제 삶아 먹었어요 하시면서 정답 맞춰주셨고요. 2315님께서 선풍기 옆에서 이것으로 하모니카 불면 기분 좋아요. 아니 근데 이게 하모니카가 진짜 그 막 소리가 나고 이런 건 아니죠? 어, 그냥 그 흉내 내는 거잖아요. 그죠? 아유 귀여우셔. 네,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자, 정답 확인할게요. 정답은 바로 2번 옥수수였습니다. 감자도 맛있고 고구마도 맛있지만 알갱이가 톡톡 터지는 건 옥수수죠. 요즘 반지분들께서 옥수수 쪄먹어요 하시는 사연 많이 보내주셔서 마련했어요. 자, 정답 2번 옥수수 맞춰주신 분들 중 10분 뽑아서 우유식빵 쿠폰 보내드립니다.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당첨자 명단에서 확인하시고 참여하신 분들의 이름, 닉네임, 핸드폰 뒷번호 확인하신 뒤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려요. 자, 노래 듣고 와서 음악 밀당 퀴즈 시작해봅니다. 정의송의 옥수수밭 옆에 당신을 묻고.

정의송의 옥수수밭 옆에 당신을 묻고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음악 밀당 퀴즈 시작해볼게요. 이 노래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1단계 힌트는 정답곡을 딱 1초만 들려드립니다. 반짝이 김은실님께서 응디는 달인이에요. 성대모사 달인이냐고요? 맞긴 맞는데 웃기는데 더 달인이에요. 아 진짜 예쁜 얼굴로 왜 이렇게 웃기는 거예요? 하고 보내주셨는데 아, 저도 웃기려고 노력한 적은 없어요. 성대모사도 매주 최선을 다하거든요. 근데 반지분들은 웃기대요. 그런 거 보니까 저는 타고난 웃수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개구먼 아니고 저 가수입니다. 가수. 미녀 트로트 가수. 자, 미녀 트로트 가수 은간히 출제하는 음악 밑단 퀴즈 1단계 힌트부터 들어볼게요. 1단계 힌트 주세요. 좀 특이한 노래 같은데 아닌가? 이런 효과음이 들어간 이런 노래 궁금합니다. 자, 2초 힌트 바로 갈게요. 2초 힌트 주세요. 응? 와우 당당당당 드럼이 이렇게 나온다고? 와우 당당당당 뭐지? 분명히 트로트일 텐데 락 음악은 아닐 텐데 아 2368님께서 내가 벌써 알 리가 없지. 그쵸? 벌써 알면은 이 노래를 엄청 많이 들었다는 거죠. 자, 3초 힌트가 있습니다. 3초 힌트 주세요. 강? 강이라고 했어. 강. 강, 강, 강. 강해요, 그죠? 예. 지금, 맞추시는 분들이 조금씩 계시고 있어요. 근데, 아, 약간, 이소영님께서 당최 모르겠어. 불량님께서 울고 싶어요. 울지는 마세요. 천천히 맞추면 됐죠. 예, 3초 힌트까지 나갔고요. 아, 그래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제가 있잖아요. 4단계 힌트 갑니다. 이 노래 가사 일부분을 성대모사로 한번 들려드려볼게요. 강물은 흘러갑니다. 이거 맞나? 아 근데 죄송한데 그 세월이 야속해. 이거 맞아요? 대선배님 저기 하춘화 선배님 성대모사인데 사실 하춘화 선배님을 그렇게 많이 만나뵌 적이 없어가지고 하춘화 선배님보다 그 김영철 개그맨 가수님이 아 그 김영철 선배님께서 하춘화 선배님을 흉내내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그 하춘화 선배님을 성대모사 했다기보다 하춘화 선배님 성대모사하는 김영철 선배님을 성대모사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모르겠어요. 가사만 잘 들으시면 됐죠.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제목만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정답자 10분 뽑아서 미니 도넛 세트 쿠폰 보내드릴게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자 그럼 힌트곡으로 듣는 노래 듣고 왔어. 정답 발표합니다. 진욱의 삼세판, 김현수의 한강.

밀당 얼쑤 퀴즈 함께하고 계시고요. 진욱의 섬세판, 김현수의 한강 듣고 왔습니다. 노래 듣기 전에 음악 밀당 퀴즈 4단계까지 힌트 들려드렸는데요. 6589님께서 칠갑산? 칠갑산이요? 그 방금 들려드린 김현수의 한강은 좀 칠갑산이랑 좀 비슷하네요. 라선미님께서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당당당당캉 이렇게 시작했는데 1542님께서 혜은이 그러니까요 이 그 밀당 얼쑤 퀴즈가요 제목을 맞춰주시는 퀴즈입니다. 가수는 아무리 맞춰봤자 소용이 없어요. 제목만 맞춰주시면 돼요. 제목. 그리고 뭐 제목을 알아도 가수를 틀리시면 굳이 그 보내셔가지고 또 틀 오답으로 처리되거든요. 그러니까 제목만 보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341님께서 정답 감수광. 아, 뚜와용 덩덩덩덩 감수광 감수광.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요? 이민지님께서 와 진짜 1초 2초는 모르겠는데 그나마 강 나오니 알겠어요 하시면서 정답 맞춰주셨어요. 와 센스. 박연주님께서 제 노래방 애창곡이라 알아요. 와 정답 맞춰주셨어요. 정인철님께서 아내와 연애하다가 잠시 헤어졌을 때 이 노래 부르면서 울던 게 생각나네요. 아, 지금의 아내랑 잠깐 헤어졌을 때 울면서 어 좋습니다. 3353님께서 몰래 응디 성대모사 듣다가 웃다가 웃음 터져서 입 막았더니 옆에 앉은 대리님이 왜 그래 왜 이러면서 깜짝 놀라시네요.

제 성대모사 듣고 웃으셨어요? 아니 홍정원님께서는 제가 성대모사 하니까 응디 하지 마요 더 헷갈려요 이러시던데. 네, 제가 아까 뭐였죠? 강물은 흘러갑니다. 아직도 못하겠어요. 자 아무튼 정답 발표해볼게요. 정답은 바로 혜은이의 제3 한강교였습니다. 크, 힌트 다시 한번 들어보죠. 강물은 흘러갑니다. 제3 한강교 밑으로. 노래 너무 좋죠. 목소리도 너무 좋고. 자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10분 뽑아서 미니 도넛 세트 쿠폰 보내드려요.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당첨자 명단에서 확인하시고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립니다. 음악 밀당 퀴즈의 정답곡 혜은이의 제3 한강교 띄워드리고요. 저는 드라이브 트롯 퀴즈로 돌아올게요.

음악 밀당 퀴즈 정답곡 혜은이의 제3한강교 듣고 왔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드라이브 트루 퀴즈 시작해 볼게요. 지금부터 차가 슝 하고 지나가는 소리와 함께 노래 일부분이 들릴 거예요. 그럼 그 노래를 듣고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반짝이 8736님께서 응디 나 진짜 너무너무 속상해요. 내가 지난주에 퀴즈 정답을 알았거든요. 근데 샵 1061이 아니라 그냥 1062로 보낸 거 있죠? 하고 보내주셨는데 자 다시 한번 복습해볼게요.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의 문

0: 문자 번호는 몇 번이다? 샵 1061 우물정 1061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자, 반제분들 헷갈리지 않게 잘 보내실 수 있죠? 자, 1단계 힌트 들어보겠습니다. 1단계 힌트 주세요. 뭐지? 오, 오, 뭐 들린 것 같은데 나 모르는 것 같아. 어떡하지? 자, 여러분들 알겠어요? 자, 바로 2단계 힌트 가볼게요. 2단계 힌트 주세요. 역시 우리 피디님께서 우리를 배신할 수가 없죠. 예?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뭔가 대단한 힌트가 나왔어요. 들으셨어요? 저는 잘 들렸는데. 자, 그래도 나는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제가 있잖아요. 여기요, 여기요, 응디요. 3단계 성대모사 힌트로 가사 일부분 들려드릴게요. 지금 바로 갑니다.
1: 보고 싶은 사람, 추억 속의 그대, 해운대 사랑이요.
0: 용녀, 용녀. 자, 오늘의 정답은 다섯 글자입니다. 해운대 땡땡이에요. 힌트 많이 드렸죠? 청취율 조사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풀다가 02로는 전화 있으면 받으셔서 응간의 빛나는 트로트 잘 듣고 있어요. 이렇게 부탁드려요. 자, 지금 들려드린 이 가사가 들어간 노래 제목을 맞춰주세요. 정답자 10분 뽑아서 샌드위치 쿠폰 보내드립니다. 근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자, 결정적인 힌트 하나 더 드릴게요. 해운대 사랑 아니에요. 지금 해운대 사랑 굉장히 많이 보내고 계시는데 해운대 사랑 아닙니다. 진짜 아주 결정적인 힌트 드렸어요. 자,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어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힌트곡으로 들려드린 노래 듣고 와서 정답 발표할게요. 손인호의 해운대 엘레지.

자, 손인호의 해운대 엘레지 듣고 오셨습니다. 노래 나가기 전에 드라이브 트루 퀴즈 문제 내드렸죠. 자, 3689님께서 뭐라고요? 해운대 사랑이 아니라고요? 예, 아니에요. 4112님께서 그럼 해운대 여인. 아, 해운대 여인도 아니에요. 아닙니다. 0578님께서 노래 나는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해운대 추억. 해운대 추억도 아니에요. 아, 해운대 뒤에 그냥 두 글자 붙일 게 많네요. 홍중희님께서 아직까지 한 번도 해운대 가본 적이 없어요. 꼭 한 번은 가보려고 합니다. 하시면서 정답 맞춰주셨어요. 해운대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한번 다녀오세요. 엄청 좋아요. 이정섭님께서 해운대는 언제 가도 열정이 넘치는 곳이죠. 또 가고 싶네요. 저는 해운대 근처에서 살아가지고 그런지 뭐 그런 거 없는데 뭐 여기서 추억 많으신 분들 많죠. 예. 지아 정답 한번 발표해 볼게요. 드라이브 트루 퀴즈 정답은 전철의 해운대 연가였습니다. 아, 사랑 아니죠, 추억 아니죠, 여인 아니죠, 해운대 연가였어요. 힌트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사랑이요. 자,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10분 뽑아서 샌드위치 쿠폰 보내드려요.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당첨자 명단에서 확인하시고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립니다. 드라이브 트루 퀴즈의 정답곡 전철의 해운대 연가 듣고 올게요.

0: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4: 자, 따라해보세요.
5: 4만원
4: 회계관리.
5: 4만원
4: 재고관리.
5: 4만원
4: 생산관리.
5: 사업성도
1: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7: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6: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8: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1부에 진행됐던 이벤트 당첨자 발표해야죠. 10만원 상당의 필터 샤워기 교환권 받으실 10분. 임희소, 이혜진, 윤성근, 곽원영, 장경엽, 황명숙, 1971-3286-7290-7038님 축하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은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당첨자 명단에서 확인 가능하시고요. 확인하신 뒤에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려요. 자, 오늘 끝곡으로 진주비의 괜찮아 띄워드리면서 우리 내일 다시 만나요. 반짝이들 오늘도 은빛나게.

일산 방향 서강대교 2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잠실대교부터 막히고요. 반대 구리 쪽으로 서강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밀리고 마포대교 부근 2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잠실대교에서 여의하류까지 밀리고요. 이 구간 지나는데 55분 정도 걸립니다.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입장에서 안성휴게소까지 한 번에 17km 정체고요. 이후로 서울요금소에서 판교까지 막히는데 판교 부근 갓길에서는 사고 처리도 하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는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정체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 노은분기점에서 충주분기점까지 막힙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것처럼
1: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네, 안녕하세요. KBS ETV 토요일 미니 시리즈 결혼의 완성에서 신경외과 의사 강태주 역을 맡은 배우 남궁민입니다.
1: 안녕하세요. 강태주의 아내이자 병원 이사장 고세윤 역을 맡은 이설입니다.
0: 이혼 직전 강태주는 납치된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인면수심의 범죄자와 극한의 사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1: 강태주는 과연 아내 고세윤을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0: KBS ETV 부부 액션 어드벤처 결혼의 완성
1: 매주 토일 밤 9시 20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어떤 장소에 갔을 때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왠지 아는 사람같이 친근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말 한마디 나눠보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랑은 뭔가 통하겠는데? 뭔가 나랑 같은 과야? 이런 기분? 어릴 때 만화방 갔을 때도 그랬고요. 엄청 맵기로 유명한 짬뽕집에 갔을 때도 괜한 동질감. 바닷가 서핑을 가서 마주치는 사람들끼리도 그런 기분이 든다고 해요. 눈이 마주치면 고개를 끄덕이면서 네 마음, 내 마음 통하는 데가 있다는 거죠. 친구도 부부도 취향이 같으면 더 잘 지내잖아요. 추구하는 생각이나 목표가 다르다고 해도 작은 취미나 취향이 비슷하면 서로를 이해할 부분이 더 커지는데요. 라디오도 취향 타는 매체잖아요. 이야기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DJ도 그렇고 어떤 부분이 우리의 취향을 한데 모은 걸까요? 뭐가 됐든 어디 한 부분은 정확히 통해 있는 우리들입니다. 오늘도 편안한 마음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첫 곡은 김민우님의 휴식 같은 친구였습니다. 1741님 이번에 라라랜드 시작하기를 기다리셨다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고 그리고 5584님은 안녕하세요. 라라랜드는 1일 이 시기예요. 늦은 밤에 재방송까지 듣고 있습니다. 우리 5588이 아니고 5584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콩디는 제 취향 저격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다행이네요. 그리고 까만콩이 내 취향임 이종기님도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0: 7916님, 저는 김해공항에 왔습니다. 제주도로 휴가를 갑니다. 저도 언니의 사랑이 담긴 수박 주스 먹고 싶어요.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사랑이 듬뿍 담긴 사박 주스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잘 다녀오세요. 날씨가 비가 왔다, 뭐 쨍했다, 덥다, 습했다. 지 맘대로잖아요. 무사히 안전하게 이쁜 추억 많이 만들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7916님.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목요일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잠시 후에 본다방이 문을 열 거예요. 종소리와 함께. 하루의 절반이 훌쩍 지나간 오후 4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셨어요? 아무 날도 아닌데 특별한 경험한 분들 계실까요? 앞에 친구가 있다면 같이 어떤 이야기로 수다를 떠셨을까요? 라라랜드에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으로 듣고 계신 분들 화면에 카메라 버튼 꾹 누르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다방 메뉴 어제에 이어서 치킨 한 마리 통째로 쏘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드 치킨 한 마리 쿠폰 준비되어 있어요. 지금부터 라라 가족들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4: 쇼리 신랑!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7: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6: 메디힐 토너 패드.
8: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9: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10: 하모니랜드
11: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10: 뭐니 뭐니 해도

오늘 하루 어때요? 시원한 커피 한잔 놓고 우리 얘기 좀 해요. 여기는 본다방입니다. 님의 사연이 눈에 띄었습니다. 콩디, 마음을 닫으면 한여름에도 겨울이 되고요. 마음을 열면 따뜻해지고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하시면서 7816님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을 이리 바라볼 수 있다는 게 참 예쁘네요. 이런 마음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주의 오공주님, 2757님 출첵 도전입니다. 드디어 결국에 당연히 메시의 아르헨티나가 결승전에 갑니다. 소리 질러 하셨습니다. 정말 메시는 축구의 신이 맞는 것 같아요. 신이 간절히 원하니 행운의 여신이 그 손을 잡아주네요.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준결승전이었습니다. 스페인과 결승도 기대를 해봅니다. 월드컵 결승전도 KBS 고고고 하셨습니다. 저 또 알람 맞춰놓고 어제 봤죠? 저는 잉글랜드 응원했습니다. 뭐 둘 다

다 너무나 사랑하는 팀이어서 어느 누가 이겨도 저는 너무 해피할 거였지만 아 어제 너무나 일찍 수비 태세를 취한 게 아 잉글랜드 아 요게 너무 아쉬웠고 중간에요 메시가 또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이렇게 아 그러면서 느낌이 아 이기겠구나 이 생각을 저도 느꼈었는데 어저께 아르헨티나가 승을 거뒀습니다 이제 스페인과 결승전을 앞두고 있어요 3, 4위는 또 프랑스하고 잉글랜드가 맞붙을 것 같고 아무튼 재미있는 경기가 그래도 또 두 번 남아있네요 여러분들은 결승전 또 어떻게 보십니까? 아 어떡해 메시가 결승전에도 하늘을 올려다본다면 또 우승하는 거야? 저는 개인적으로 스페인 우승 한 표입니다 우리 유피디님 왜 고개를 숙이세요? 어느 편? 못 고르시겠어요? 그러면 일단 못 고르시겠다. 다 너무 쟁쟁한 팀이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 아르헨티나하고 스페인 아 집에 TV가 없어. TV가 없어서 와 정말 생각지 못한 답이 나왔습니다. 우리 박 작가님 어디요? 아르헨티나 뭐 시종일관 우리 박 작가가 메시를 엄청 사랑합니다 뭐 저 이번도 응원하고 있지만 우리 박 작가는 아르헨티나가 승할 것 같다고 우리 라라 가족 여러분들도 어떤 결과를 예상하고 계신지 보내주세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김부용의 풍요 속 빈곤 듣고요 계속해서 본다방 여러분들 찾아갑니다

0995님, 어제 저도 맞췄습니다. 메시 2대1이라고. 아, 이렇게 또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아, 그리고 6057님, 언니 안녕하세요. 항상 듣기만 하다가 처음 문자 보내봅니다. 아이의 첫 친구이자 마음의 위로를 많이 받은 육아 동지가 다음 주 월요일에 캐나다로 떠납니다. 이번 주 내내 마음이 울컥해서 혼자 울기도 했네요. 10년 동안 마음의 친구이자 동생이 은정이에게 항상 고마웠다고 꼭 좀 전해주세요. 6057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케미가 맞아서 굉장히 사이좋게 마음을 나누면서 지냈던가 봐요. 또 이렇게 훌쩍 떠난다고 하니까 어떤 마음인지 알겠죠. 굉장히 서운하고 뭔가 허전하고 이런 느낌이 크실 것 같아요. 시간이 되면 나중에 6057님 캐나다로 또 여행 가셔서 이분을 만나면 정말 몇 배로 반가울걸요. 6057님 제가 프라이드 치킨 한 마리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전환이 확실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복규님 누나 하이 45살 볼륨 키즈 간만에 출첵합니다. 잘 오셨어요 한복규님. 그리고 이은영님 콩디언니 일찍 오셨네요. 오는 길에 덥지 않았나요? 오늘도 2시간 잘 부탁해요. 이은영님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조금 일찍 왔고요. 오는 길에 뭐 그렇게 덥지는 않았어요. 오늘 바람이 꽤나 많이 불던데요. 그리고 김은주님 콩언니 어떻게 하면 1등 할 수 있을까요? 를 고민하며 댓글을 남겨봅니다. But 1등은 택도 없겠죠. 세상엔 참 손이 재빠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더운 삼복 더위 우리 대프리카도 비 좀 내리길 기원해봅니다. 김은주님 보내주셨습니다. 은주님에게 또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어제 누나 라디오 처음 듣고 오늘 또 왔습니다. 어제 처음 들었어요. 지금 신나요. 이탈리아 여행에서 만난 그녀 보러 다음 주 서울에서 전라도 고흥으로 갑니다. 이탈리아 여행에서 또 누군가를 만나셨나 보네. 설레시는 거 보니까 지난달 6월에 그러니까요. 이탈리아에서 사연 보내주셨잖아요. 어? 근데 어떻게 누나 라디오 처음 듣고 오늘 또 왔다고 했지? 그분이 아니신가? 이탈리아 여행 가시면서 문자 주신 분은 또 다른 분인가? 내가 너무 앞서갔나 봐. 지난달 6월에 이탈리아 시칠리아 밀라노 여행에서 만난 그녀가 한국에 와서 너무 생각나는 거예요. 밀라노에서 일정이 달라서 여행 중 헤어졌지만 만나면 함께 여행하는 동안 오래된 친구처럼 너무 즐거웠고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하시면서 그 친구가 고흥에 있다고 해서 보러 갈 겁니다. 6654님 좋은 시간 보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우연히 만난 그녀 고흥에서 만나면 또 새로울 수도 있겠는데요. 불타는 감자님 언니 제가 초딩 조카에게 이번 소개팅도 꽝이라고 푸념을 늘어놨더니 조카하는 말 에이 그래도 이모는 모쏠은 아니잖아 나는 언제 탈출하냐고 이러는 거 있죠. 참나 이럴 때는 뭐라고 말을 해줘야 됩니까. 스페인이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스페인 아자 하시면서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아르헨티나하고 그리고 잉글랜드 경기가 있었고 아르헨티나가 결승에 올라가게 됐어요. 근데 이분은 스페인을 응원하신다고 강렬히 응원하신다고 이렇게 또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정숙희님 저는 요양병원에 근무하는데 오늘 너무 체력이 떨어져서 할아버지 환자께 너무 힘을 쏟았다는 걸까요? 힘이 없습니다. 어쩌죠? 했는데 많이 쉬고 신나게 놀아야지 하셨어요. 그 말씀 듣고 힘이 나서 일을 마치고 곧 퇴근합니다. 어르신 감사합니다. 잘 놀고 재충전해서 올게요. 정숙희님, 저는 요양병원에 근무하는데 오늘 너무 체력이 떨어졌어요. 할아버지 환자분께서 너무 힘이 없어요. 어쩌죠? 했는데 많이 쉬고 신나게 놀으라
하셨다고 정숙희님 그 얘기에 힘이 나셨다고 문자 주셨습니다. 3380님 문자 좀 보겠습니다. 나는 지난주에 대형마트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신랑과 같이 택배 배송을 해요. 신랑이 택배 기사입니다. 같이 택배 배송하니 신랑이 훨씬 수월하고 힘이 덜 든대요. 오늘도 날씨가 무덥습니다. 아시면서 짝꿍이 함께하니까 신랑분께서 그나마 좀 덜 힘드신가 보네요. 행복하신 것 같고 3380님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두 분이서 움직이신다고 하셨는데 늘 안전 라이딩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두 분에게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커피타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랙콩의 모짜렐라 우리 1777님이 오늘도 2시간 라라랜드 환상적인 마법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청곡은 블랙콩의 모짜렐라 듣고 싶어요 하셨어요. 그래서 준비해봤고요. 이어지는 곡은 소란의 리코타 치즈 샐러드. 모짜렐라하고 잘 어울린다. 이렇게 두 곡입니다.

대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선곡입니다. Music is magic. 오늘 같이 들을 마법송은요. 클론의 도시 탈출이 되겠습니다. 진짜 일탈하고 싶죠. 도시 탈출하고 싶습니다. 후덥지근한 무더위, 내일부터 또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요. 꿉꿉한 이 도시를 떠나고 싶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다행히 내일이 휴일이니까 어디론가 벗어나겠다 마음만 먹으면 떠날 수 있겠지만요. 일단 노래로 먼저 일상 탈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자로 노래를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일상을 벗어나고 싶은 내 마음을 대신하는 그 노래 뮤직 매직 앞으로 찾아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뮤직 매직 선곡된 분들 중에 뽑아서 골라 먹는 아이스크림 쿠폰 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들어볼까요? 뮤직 이즈 매직, 오늘의 마법송입니다. 클론의 도시 탈출.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반복되는 하루에서 잠시 벗어나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을 때 듣기만 해도요 설렘 가득한 여행 가방을 챙기는 느낌입니다. 김서은아님 문자 주셨고요. 3859님 여행이면 이 노래죠. 가족여행 갈 때 차 안에서 많이 들었다고 하시면서 여행 신청하셨습니다. 양미수님도 볼빨간 사춘기 여행, 여행은 좋네요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은정님도 이 노래 신청하셨습니다. 노래 나갑니다. 여행.

9202님 감사히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9202님. 초보 운전 친구가 옆에서 운전 중이라 문자 보내는 손에 땀이 납니다. 안전하게 운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친구 멘탈 탈출하지 않고 일상 탈출할 수 있게 노래 부탁드려요. 아이브의 루시드 드림 하시면서 9202님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송소연님 서양식 가득한 라라랜드인 것 같습니다 하셨고 정대세님은 떠날 거야 쎄쎄쎄 시원한 바다로 떠나고 싶다 하셨고 이민지님도 같은 노래 신청하셨습니다. 어딘가로 떠나고 싶다고 너무 덥다 하셨어요. 그리고 예슬이님 버즈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이대로 그냥 떠나고프다 하셨고 김명선님은 하하의 부산 바캉스 이경수님은 저는 사무실 탈출 퇴근하셨나봐요. 그리고 송혜진님 저는 저의 오아시스 라라랜드와 함께합니다 하시면서 부하걸 이재훈이 함께한 오아시스 신청하셨습니다. 우리 최연주님도 같은 노래 신청을 해주셨고 박계영님은 자우림의 일탈 듣고 싶다 하셨습니다. 신한기님은 소찬이의 티얼스 시원한 고음이 시원하다 하셨고 노경현님 엄정화의 페스티벌 일상에 우울한 일이 생겨도 이 노래를 들으면 입꼬리가 싹 가고 올라갑니다 하셨어요. 노경현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혜진님 티맥스의 파라다이스 어디론가 시원한 곳으로 떠나고 싶다요 하셨고 그리고 김응성님 버즈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신청하셨고 냉모미리 조아님은 화로회 소주 한잔 우럭투게더 이 노래 빠지면 아쉽죠. 버즈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듣고 싶다고 냉모밀 조아님도 같은 노래를 신청하셨습니다. 926님도 버즈의 노래 신청하셨네요. 이 노래 원하시는 분들 많으시다. 콩디 애들 연휴 시작입니다. 중딩 딸 고딩 아들 삼식이들 밥해 먹일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두통이 하시면서 어머님이 9526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소다 슬러시라는 분은요. 스위스로우의 괜찮아 떠나 어딘가로 떠나면서 이 노래로 힐링하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김민지님은 한석영의 울릉도 트위스트 울릉도 가서 오징어회 먹고 싶어요. 울릉도 오징어회 너무 맛있는데 여기에서 비즈의 버즈의 노래 듣겠습니다. 비즈 팔찌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버즈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듣고 오죠.

0: 화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0,000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6: 종근당 건강
7: 건강기능식품.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이번에 라라랜드 뮤직 이즈 매직,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들으면 좋을 만한 노래들 만나고 있습니다. 클론의 도시 탈출 만나봤고요. 이어서 자우림의 일탈,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버즈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까지 만나봤습니다. 우리 설 점식님, 우리 이보님 비즈 지옥에 빠지신 듯 안지나 서나 비즈 생각이. 그러니까요. 너무 많이 밀려있어서 엄청 부지런을 떨어야 합니다. 제 마음을 알아주고 계시는 우리 설점식님. 황교무님, 괜찮아 떠나 스위스로 노래 신청하셨고, 그리고 한지원님, 휠이라도 저는 일합니다. 진짜 떠나고 싶네요. 스위스로의 괜찮아 떠나 신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하나23님, 노랫말처럼 떠나고 싶어요. 떠나고 싶어. 근데 현실은 9시 30분까지 111. 급 아내가 보고 싶네요. 아내가 보고 싶어. 김장훈의 허니. 그리고 김세림님은요, 졸업반이라 도서관 탈출하고 싶어요. 송재호님의 늦지 않았음을 또 이렇게 신청해 주셨습니다. 오늘요, 뮤직매직에 참여해 주신 분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선물은 골라먹는 아이스크림 되겠습니다. 저 오늘 많이 뽑았습니다. 과하게 뽑았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김명선님, 최연주님, 이하나23님 막 소개해드렸죠. 김세림님, 이경수님, 송혜진님, 예슬이님, 소다슬러시님, 9202님, 김선아님, 정대세님, 신한기님, 노경현님, 이민지님, 이분들에게 골라먹는 아이스크림 선물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끝곡입니다. 스위스로우의 괜찮아 떠나 띄워드리고 저희 보는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가야지.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연휴를 앞둔 목요일 퇴근길 서울 시내도로는 정체로 꽉 막혀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한남 방향 가양대교 4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방화대교부터 밀리고요. 여의하류에서 영동대교까지 정체입니다. 반대 공항 쪽으로 청담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막힙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잠실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고 그 사이 반포대교 3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 송파부근 3, 4차로에서 사고 나면서 하남 분기점부터 정체고요.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 대동요금소에서 삼락까지 밀립니다. 호남고속도로 지선 대전 쪽으로

0: 할머니, 종로 5가예요.
1: 종로 5가?
0: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1: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2: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느리더라도 꾸준히 매일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보내는 응원. 그 하루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음악에 함께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8시 이상호의 드림팝.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사랑하기 때문에
2: KBS.
3: 잠시 후 5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새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1: 오늘의 라방 최다희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2: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워킹맘이자 연년생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오늘은 저희 둘째의 5살 생일이에요. 돌이켜보면 참 힘들었어요. 한 명은 안고 한 명은 없고 그렇게 키웠어요. 아이들이 아플 땐 밤새 간호하고 맡길 곳이 없어 여기저기 부탁하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 어느덧 아이들은 커있네요. 두 아이 케어하며 커리어를 쌓는다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정말 정신없이 살고 있지만 내 자신이 점점 사라지지만 사랑스러운 두 아이를 보면 또 힘이 나고 그래요. 참 신기한 게 엄마의 마음인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어머님들 존경합니다. 그리고 사랑둥이 우리 세민이 5살 생일 너무 축하해. 사랑해.

어우 귀여워. 어떻게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노래였습니다. 오늘의 라방에 이어서 듣고 왔고요. 라방의 주인공은 최다희님이었습니다. 든든한 엄마 안에서 자라는 두 아이 참 행복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민이 다섯 번째 생일이래요. 우리 세민군 저도 생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Happy birthday to you예요. 그리고 2265님 오늘의 라방 들으시고 공감해 주셨습니다. 퇴근 시간마다 듣는 이본 씨의 명랑한 목소리에 힘든 일도 잊어버리곤 합니다. 아 그래? 오늘도 유쾌하신 목소리에 감사하고요. 늘 응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네, 라방 주인공님도 파이팅입니다 하셨고요. 이재숙님 아이들은 정말 사랑하는데 사랑입니다. 생일 많이 많이 축하해요. 그리고 이민영님 워킹맘들 모두 모두 파이팅입니다. 맞아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일도 해내야 되고 아이들도 키워야 되고 하루가 몇 시간이어야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김옥현님 엄마는 강하다잖아요. 목소리는 아기 같은데 기운 내시고 파이팅입니다. 김은주님은 어머 우리 대구에 저렇게 사투리 안 쓰고 목소리 이쁜 분이 계셨다고요? 하시면서 보내주셨고 우리 안병숙님 오셨습니다. 목소리가 애기애기한데 두 아이의 엄마 얼마나 힘들까요? 사연자분 토닥토닥 아이 이뻐 하셨습니다. 이렇게 라라가족 여러분들은 오늘의 라방이나 뭐 어떤가요나 많은 청취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고 나서 정말 따뜻하게 공감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같이 공감해주는 글을 읽고 엄청 울었다니까요, 저.

세상이 그래도 살만하구나, 정말 따뜻하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울었던 것 같아요. 홍진숙님은 콩대 일요일에 사익감 인사 온다고 하네요. 나이 29인 큰딸이 드디어 결혼을 하려나 봐요. 아, 축하합니다. 근데 어머님이 기분이 이상하신가 봐요. 점심 먹기로 했는데 시암탉 잡아야 되겠죠? 드디어 반쪽을 만난 듯합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이 우리 어머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고 가겠죠. 아, 우리 딸이 내가 애지중지하며 키운 딸이 드디어 간다고 어떤 사람일까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도 또 아주 건강한 놈으로 닭을 하나 시암닭을 잡을 준비를 또 하고 계시네요. 홍진숙님, 이게 바로 우리 어머님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콩디가 그랬죠 저랬죠 하니 손녀가 왜 이렇게 귀엽게 말을 하니에요. 그랬죠. 우리 윤성애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손녀가 제 얘기를 듣고 귀엽게 봐주어. 어우, 기분이가 좋네요. 이번에 라라랜드 잠시 후에 우리들의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봄플리 준비되어 있죠. 주제는 비, 구름, 바다. 거느리는 크크크크 비, 구름, 바다. 거느리는 당군의 선곡 대자연 플리로 여러분들을 찾아가겠습니다. 오늘 봄플리 대자연 플리 선물은 새우버거 세트. 어우, 우리 박 작가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선물이 엄청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새우버거 세트. 단품 아니고? 오! 통 크고 좋아. 아우, 마음에 든다. 단품 아니고 세트라고 합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사람과 자연을 닮은 새롭에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 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0: 중요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우리 집에는 렉렉스 비드 렉 사무실에도 렉렉스 비드 렉 창고에도 렉렉스 비드 렉 철제 선반은 렉

오늘 봄풀리의 주제는요, 대자연 풀리가 되겠습니다. 하늘, 바람, 비, 눈, 바다, 별, 꽃, 정말 많죠. 이런 것들이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대자연을 품고 있는 노래들 지금부터 봄풀리로 채워주세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10분 뽑아서 새우버거 세트 쏩니다. 우리 천은경님, 제가 반품이라 그랬어요? 진짜? 반품 아니고 단품이죠. 하신 거 보니까 제가 반품이라고 한 것 같아요. 새우버거 단품 아니고요. 세트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국님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별, 바람, 햇살, 그리고 사랑.

저 지인이 깨똑으로 이 노래 신청하셨습니다. 노래 나갑니다.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이어지는 곡은요, 김광성님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입니다. 홍순자님, 고유나님, 김미영님, 정지숙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네, 김광석님의 노래까지 듣고 왔습니다. 오늘 봄플리 대자연을 품고 있는 노래들 대자연플리로 찾아가 봤습니다. 최은주님, 이예린의 포플러 나무 아래, 김남미님은 이예린의 포플러 나무 아래. 아주 심플합니다. 뭐 그냥 군더더기 없이 노래 제목만 썰렁하게 깔끔하게 적어서 보내주셨습니다. 김경민님 환영합니다. 아, 포플러 나무 아래 생각나셨어. 그리고 우리 마수정님 바람이 불어오는 곳 김광석님 노래 신청하셨습니다. 때 맞춰서 잘 들으셨을까요? 꿈꾸는 별님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하늘을 달리면 어떤 기분일까요? 아, 그리고 김명희님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그리고 돌멩이님 주병선의 칠갑산도 되나요 하셨어요. 김현주님 태연의 제주도의 푸른밤. 그리고 광주 물주머 루머스 스톰 태풍 소식이 있던데 피해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미투입니다. 4566님 소녀시대의 라이언 하트 사자도 대자연의 일부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최종현님 최옥희님 정승원님 아우 많다. 이양민님 비비 하늘 땅 별 땅. 이윤태님은 박보검의 별 보러 가자. 내일 평창으로 별 보러 갑니다. 하셨고 이계성님 고유나님 나월의 바람기어 박광호님은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그리고 9252님 봄플리 산골소년의 사랑이야기 예민 가수의 노래 신청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봄플리 끝곡은요. 이예리님의 포플러 나무 아래 상큼하고 시원한 노래 준비했습니다. 자 그리고 새우 치킨버거? 아니야 새우버거 세트 새우 버거 세트 받으실 분 자, 잘 들으십시오. 저 진짜 눈이 빠져라 사연 다 읽어보고 엄선했습니다. 2208님 조관우 노래 중에 하늘, 바람, 나무, 별의 이야기라는 곡이 있다고 신청해 주셨고 그리고 7번 아니 7번이란다 광주 주물럭분 제가 소개해 드렸죠. 박혜경의 레인도 신청을 해주셨었고 그리고 신우정님 소양의 바람의 노래 새우버거 젤루 좋아하는데 새우버거 젤루 좋아해 우리 신우정님 제가 싸드리겠습니다. 김순종님 백예린의 우주를 건너 신청해 주셨고 뽑히셨습니다. 그리고 KJ1님 붉은 노을도 신청해 주셨고 포지션의 썸머타임도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대 새우버거 받으십니다. 그리고 전규수님 김종국님의 노래 신청하신다면서 별바람 햇살 그리고 사랑 신청하셨고 돌멩이님 가희라님 강민주님 양정수님 그리고 4107님도 보내주셨습니다. 4107님은 매일 듣기만 하다가 문자 드디어 보냅니다. 여기는 제주도 사랑합니다. 뽀누님. 사랑합니다. 뽀누님. 그래서 제가 새우버거 세트에 넣습니다. 우리 4107님 새우버거 여러분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모두 모두 축하합니다. 노래 나갑니다. 이혜린의 포플러 나무 아래.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남편은 나보다 3살 어린 연하남이다. 연애할 땐 그게 그렇게 컴플렉스였는지 내가 학교 선배를 만나 아 오빠 안녕하세요 인사라도 하면 옆에서 얼굴이 울그락 불그락하며 왜 아무한테나 오빠래? 누가 아무나야 오빠니까 오빠라고 하지 뭐? 참나 야 나한테도 오빠라고 해봐 뭐? 너는 동생이잖아 누가 동생이래 거울 안 봐? 네가 더 동생 같아 보인다고 누가 봐도 내가 오빠야 알았어? 오빠라고 해 연애 내내 어른인 척 든든한 척 허세랑 허세는 다 부리더니 그 노력에 넘어가 결국 결혼까지 했다 올해 내 나이 쉰 남편 47 사건은 얼마 전 시작됐다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남편이 누나 뭐지? 형님이랑 통화 중인가? 누나야 뒤를 돌아보니 남편이 나를 보고 누나란다 누나 오늘 외식할까? 뭐라는 거야?

왜? 누나 맞잖아. 뭐? 아휴, 굉장히 까불어. 갱까야. 저리 가. 누나 힘들어? 많이 힘들어? 어깨 좀 주물러줄까? 와, 약이 오른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날 이후 누나 커피 타드릴까요? 둘둘 하나 콜? 누나 염색할 때 드셨네. 내가 발라드릴까? 누나 누나 누나 아이 고마해라 진짜. 그러고는 며칠 잠잠하다 했다. 그리고 같이 외출하는 길, 그날따라 유난히 옷을 젊게 입은 남편과 후줄근한 내 모습이 쇼윈도에 비치는데 자괴감이 몰려왔다. 누나 하며 까불던 남편이 떠올라 이번엔 내가. 오빠. 남편은 듣지도 못했는지 스마트폰 지도를 보며 앞을 보고 걷기만 했다. 오빠, 사람 말 안 들려? 남편은 그제야 나를 보고는 어? 에이, 뭐 하는 거야? 하지 마! 왜 이래 징그럽게? 뭐가 왜? 오빠 좋다며. 오빠, 너 이제 오빠 해라. 아이, 징그럽다고 그만해. 연애할 땐 그렇게 듣고 싶다더니 이제 와선 징그러워? 생각해보니 억울하다. 나는 어릴 때 동안이라는 소리를 꽤 들었는데 세월을 정통으로 맞았고 남편은 어릴 땐 노안이더니 지금은 그 얼굴 그대로다. 누가 봐도 그는 동생, 나는 누나. 한번 시작하더니 끝을 모르는 누나 타령. 정색을 하기도 자존심 상해서 대충 웃고 넘기니까 장난인 줄 아나 보다. 아, 그때 그냥 진짜 오빠를 만날 걸 그랬어 싶다가도 주변 또래 남자들 허리 아프다, 무릎 아프다 다들 끙끙대는데 47인데도 아직 소년 같은 우리 연하 남편. 그래, 누나라 부르든 언니라 부르든 오늘 저녁도 밥만 잘 사주면 되는 거겠지. 그래도 다시 한번 누나라고 해봐! 가만 안 두겠다 다짐하는 그런 오후다!

네, 어떤 가요에 이어서 듣고 온 곡은 이승기의 내 여자라니까였습니다. 조수정님의 사연을 꾸며드렸습니다. 아, 나 끝에서 잘 달리다가 100m 문턱 앞에 와 1등으로 잘 달리다가 끝에 와서 넘어졌어. 이 기분 여러분 아시죠? 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달렸는데 오늘 저녁도 밥만 잘 사주면 되는 거겠지.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그래도 다시 한 번만 누나라고 해봐. 가만 안 두겠다. 이렇게 끝났어야 되는데 아 짜증나. 아 정말 열심히 뛰고 응? 꼬린 지점에서 확 하고 넘어졌어. 아유 뭐 하는 거냐고 이게. KJ1님 이번 누나라고 저를 부르셨어요. 선물 드려서 깜짝 놀라셨어? 김주영님, 확실히 어릴 때 노안이 나이 들면 반대가 되더라고요. 저희 집도 그렇다고 보내주셨고. 아, 이번 누나 오빠라고 해봐. 힉. 그리고 박상우님, 노래가 분위기 있네요. 덕분에 연상 아내랑 단둘이 있는데 많이 어색하다고. 우리 박상우님. 박은하님은 3살 오빠인 남편, 나이 들수록 3살 연하 아기 같아져서 피곤해지는 중입니다. 피곤해. 그리고 유건상님은 어이구 누나가 아니라 누님이라고 했어야죠. 아유 그거나 이거나 님을 안 붙여서 혼났네요 하시면서 유건상님 보내주셨어요. 이것이 젊을 때 노안인들의 저력이로구나. 오늘도 참 재미있게 청취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콩디. 모닝님 또 이쁘게 봐주셨고 재미나게 사시는 부부네요. 누나 오빠 하시면서 고애경님.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우리 조수정님을 살짝 약 올리는 듯합니다. 재밌으셨나 봐요. 0584님 그 남자는 해초리가 답이네요. 좀 맞아야 정신을 차리고 개조를 해야 한다. 아, 이 정도입니까?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빵 터지네요. 혼자라 다행. 한지원님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주물럭이라고 소개를 했다면서요. 광주 물주먹. 광주 물주먹. 그러니까 우리 광주 주물럭님. 아, 또 그랬네. 광주 물주먹님 미안해요. 저는 그냥 순간 딱 이렇게 많은 분들 사연을 보다가 그런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해했네, 내가. 광주 물주먹님. 아, 이제 두 번 다시는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물주먹. 광주 물주먹. 이미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어떤가요? 우리 조수정님에게 시계 무드등 무선 충전 패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샤이니가 노래합니다. 누난 너무 예뻐.

0: 자,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0: 떨떨떨 할인 훌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6130님 보내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장문을 쏴주셨습니다. 이분 사연을 좀 소개해드릴게요. 이분이 곡을 제네 나이에게

물으셨대요. 유치원 선생님 말투에 대해서 물어보셨대요. 우리가 흔히 새침대기나 도도한 차도녀일 것만 같은 이본 씨가 마이크만 잡으며 완전히 무장해제돼서 콧소리 섞인 애교 섞인 말투를 쓸 때가 많죠. 이 제네 나이한테 물어봤더니 AI가 그렇게 가르쳐준 거예요. 청취자분들은 부를 때도 정말 유치원 선생님이 아이를 대하듯 그랬죠. 보고 싶었죠. 이뻐 죽겠죠. 하는 특유의 화법을 쓰시는데 이걸 분석해보면 아주 흥미로운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아기 말투와 비음, 콧소리의 조화. 특징이 또 있습니다. 받침에 이응이나 지읒을 넣어 소리내는 발음. 했죠, 그랬죠, 오잉을 자주 사용합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자칫 딱딱하거나 격식 차려 보일 수 있는 라디오 부스의 공기를 단숨에 말랑말랑하고 귀엽게 바꿔버립니다.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머 이 언니, 어머 이 누나 나한테 엄청 친근하게 대하네 라는 느낌을 주죠. 두 번째, 경계를 무너뜨리는 초밀착형 친근감. 특징, 보통의 라디오 DJ들이 청취자 여러분이라는 정중한 거리를 둔다면 이본 씨는 이 유치원 선생님 말투를 통해 청취자를 내가 오냐오냐 해주고 보듬어줘야 할 내 새끼처럼 대합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청취자들이 사연을 보낼 때 주저하지 않고 자기 고민이나 일상을 더 쉽게 털어놓게 만드는 마법 같은 친화력을 발휘합니다. 세 번째, 까칠한 반전 매력과의 시너지. 친데레 화법이래요. 특징, 이 화법의 진짜 매력은 말투는 아기 같은데 해결책은 아주 화끈하고 뒤끝없는 대장부 스타일이라는 점이에요. 우쭈쭈 그랬죠. 근데 그건 오빠가 잘못했네, 정신 차려야지 하는 식으로 달콤한 말투 속에 뼛속 깊은 팩트 폭행을 버무려 넣습니다.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마냥 오냐오냐만 해주는 지루한 방송이 아니라 밀고 당기는 맛이 확실한 쫄깃한 방송을 만듭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6130님, 제가 치킨 한 마리 통째로 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하게 닭다리 뜯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꼭 전해야 할 것 같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4시에 여러분들 만나러 오겠습니다. 2시간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이상 이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잭스키스가 노래합니다. 예감.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퇴근길 정체가 극심한 목요일입니다. 서울 시내 도로는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호대교 1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이후로 가양대교까지도 정체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잠실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막히고 이 구간 지나는데 1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총 24km 막히는데 서평택에서 발안까지 가장 많이 밀리고요. 광명역 부근 1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여주일대와 문경세제 부근에서 정체고 낙동분기점 1, 2차로에서 사고 나면서 사고 여파로 막히고 있습니다. 통영 대전고속도로 통영 쪽으로 60령 터널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합니다. 안전운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0: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어제 방송을 마치고 퇴근길에 하늘을 올려다보는데 분홍분홍한 게 너무 예쁜 거예요. 혹시 스테인들도 보셨을까요? 아, 이렇게 화려하고 오묘한 색감의 노을을 만나려면요, 빛을 반사하고 산란시킬 적당한 구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대기 중에 수증기량이 많은 여름에 그 중에서도 특히 구름을 몰고 오는 태풍이나 장마가 오기 전후에 유독 그림 같은 멋진 노을을 많이 볼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야, 날이 굳어야 아름다운 노을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어려운 시간 뒤에 핑크빛 하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의 고단함은 조금은 견뎌낼 힘이 생기지 않을까요?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저는 스위스로의 이노진이고요. 여기는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2026년 7월 16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안녕하셨죠? 여러분의 인디 스위스로 이노진 왔습니다. 아, 기쁨 뒤에 슬픔이 오고 슬픔 뒤엔 또 기쁨이 뒤따르고 세상의 이치잖아요. 이 세상의 이치, 살아가는데 어떤 법칙과도 같은 반드시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참 얄궂지만 그게 살아가는 그 길에 느낄 수 있는 마음인 것 같은데 어제 노을을 보면서 또 이렇게 장마철에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이 펼쳐져 있구나 생각하면서 또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김은실 님이 너무 예뻤던 어제 노을이었죠. 사진을 안 찍은 나 정말 왜 그랬니. 그래도 은실 님은 눈으로 보고 마음에 담으셨잖아요. 그죠? 요즘 사람들은 예전에 비해서 다 이 사진을 찍고 그 뷰파인더로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보죠. 그래서 뭔가 남겨두려고만 막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현재를 못 즐기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만 은실님을 잘 느끼셨던 걸로 저는 인정합니다. 김은지님 진짜 예뻤어요. 스틴 안 들었으면 몰랐을 거. 그쵸. 라디오를 듣다 보면은 진짜 모르고 지나갈 일들, 또 예쁜 것들, 아름다운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상기시켜드리고 또 나누고 아 그랬구나, 다행이다 이런 마음을 좀 더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임보라님, 인디 안녕하세요. 어제 하늘 진짜 이뻤어요. 하늘도 엄청 높고 구름도 이쁘고 퇴근길에 간만에 버스 한 정거장 전에 내려서 걸어갔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게 뭐라고 참. 한 정거장 미리 내려서 걸어가게끔 만드는 이 자연, 와 대단하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아, 별거 아닌 일에도 와, 펼쳐져 있는 이쁜 초록초록한 나무들, 풀들, 하늘, 구름, 아 이런 거 보면은 확 또 기분 전환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덥다고 막 덥다고 찡그리고만 있었는데 참 이렇게 살아갈 틈을, 숨쉴 틈을 주는 것이 고맙게 여겨집니다. 어제 찍은 사진들을 그래서 계속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제는 특히나 하늘도 예뻤는데 뭔가 태풍이 막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서 그러는지 그 뜨거운 공기도 많이 찬 공기한테 양보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녁 바람이 산들산들하니 와, 이 정도 여름이면 날만하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었습니다. 부디 열대야가 조금 더

얼한 그런 저녁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만 잘 넘기면 이제 금요일이랑 주말이잖아요. 오늘 어떤 하루 보내셨는지 저랑 나눠주십시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듣고 싶은 노래도 언제든 편하게 보내주세요. 그럼 첫 번째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눠봅니다. 한혜와 문세윤의 비행기 나갑니다.

우리가 쌓아온 시간들을 함께 돌아봅니다. 이맘때 우리 날도 더운데 퀴즈 풀고요. 시원한 커피 한잔 받아가시죠. 이게 저만 어려운 퀴즈니까요. 여러분들은 안심하고 도전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3년 전 2023년 7월 16일의 우리입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보이는 라디오 이렇게 보면 제가 생각보다 많이 만지더라고요. 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을 너무 발견하게 됐을 때 좀 깜짝 놀랬거든요. 보이는 라디오를 보다가 제가 느낀 점을 이렇게 털어놓네요. 제가 많이 만지는 띵동띵동은 무엇일까요? 우리 스틴들이 저보다 저를 더 많이 아시잖아요. 보이는 라디오도 와, 한시도 딴 데 저기 한눈 팔지 않고 이렇게 계속 지켜봐 주시는 우리 스틴들 많으신데 감이 바로 오셨죠? 저도 살짝 이번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알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생각보다 메타인지가 괜찮거든요. 그리고 보이는 라디오 이렇게 복습한다고 다시 보다 보면 느끼는 점이기도 합니다. 에이, 너무 쉽다. 내가 아닐까 싶대. 이러면서 또 잘못 말할걸. 아, 끝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정답 보내주실 곳은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정답 맞힌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요. 커피 쿠폰 커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듣기만 하시는 분들은 모를 수도 있겠구나. 아, 하지만 예, 제가 참 많이 예쁜 걸 많이 만지는 것 같아요. 참나. 아, 힌트곡 나갑니다. 노래는 들려드릴게요. 힌트 있어요. 태양의 눈코입

태양의 눈, 코, 입 듣고 오셨습니다. 방송 중에 제가 보이는 라디오를 하는 중에 저 인디가 많이 만지는 띵동띵동은 무엇일까요?가 오늘 이맘때 우리 질문이었습니다. 자, 일단 오답을 보겠습니다. 여기 올려준 게 다 오답이잖아요. 그죠? 땡칠 준비하고. 자, 3821님, 콧등. 콧등? 아, 콧등은 에이, 별로 안 만져요. 콧구멍 정도를. 콧구멍 정도를 살짝, 예, 다듬죠. 살짝, 예. 백용기님, 모자. 오, 모자 괜찮아. 여기까지. 예, 모자도 맞긴 하는데 오늘 정답은 아니었어요. 모자도 잘 쓰고 오는데 꼭 이렇게 정면에 삐딱하게 안 쓰고 딱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네, 김태규님, 코털. 네, 아이, 코털은 미리미리 정리하셔야죠. 저는 정말 저는 엄청 관리 잘해요. 아유, 항상 들여다보고. 뭔 소리 하는 거야. 7499님, 스마트폰. 오, 스마트폰도 맞죠. 스마트폰은 저는 항상 사연에 제가 모르는 것들이 많아서 배우려고 검색해보고 또 그 다음 노래 선곡될 때 그 노래 뭐 발매된 연도 막 이런 거 진짜 수시로 생방송에 잘 참여를 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김혜민님, 말랑이. 아, 요즘 전 국민이 말랑이 참 좋아하시죠. 권순민님, 콧구멍. 아, 그쵸, 아까 말씀드렸고. 이현주님이 눈, 코, 입이면, 예, 입술이네요. 눈, 코, 입이면 태양이죠. 노래 제목 때문에, 예, 눈, 코, 입 하면 뭐예요? 태양 이렇게 나오죠. 0220님, 인디, 저는 핸폰 라디오 듣고 있어서요. 마이크를 많이 만지시나요? 하셨습니다. 예, 마이크 만지면요, 이런 소리가 들어가잖아요.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 만집니다. 김배티님이 웃겨요. 23년도면은 인디가 코를 자주 만지던 해인 것 같습니다. 연도별로 다름. 대단하다. 아니, 무섭다. 너무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 고선욱님이 설마 발가락? 아닙니다. 예, 요거 김배티님이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오답상, 예, 김배티님께도 커피 한 잔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정답 컷 듣고 오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보이는 라디오 이렇게 보면 제가 생각보다 얼굴을 많이 만지더라고요, 제가. 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을 너무 발견하게 됐을 때 좀 깜짝 놀랬거든요. 얼굴이었습니다. 정답 얼굴. 제가 이제 턱을 괴거나 얼굴을 좀 쓰다듬는 일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즉석에서 사연에 실시간으로 응답을 하고 이야기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뭔가 생각을 할 때 제가 이렇게 입 주변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대기도 하고 이런 게 이제 깊은 생각과 사고를 할 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답은 얼굴이었고요. 거의 다 잘 맞춰주셨습니다. 자, 당첨자 발표합니다. 얼굴! 아, 몰라, 그냥 찍어봐요 하신 강미라님. 그리고 눈, 코, 입 다 더하면 얼굴이니라 하신 김순중님 축하드립니다. 저도 자주 만지게 되네요, 거울 보면서요. 잘생긴 사람들 공통점인가 봐요 하신 김효영님. 효영님이랑 저 같은 사람은 겸손해야 돼요. 아시죠? 기분 나쁘셨을까봐. 자, 여기에 재밌는 오답 보내주셨던 김배티님까지 네 분, 그리고 여섯 분 더 모셔서 커피 쿠폰 카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맘때 우리 끝 마치고, 자, 이제 이어서 주인장이 실시간으로 문을 열고 맞이하는 유인음악 가게가 펼쳐질 겁니다. 자, 오늘 키워드 알려드릴게요. 이 주제 안에서 생각나는 노래 가급적 많이 보내주십시오. 자, 오늘의 키워드는요, 파밤. 제2의 띵땡똥입니다. 제2의 띵땡똥. 그 H.O.T가 성공한 후에는요, 모든 남자 아이돌 그룹 이름 앞에 뭐 제2의 H.O.T라는 수식어가 붙었고요. 트렌디하고 매력적이면서 예능감까지 뛰어난 여성 솔로 가수에게는 어떤 이름이 붙죠? 예, 어김없이 제2의 이효리 탄생했다. 이렇게 붙는 그런 거 뭔지 아시겠죠?
제2의 BTS, 뭐 제2의 임영웅, 제2의 스위스로우 등등 여러분이 꼽는 제2의 흥행흥은 누구인지 신청곡 보내주세요. 적절한 이유도 꼭 붙여 보내주십시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노래 선곡된 분들께는 배달음식 교환권 보내드릴 겁니다. 싸이와 박정현의 어땠을까, 이 노래는 5145님이 청해 주셔서 걸어놨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규현의 깊은 밤을 날아서까지 듣고 옵니다. 내가 그때 너 잡았던

하루의 후반전을 음악으로 근사하게 스위스로 이노진과 함께해 주세요. 매일 저녁 6시 스위트 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저 주인장과 여러분과 음악이 존재하는 유인음악 가게. 오늘 선곡 채택되시면 배달음식 교환권 보내드리고요. 번뜩이는 선곡, 오늘의 센스쟁이에게는 커피 두 잔 나갑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자, 그럼 넘버원의 자리를 위협할 제2의 흥행흥 만나봅니다. 오, 3550님이 초기에 포스트 H.O.T로 불렸던 게 기억나요 하시면서 신화의 해결사 청해 주셨습니다. 맞아요. 회사도 갔고 와우 대단했죠.

0: is it gold? Hey, hey, hey, look at the hottie, yo.
1: 나왔다. 제2의 이효리 중 1등. 아이비의 유혹의 소나타 써주신 2183님 들으시죠.

김하진님께서 제2의 코요태였던 타이푼의 그래서 신청합니다. 신지님만큼 솔비님의 보컬도 시원시원했어요. 그래서 여름에 더 잘 어울리는 노래죠.

와, 김사랑의 필링이다. 아, 이 노래는 K3003님께서 제2의 서태지라고 불렸던 김사랑님. 아 맞아, 그때 그랬어. 훌륭한 음악송으로 찬사를 많이 받았죠. 김사랑의 필링.

0: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위제로 제로제로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2: 이형약품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
1: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1: 함께해요.
4: 이카운트
3: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8: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1: 오래오래 락토핏
12: 종근당 건강
13: 건강기능식품.
14: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15: 든든한 내일로요.
14: 네?
1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4: 제대로 가시네요.
1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7: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8: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7: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8: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7: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8: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이게 좋다. Sweet Drive. Sweet Drive 이노진입니다. 자, 오늘 유인음악 가게는 제2의 흥행흥으로 함께 했는데요. 자, 오늘 번뜩이는 오늘의 센스쟁이는 바로 백용기님이십니다. 깜짝 놀랐어. 아, 느낌표가 빡 떴어. 제2의 홍윤화 조재즈의 모르시나요 청해 주셨거든요. 뭐예요 진짜 용기님 진짜 센스 100점. 우리 용기님께 아, 커피 두 잔 보내드리고 조재즈의 모르시나요 1부 끝곡으로 듣겠습니다.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납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제헌절 연휴에는 잦은 비가 오겠습니다. 빗길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연휴를 하루 앞둔 퇴근길 서울 시내도로는 내부순환도로 성산방향 홍제램프 1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마장램프부터 막히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잠실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청담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막히고 1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고속도로는 당진 대전고속도로 대전 방향 유성터널 부근 1차로에서 사고 나면서 3km 정체고요.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방향 남풍샌 아대목에서 차량터널까지 밀립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총 34km 막히는데 덕평에서 용인까지 또 신갈분기점에서 북수원까지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느리더라도 꾸준히 매일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보내는 응원. 그 하루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음악에 함께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8시 이상호의 드림팝.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목요일 저녁 2부 첫 곡으로 SS501의 You Are Man이었습니다. 5911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였습니다. 와, 이 강렬한 노래를 2부 첫 곡으로 듣다니. 예, 그래서 7121님 1부 노래 다 까먹었어요. 예, 김은실님 자기 전까지 이제 생각난다. I'm your man.

0: 나요. 그리고 달아났다 오늘도 SS501의 You Are Man 들려드렸습니다. 수능이 가까워지기 전에 이 여름 때 듣는 게 딱 좋아요. 예. 이번 달 넘기면 좀 힘들지. 자,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자, 2부 시작되었으니까 저의 허밍으로 마치는 음악 퀴즈, 스비트바 퀴즈, 그리고 저녁에 돌아보는 오늘의 장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진 보내주시면요, 보이는 라디오 화면에 띄워서 우리 스트인들이랑 같이 볼 수 있거든요. 오늘 찍은 사진, 또 마음에 담아둔 이야기 편하게 보내주십시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사진 문자도 100원입니다.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에서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피스를 드립니다.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스비트바 퀴즈 시작합니다.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스드인 편안함에 이르렀나. 지치고 피곤한 하루의 끝, 작은 위로 and 빅 재미 스비뚜바 퀴즈. 안녕하십니까. 스비뚜바 퀴즈 진행을 맡은 DJ 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흥얼거리는 노래의 제목과 가수를 맞춰주세요. 10분께 사발면 쿠폰 사발쿠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답 보내실 곳은 문자번호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잘 들어보세요. 콩콩콩.

하루 해가 저물 때쯤 울리는 친구들의 전화 나오라고. 하루 산 얘기, 회사 얘기, 새로 만난 여자들 데이트 얘기, 웃긴 얘기, 지나치는 여자들 바라보기, TV에 나오는 스포츠 경기에 목숨을 걸고 덤벼들면서 밥값 내기.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른 채 떠들다 지쳐서 돌아오니 이런 어느새 새벽 2시.

스비트바 퀴즈 허밍에 이어서 듣고 온 노래는 힌트곡인 GOD의 보통 날이었습니다. 아, 문나희님. 오, 나의 아저씨. 예. 시작할 때 스드인 편안함에 이르렀나. 이게 예. 오늘 정답 가수가 출연한 드라마 나의 아저씨 명대사죠. 김보라님. 오, 그렇다면 쏜디아의 어른. 좋습니다. 아, 나의 아저씨 하면 쏜디아의 어른이 떠오르기는 해요. 근데 제가 들려드리는 허밍에 쏜디아의 어른을 허밍을 하는데 파람 팜팜팜팜팜팜 이게 있는 게 웃기려고 그런 거죠. 김보라님 역시. 아이고 어쨌든 네. 3861님 장나라? 아니었습니다. 강혜영님 예, 그 3단 고음 그거 예, 그래서 정답을 맞춰주셨어야죠. 3단 고음 그게 맞죠. 근데 제가 오늘 허밍한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예, 쉽게 목숨 걸고 싶진 않았어요. 숨이 끊어질 것 같아가지고 예, 제 건강을 위해서 아닌 부분을 살포시 겸손하게 들려드렸습니다. 자, 이쯤에서 제가 허밍한 부분 공개하겠습니다. 여기였어요.

오늘 정답은 아이유의 좋은 날이었습니다. 아, 가창력을 따라갈 순 없겠지만 그 느낌은 좀 살려보려겠는데. 나는요 오빠가. 예,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 잘한다 참. 예, 죄송합니다. 자, 오늘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인디 허밍 잔망이 너무 귀엽습니다. 퇴근길에 지쳐있었는데 극복.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이유의 좋은 날 맞춰주신 9859님 축하드립니다. 아이유의 좋은 날 아임껴 오늘 처음 왔어요 하신 조영숙님도 당첨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오늘 정말 좋은 날이네요. 내가 승진했어요. 어, 진짜요? 와, 승진 소식. 정혜선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혜선, 정혜선 부장님이 되신 건가요? 과장님이신 거예요? 아, 정말 좋은 날이네요. 그리고 아이유의 좋은 날, 인디, 역시 가수는 가수네요. 매일 학원 가는 길에 태워주면서 같이 듣던 14살 딸아이가 이 삼촌 가수였어? 개그맨 아니구? 이러네요. 노래 잘한대요. 최혜정님도 감사합니다. 최혜정님과 듣던 따님, 14살 따님께도 선물을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삼촌 가수야. 가수다. 웃기기 좋아하는 가수야. 현타가 오는 거 아니야. 나 웃긴 거 좋아해.

예, 근데 가수야. 좋습니다. 자, 총 10분 플러스 우리 혜정님 따님 11분께 드리겠는데요. 사발면 쿠폰 사발쿠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발면 용기면 먹어도 되죠? 14살 따라님. 좋아 좋아. 당첨자 명단은요,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홈페이지 선고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선물방으로 오셔서 성함이랑 연락처 11자리를 본문에 글쓰기를 통해서 꼭 남겨주세요. 그럼 듣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그 노래 정답곡 듣고 옵니다. 아이유의 좋은 날.

아이유의 좋은 날이었습니다. 스비드바 퀴즈 정답곡 듣고 왔습니다. 좋은 날 맞으신 분들 많네요. 이유미님, 인디, 저도 오늘 좋은 날이에요. 방학했거든요. 다음 주 학교 행사로 며칠 오전 출근만 하면은 3주를 푹 쉴 수 있습니다. 아기 낳고 복직 후에 첫 방학이라 너무 소중해요. 와, 그렇네. 우리 아이가 기다리는 진짜 그 시간.

시간,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얼마나 그토록 바라왔던가. 축하드립니다. 방학했군요. 1736님은 아이 셋 데리고 친정 가는 길인데요. 첫째가 라디오 문자 신청 듣더니 이거 실시간이야? 이렇게 신기해합니다. 그래서 졸음쉼터에 주차해놓고 문자 보내봅니다. 혹시 보신다면 은재야 듣고 있니? 우리 첫째 이름 좀 불러주십시오. 은재야, 맞아, 라디오야. 은재, 내 이름 들려서 깜짝 놀랐지? 아, 이렇게 실시간으로 정말 소통도 가능한 너무나도 멋진 매체 라디오, 그 중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어머니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단다. 여기는 KBS 2라디오야.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가 우리 은재 잘 살고 있나 지켜보고 있단다.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난다. 뭐 어떻게든 예, 들었겠죠. 은재야, 들었지? 예, 그래. 아, 조심히 내려가시고요. 아, 내려가시는 건 어머니한테 말씀드려야 되고. 응, 그래. 잘 지내다 와. 황주민님은 이 와중에 혹시 스위스로 오신가요? 처음 왔어요. 아, 주민님 맞습니다. 제가 스위스로의 예, 리더 인호진입니다. 무대 딱 보시면 맨 왼쪽에서는 제일 키 크네. 예, 스위스로 맞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그 노래 부른 예, 스위스로의 캡틴 인호진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4년째 됐고요. 네, 열심히 여러분들과 귀갓길 저녁 시간에 좋은 친구가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1736님이랑 황주민님께 커피 한 잔씩 드리죠. 예, 좋습니다. 자, 잠시 후에 이제 오늘의 장면 펼쳐집니다. 하루를 돌아보면서 마음에 남은 다양한 순간들 같이 나누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9378님께서 쿨에 슬퍼지려 하기 전에 청해 주셨고요. 여기에 터보의 Love Is를 이어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 길에 떠올린 다양한 순간을 함께 되돌아봅니다. 오늘의 장면.

8725님 고추 따고 있어요. 우리 밭에 동네가 떠나가라 스윗 드라이브를 크게 틀어놨습니다. 일할 때 라디오 들으면 그래도 힘듦이 조금 버텨지거든요. 와, 한창 지금 고추밭에서 지금 농사 열심히 하고 계시는 모습 사진. 자, 주렁주렁 고추가 열려있나요? 지금 막 에이, 자라고 있는 그 예, 고추 보내주셨습니다. 거기에서 아아아아아아아아아 고추 따고 있어! 엄마 이렇게 그랬을 것 같아. 아유, 상상을 해보니까 그 고요한 마을에 아, 너무 신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도 뭐 8725님께서 흥겨우셨다면 됐습니다. 0230님 위층에 사시는 분이 자두를 주셨어요. 올해 처음 먹은 자두인데 참 맛있네요. 보기에도 예뻐서 사진 찍어봤습니다. 여름은 역시 과일이죠. 가 자두가 정말 이쁘게도 생겼네. 누가 저렇게 이쁘게 키웠을까. 아이고 다섯 알이 있네요. 접시에 하나 둘 두 개 정도는 지금 드신 것 같고 나머지를 찍어주셨나? 저는 복숭아가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아우 복숭아가 진짜 너무 좋아. 향기도 좋고 역시 과일이 여름에 최고죠. 1253님 집 근처에 양계장이 있어서 계란 한 판 사왔습니다. 근데 찍혀있는 날짜가 0716 네, 오늘 태어난 애들이라는 뜻인가 봐요. 태어나자마자 재산날이라니 미안하다. 아, 난 이렇게 생각해본 적 한 번도 없어. 대단하다 진짜. 1253님 대단하십니다. 예, 그러라고 이제 태어나서 저렇게 음? 야, 건강 챙기시라고 줄지어 있잖아요. 9618님 꼭 오늘 찍은 사진만 보내야 되는 건 아니죠? 오프닝 듣고요 사진첩을 뒤져봤어요. 제주도 용두암에서 바라본 하늘이 정말 예술이었거든요. 마음이 평온해지는 기분입니다. 언제 가도 좋은 제주도 또 가고 싶습니다. 네, 예술 작품 보내주셨습니다. 이건 딱 휴대전화 바탕화면에 딱 어울릴만한 새로 사진입니다. 맞아요. 제주도 용두암에서 바라본 하늘이군요. 신성해. 뭔가 제주도는 항상 장마권에 들고 태풍권에 들면 걱정만 앞서거든요. 근데 오늘 오프닝에서도 그랬지만 그래서 그 덕에 하늘이 이렇게 이쁘다는 말씀 드렸더니 이렇게 싹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잘 감상했습니다. 잊고 싶은 건 지우고 좋았던 건 기록해드립니다. 퇴근길 나를 위하는 시간 오늘의 장면.

해바라기에 행복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3551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3551님께서 인디 저 생각지도 못했는데 스테인에서 모바일 쿠폰 선물 받았어요. 와 너무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역시 생각하지 못했던 기쁨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오고 달콤한가 봐요 하면서 신청해 주셨어요. 보통 사연을 남겨두시면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응답을 해드리거나 할 수 있지만 또 잊고 계시면 나중에 이렇게 쿠폰을 받아가지고 어 뭐야 스트인에서 예, 문자 이렇게 보면은 스트인 마크도 보내드리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깜짝 선물을 받은 기분을 느끼셨나 봅니다. 오히려 더 좋아 그죠? 덕분에 이쁜 노래도 청해 주셔가지고 오늘의 장면 이후에 듣고 왔습니다. 자, 5939님은 인디 신기한 거 알려드릴까요? 저 오늘 5월에 계약한 신차를 받았는데요. 고를 수 있는 차 번호 중에서 너무 익숙한 번호가 딱 있는 거예요. 바로 2407. 보자마자 저 이 번호로 할게요 했습니다. 이 정도면 인디랑 엄청난 인연이죠? 와, 소름 끼쳤어요. 저도 차를 최근에 계약해서 번호를 봤는데 참 그 세 개 정도 주잖아요. 고르기가 좀 어떤 번호로 할까? 어떤 번호가 안전하게 잘 탈 수 있을까? 기운이 좋을까? 막 이렇게 고르는데 마침 2407이 딱 걸린 거예요. 5939님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해드리면 저희 스위스어로 노래 중에 2407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제목이 24/7 그래서 24시간 7일이라는 영미권에서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라는 뜻으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24/7 이렇게 기다리는 나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위스어로 팬들은 2407을 특별한 번호로 여기거든요. 아 진짜 뗄래야 뗄 수가 없네. 헤어나올 수가 없어. 도망갈 수가 없죠 그죠? 안전운전 하시고 이쁜 길로만 다니세요. 그리고 0319님 오늘 동기가 끝나고 한잔하자고 했는데 약속 있다고 말하고 집에 와서는 먹을 걸 주섬주섬 꺼내서 혼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과 술 마시는 건 좋지만 말을 이어가야 하고 또 들어줘야 하고 저에겐 너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죠. 혼자는 외롭지만 누군가를 만난다는 건 또 힘이 또 엄청 들어가는 일인 것 같아요. 우리 인디 친구는 말 많이 하셔서 좋아요. 난 외롭지 않다. 그래요. 그 마음대로 마음껏 하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아, 그쵸. 그것도 한두 번이고 조절을 잘해서 해야겠죠. 0319님께서 오늘 그런 기분이시라면 잘하신 것 같고요. 결론은 그러니까 인디 귀한 줄 알아주세요. 이런 말입니다. 제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혼술하시면서 조곤조곤 이야기도 나누지 않습니까? 덕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내주시니까 저도 너무 살 것 같고요. 진짜 주고받는 이 사랑. 사랑이었던 거야 우리. 이것도 스위스로우의 사랑이었던 거야. 자, 오늘의 장면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3717님이 청해주신 잔나비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그리고 김정민의 애인 청해주신 손영웅님도 이따 들으세요.

0: 화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3: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4: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1: 7월 16일 목요일 저녁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생방송 잘 들어주셨습니다. 허연서님, 단골 가게로 시원한 국수 먹으러 가려고 남편 기다리는 중입니다. 내일 쉰다고 목요일 밤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이러다 하늘까지 닿겠어요. 룰루랄라. 아, 너무 좋아하시네요. 그쵸. 야, 정말 쉬는 건 매번 쉬어도 기분 좋을 텐데 덥고 무더운 여름철에는 하루가 되게 귀하죠. 내일은 헌법 제정 공포한 헌법 생일이네. 7월 17일 제헌절 휴일이라서 다들 연휴 잘 보내세요. 인사 나누고 계십니다. 아, 이 연휴에 진짜 별일 없이 무사히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소모하지 마시고 좀 재충전하시면서 중복을 향해 한번 달려가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여행 가실 분들도 좋은 날씨와 함께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고요. 그 와중에 스트인 꼭 챙겨 듣는 거 약속해줘.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KBS. 자, 오늘 마지막 곡. 아, 아까 제가 스위스로 2407 24/7 이렇게 기다린 날 들려드렸더니 다들 그 노래 오랜만에 듣자면서 진짜 1집 곡인데 진짜 오랜만에 들려드리겠네요. 우리 PD님이 선곡해 놨죠. 자, 2407 스위스로의 노래 마지막 곡으로 들으시면서 우리는 빠이빠이 합시다. 지금까지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이었습니다. 내일도 데리러 올게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내일까지는 주로 충청과 남부지방에서 비가 이어지겠고요. 주말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빗길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서울 시내도로는 돌발 구간이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영동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막히고요. 그 사이 반포대교 1, 2차로에서 사고 났고 더 가서 동작대교 4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산 쪽으로 마장램프에서 홍지문 터널까지 밀립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성동분기점에서 상계교까지 정체입니다. 고속도로는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석수부근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총 22km 막히는데 상서요금소 부근 1, 2차로에서는 사고 처리하면서 정체 이어집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
1: 어떤 순간이든 추억에는 늘 음악이 함께 흐르고 있죠. 등굣길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던 그 노래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요. 인생의 빛나는 순간에도 그늘진 순간에도 함께했던 음악들이 시간을 넘어 우리를 추억으로 이끕니다. 매일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2: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한 여자는 사랑했던 연인과의 이별 후 삶의 의욕을 잃었습니다. 그녀를 가장 괴롭게 하는 건 그 사람은 나를 다 잊었겠지? 나만 이렇게 힘들 거야 하는 미련이었는데요.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던 어느 날 밤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헤어진 연인이었죠. 술에 취한 듯 한숨 같은 숨소리만 두어 차례 들리더니 전화는 이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여자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다른 사람도 나처럼 힘들구나. 누군가의 불행을 보며 안도하는 마음.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러운 일인데요. 사람이 다 그렇지 않나요? 원래 좀 약하고 원래 좀 못났습니다. 누군가도 나와 비슷한 고민, 비슷한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곤 하죠. 내 슬픔이 이 세상에서 가장 무겁게 느껴졌던 분들께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를 전하고 싶네요. 함께 꿈꾸는 저녁 드림팝 이상우입니다.

0: 7월 16일 목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샤덴프로이데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어요. 남의 불행에서 기쁨을 느끼는 마음인데 기쁨을 뭐 느끼는 것까지는 좀 멀리 나간 것 같기도 하고 나 안 그런 게 아니구나 안도감이 들 때는 있죠. 예. 뭐 인간의 본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방어기제의 일종이랄 수도 있겠고요. 갑자기 저기 드라마 끝났었죠. 예, 그 모두가 자신의 무가참과 싸우고 있다. 거기에 나오는 황동만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네가 불행했으면 좋겠어. 저 처음 해보고 그 캐릭터를 처음 해보고 야,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정말 가장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예, 근데 그걸 그냥 뭐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마구 드러낼 수는 없죠. 예,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정화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거지. 그 본성이나 본능에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기쁨까지 느낀다라기보다는 예. 문성미 씨 오늘 내가 꾼 내용과 비슷하네. 꿈꾸셨어요? 꿈이었구나. 문성미 씨는 꿈을 꾸신 거구나. 예. 손민호 씨 뒷내용이 반전이네요. 어떤 반전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도 나처럼 이렇게 힘들구나. 저 사람도 나처럼 힘들구나. 그래서 깊은 잠에 빠졌다라는 내용이 예 반전인 건지 아니면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예 다른 게 있을 줄 알았는데 너무 뻔한 내용이어서 반전인 건지 그게 예 모르겠네요. 이지영 씨. 예. 오랜만에 들어오셨고 안현신 씨가 오프닝 이야기 심금을 울리네요. 심금을 울릴 정도인가요? 예. 고지현 씨 예, 아이들 사춘기에 힘들어할 때도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닌 거에 위안이 되더라고. 맞습니다. 예. 결국 뭐 오늘의 주제는 그거죠. 예. 결국 다 비슷한 고민과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는데 나에게 닥쳤을 때는 그냥 그게 더 커 보이고 뭔가 더 심각한 것 같고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처럼 계속 느껴지잖아요. 예, 그러다가 남들 보면은 더 심한 경우를 더 목도하게 되면 아 그래 우리 집이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렇게 또 안도할 때도 있고요. 그래요.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서로를 좀 가볍게 여기고 조금 더 그럴수록 다정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7월 16일 목요일 밤 생방 보라 함께하고요.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커피 쿠폰 준비해놓겠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0,000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Smashing Pumpkins 1979 4720님이 신청하셨습니다.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청취율 조사 기간 맞이 음반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재즈 피아노의 거장 빌 에반스의 3대 명반을 다 담은 스페셜 앨범이고요. 전 세계 딱 500장뿐인 한정판인데다가 흰색, 분홍색, 주황색 예쁜 LP가 총 3장이나 담겨 있습니다. 실물 궁금하신 분들은 드림팝 인별그램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총 5세트 준비했습니다. 소장하고 싶으신 분들 문

자, 샵 1061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성함과 함께 보내주시면 더 좋습니다. 내일까지 총 다섯 분 추첨하겠습니다. 강상희 씨, 언니가 드림팝 방송 너무 좋다고 들어보라고 해서 퇴근하고 배달 알바하고 이제 집에 와서 드림팝 들으려고 라디오 켰네요. 첫 곡부터 너무 좋네요.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요. 앞으로 열심히 청취할게요. 아이고, 이 더운데 배달 알바를 또 하시는군요. 예. 오토바이를 타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십니까? 예. 강상희 씨한테 커피 쿠폰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로 연락처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1579님 퇴근하고 간만에 또 오이슬라이스에서 새콤달콤 절여서 꼭 짜서 예, 김밥 만들어서 친구네 배달하고 배추김치 듬뿍 받아 집에 가는 길 드림밥 들어요. 나눔은 사랑입니다. 예. 누가 더 이득인 거예요? 김밥이에요? 저는 만약에 김치 받을 수 있으면 김밥 쌉니다. 김치가 더 나은 것 같아. 아이고, 참 이거를 따지고 있는 저도 진짜. 김밥도 어우,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와, 아 오이랑 뭐 아우 그냥 다 약간 다이어트 김밥처럼 만드신 것 같은데 깻잎도 이렇게 좀 들어간 것 같고요, 그죠? 네. 그래요, 따지지 않겠습니다. 네, 많이 쓰셨어요. 1570님한테도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9632님, 7246님이 신청하신 왕비의 몽중인 듣고요. 아, Sixpence None the Richer, There She Goes.

Sixpence and the Richer, There She Goes 들으셨고요. 그 전에는 예, 왕비의 몽중인 예, 9632-7246님이 예, 신청하셨습니다. 홍호석 씨, 아이들과 상담하고 대학교 입시 설명회까지 갔다가 녹초가 되기 직전 전철 타고 집 가고 있습니다. 창문에 비친 모습이 너무 녹초 같은데 드린 밥으로 힐링하려고요. 번아웃으로 너무 힘든데 힘을 팍팍 주세요. 예. 아이고, 대학교 입시 설명회. 지금 뭐 한 고등 아 그치 고3은 아닐 테고 고2거나 고1이겠죠. 예. 날이 오늘 더 무지 더웠습니다. 예. 4329님 투잡 출근합니다. 이제는 야간 운전 익숙해요.

커가니까 학원비 너무 많이 들어요. 힘들지만 운전하면서 라디오로 힐링합니다. 아유, 대리운전 하시는군요. 대리운전 하시는 것 같죠? 예, 대리운전. 예. 아, 비가 너무 많이 올 때는 저기 운전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요즘 막 게릴라성 폭우가 막 쏟아져서 4329님한테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5586님, 오랜만에 고전 방법으로 피부 관리 좀 하려고 오이팩 하는데 오이 좋아하는 우리 댕댕이가 오이 떼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더라고요. 댕댕아, 오늘은 엄마 피부에 양보하렴. 네. 진짜로. 강아지가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이걸 언제. 아, 너무 귀엽다. 아, 오이를 먹는군요, 강아지들도. 아니, 저는 오이 먹는 강아지는 못 봤어요. 예, 아니, 예전에 저 키울 때도 오이를 줘도 안 먹던데요. 예. 야. 너무 배고픈 거 아니에요, 이 친구? 에, 그리고 0556님. 열무 비빔국수 해 먹으려고 열무김치를 샀는데 이상하게 열무는 별로 없고 국물만 많은 거예요. 포장을 다시 확인해 보니까 열무김치가 아니라 열무 물김치를 샀습니다. 아, 결국 물국수를 해 먹었는데 맛은 있었지만 역시 아쉬운 이 기분. 완전 다르지. 그 약간 이제 열무 비빔국수는 그죠, 약간 이제 뭐 물기가 있긴 하지만 그 매콤한 맛에 먹는 건데, 이제 예, 열무 물김치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예, 물냉면을 해서 드셔야죠. 그쵸. 예, 이게 김치를 짜서 넣어도 이게 그 맛이 안 나요. 예. 비빔국수 맛이 안 나요. 위저 아일랜드 인더 선.

0: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 찬찬 들었습니다.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7월 16일 목요일 밤 생방 보라 함께하고 있고요.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글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김혜정씨,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처럼 마음먹고 메이크업에 공들이고 회사 갔는데 동료가 보자마자 어디 아파? 울었어? 하는데 나 진짜 컨디션 좋고 화장도 잘 됐다고 생각했는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너무 화장이 잘 돼서 질투를 느꼈을까요? 평소 때 사이가 어떠세요? 그분이랑 요거는 그걸 좀 의심해 봐야겠는데 그렇지 않나요? 이럴 때는 요즘은 슬퍼 보이게 메이크업 하는 게 유행이야. 몰랐니? 아, 죄송합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예, 내가 뭐 만족하면 되는 거지 뭐 일단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또 백상진 씨가 오늘 오스에 오셨는데 연휴라 시댁에 가는데 가기 전에 육아 연차 내고 예, 오스에 오셨습니다. 오늘 의상이 귀엽다고. 이거 뭐 매번 입는 옷인데 오늘따라 귀여워 보여요? 오늘 좀 얼굴이 달라 보이나? 감사합니다. 수박 먹고 오느라 출석 늦었습니다. 바람도 부니 오늘도 2시간 잘 부탁드립니다. 꽉 채워서 놀다 갈게요. 아이고. 시댁을 예, 연휴 때는 가시는군요. 안 가면 안 되나요? 안 가면 뭐라 그러세요? 시댁. 시댁 안 가면 안 돼요?
1: 가요.
0: 왜요?
1: 제가 가자 그랬습니다.
0: 아니 뭐 가시면 뭐 해주세요?
1: 그냥 어머님 벤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 더 늦기 전에 한 번 더 찾아뵈야 되지 않을까.
0: 예예. 아이고 진짜 뭐 어떻게든 저는 핑계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야 이게 절대 안 나오네.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래도 좀 밖에 좀 계실만 하죠. 예. 뭐 막 온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예, 바람도 좀 불고 아무튼 예, 오셨으니까 커피 쿠폰 제가 예, 보내 드리겠습니다. 예. 이걸 시어머니가 2시간 꽉 채워서 놀다 가는 거 아시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시어머니는 안 들으시죠? 알겠습니다. 자, 노래 두 곡 듣죠? 3998님이 신청하신 밤말리 Redemption Song 그리고 지미 클립 I Can See Clearly Now.

고품격 퀴즈 드림팝 드림 퀴즈. 오늘은 청취자 김민지 씨의 제보를 바탕으로 한 퀴즈입니다. 라면을 더 맛있게 먹는 방법 마지막 단계에서 이것을 송송 썰어 넣은 후 계란을 탁 터트려 넣어야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힌트, 이것을 너무 많이 넣어서 맵다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노보스 바이아노스 아카보 쇼라레를 잘 들어보세요. 바송송이 매워 바송송이 매워.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파, 2번 무, 3번 쑥. 정답 보내실 곳 문자 샵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 7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릴게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위제로 소화불량 제로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험 과식의 위제로
2: 이영약품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1: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 성공
1: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립밥 드림 퀴즈에 이어서 들으신 거 노버스 바이아노스 아카부 쇼라리였고요 오늘의 정답은 1번 팝니다 선물 받으실 분 명단 오늘자 선곡표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콩으로 선물 당첨되신 분들은 드림팝 홈페이지 선물 문의 게시판에 연락처 꼭 남겨주세요. 퀴즈 제보 게시판 열려 있습니다. 외국 음악 들으시면서 오 이거 우리말 아니야 싶었던 부분이 있다면 제보 부탁드릴게요. 아이디어 채택된 분께는 치킨 콜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마이클 프랭스 비발디스 송 듣고요. 저는 2부에서 기다리죠.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도로 이동량 더디게 풀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입장 거봉포도휴게소부터 안성휴게소까지 15km가량 밀리고 있고요. 달래내에서 반포까지는 7km 정체입니다. 이 반대 부산 쪽도 서울 요금소에서 신갈분기점까지 9km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쪽도 안현분기점 부근 갓길에서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일대로 짧게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신갈분기점에서 북수원까지 10km 더디게 지나고 있고 또 월곶분기점에서 서창까지는 6km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도 서평택 분기점 진로 2차로에서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하루가 저물고 불빛이 사라진 컴컴한 밤이 찾아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끝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죠.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외로워서 긴 한숨을 내뱉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때는 잊지 말고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승철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엔 어떤 노래가 머물고 있나요? 제 노래와 함께했던 여러분의 소중한 추억을 지금 들려주세요. KBS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올 추석 이승철 당신의 삶은 네버엔딩 스토리에서 그 특별한 이야기를 노래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게리 할리웰, It's Raining Man 들었습니다.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첫 곡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남자분들이 비처럼 내려오면 성격 좋은 분 두 명 우리 집 사위하자. 예, 정경숙 씨. 그랬으면 좋겠네요. 예.

1732 예. 깐죽거리면서 말하는 게 이서진 같은데요. 늘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신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신다는 거예요?

0: 힘든 하루였습니다. 아이고, 하필이면. 아, 또 이러면 또 이러죠. 그 60만 원이면, 아이고. 예, 진짜, 야, 60만 원이면 어디 저기 가서 숙박하셔도 되겠네요. 예, 일만, 이런 일만. 아이,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저기 혹시 만약에 진짜 사고라도 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예. 1585님한테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5000님 신랑 생일 축하해주세요. 중국 출장으로 함께하진 못합니다. 예, 이달 말 들어오면 큰 선물 기대한대요. 꿈도 크네요. 아니 이미 뭐 생일은 지났는데 웬 선물. 아, 자, 목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시작했습니다. 아, 생방 보라 함께하고 있고요. 듣고 싶은 팝송,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면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무료인 콩도 열려있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3: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2: 하모니 렌트카.
1: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2: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3: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3: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3: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4: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8: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7: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9: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드림 밤.

빌리지 피플 YMCA 3389-8540님이 신청하셨습니다. 8540님 평창 가서 계곡물에 발 담그고 왔어요. 계곡물 너무 시원하고 좋았네요. 발왕산에 가서 케이블카 타고 멋진 추억도 남겼답니다. 강원도는 그 오히려 바닷가 쪽은 어우 폭염 때문에 진짜 예, 더운데 그 내륙 쪽 설악산 쪽 그쪽은 시원하죠. 예, 대관령 뭐 그쪽으로 갔다 오셨군요. 예, 휴가를. 35331님 안성 출장 후 귀가 중입니다. 항상 아내 옆에서 사연 보내는데 오늘은 혼자 듣고 있을 아내 놀라게 하고 싶어서 휴게소 들렀네요. 자기야 나 집에 가고 있다. 그래서 아내 그래서 뭐 5331님한테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6185님 신랑과 가위바위보 내기해서 편의점에서 안주 사오기로 내기했는데 제가 져서 사러 가요. 예, 매번 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찌해야 잘할까요? 지는 사람은 계속 지더라고요. 예. 그러면 뭐 사오는 건 사오는데 이거 신랑 돈으로 사오세요. 그게 더 낫지 않나요? 예? 가서 내가 먹고 싶은 거 오히려 내 선택권이 주어지는 거니까. 정은재 씨 아침에 2, 30분에 한대 오는 버스를 운 좋게 바로 타고 시원한 에어컨 쐬면서 기다려 기분 좋게 앉았는데 버스가 두 정거장째 더위 먹었는지 고장나서 다음 버스 15분 기다려서 탔네요. 예, 그럼 그렇지. 예, 아이고 이게 웬일이야. 너무 에어컨을 세게 틀어도 이렇게 고장이 날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도 다른 원인이었겠죠? 예, 아유

정은재 씨한테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로 연락처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7298님이 순천만에서 듣고 있는데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 예, 그러시고 그리고 9185님이 매일 퇴근길에 들어서 문자 참여를 못하는데 오늘은 1시간 일찍 퇴근해서 집에서 여유있게 듣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7298-9185님한테도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4082님이 신청하신 모던 토킹 Sherry Sherry Lady 그리고 전운주 씨가 신청하셨어요. Sissy Catch Soul Survivor.

모던 토킹 쉐리 쉐리 레이디 4082님이 신청하셨고요. 시시 캐치 소울 서바이버 전원주 씨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아, 박진아 씨 에어컨 냉매 부족해서 출장 서비스 신청했는데 제일 빠른 일자가 다음 주 금요일이에요. 조명 끄고 선풍기 틀고 가만히 청취 중입니다. 아이고, 잠깐만 일주일을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아, 차라리 저기 오전이랑 낮 동안에는 어디 저기 시원한데 예 가셔서 하루 종일 계셨다가 저녁에 들어오시는 게 낫겠네요. 밤에는 좀 예 그래도 좀 살만하니까 아우 예 요즘 뭐 그렇죠. 9110님 지역 중고거래 앱에 닉네임 설정하는 게 있어요. 제 닉네임이 드림팝이거든요. 오늘 안 쓰는 새 향수 팔려고 나갔는데 구매자분께서 혹시 그 드림팝이 이상호인가요? 하길래 이상호 맞습니다 하면서 수다 한 판을 벌이고 왔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겠다고 했는데 저 오늘 향수 판 40대 여자입니다. 예, 구매자분 다람쥐 났어요님 듣고 계신가요? 다람쥐 났어요. 야 굳이 닉네임을 드림팝으로 왜 해놓으신 거예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아니 너무 감사한데 야 드림팝이 이상호인가요는 무슨 질문이에요? 드림팝이 이상호인가요? 그러니까 드림팝 진행하는 사람이 이상호인가요? 뭐 그렇게 예, 물어보셨겠죠. 아니 뭐 따지려는 게 아니라 예. 아유 감사합니다. 닉네임을 드림팝으로 설정해 주시고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9630님이 예 2056으로 시작하는 전화를 받으셨나봐요. 예, 청취율 조사하셨다고 인증샷

예, 보내주셨습니다. 커피도 좋고 음반도 좋아요. 예, 보내주실 거죠? 자, 음반은 추첨이라 저희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커피 쿠폰을 일단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근데 뭐 저기 딴 프로그램 얘기하신 거 아니죠? 올레 에드바르 안톤센 The Honeymooners.

REM, Everybody Hurts 들었습니다. 그 가위바위보 하셔서 매번 지신다는 분이 예, 신랑과 같이 듣고 있는데 신랑이 얘기하네요. 제가 가위바위보 할 때는 내는 순서가 있대요. 그걸 몰랐지 뭐예요. 예, 어쩐지 매번 치더라니. 예, 패턴을 간파당하셨구나. 아이고, 왜 그러셨어요?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지구 남의 카드를 씁니다. 예,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예. 2129님 스마트폰 감금 상자 구입해서 쓰는데 너무 좋아요. 내일부터 쉬는데 일요일까지 폰을 상자 안에 넣고 사용 안 하려고요. 꿈디가 응원해 주세요. 아, 예, 요거 저기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예, 진짜로 이게 약간 중독 방지인데 주말이라도 이제 안 쓰시려고 하는데 아니 근데 정말 급한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해요?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 혹시나 해서 그러게요. 이게 뭐 별일이 없겠죠? 3544님 다음 주 한 달간의 인테리어를 끝내고 드디어 이사를 합니다. 20년 넘게 써온 가전 가구들을 싹 다 바꿨는데 오늘이 가전가구 들어오는 날이었어요. 한꺼번에 배송이 몰리는 바람에 아침부터 정신없었습니다. 가전설치 기사님들이 거실에 줄 서서 대기하시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이사 전에 정리할 것도 산더미고 벌써부터 기빨리는데 다음 주 20여 년 만에 하는 이사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아, 그래도 좋으시겠다. 예. 예, 많이 쓰셨습니다. 아유. 다 그냥 예, 새롭게 바꾸신 거 아니에요. 이사하시는 집에서 행복한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1293님 아들 신검 받으러 가요. 언제 이렇게 컸나 싶습니다. Air Supply, I Can Wait Forever 신청하셨고요. Carrie and Ron, IOU

에소플라이 I can't wait forever 1293님이 신청하셨고요. 캐리 앤 론 IOU 였습니다. 전진아 씨가 샘 옥의 러블리 글로우 신청하셨습니다.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4: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3: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4: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뱅크 IBK 기업은행.
1: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밤 목요일 밤 끝곡 제이슨 모라즈의 Life is Wonderful 듣죠. 내일 금요일도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드림팝 이상호였습니다. 오늘도 꿈같은 시간이었어요. It takes a

0: 건강 코디는 코디너.
1: 건강 만들기 코디너.
2: 코디너.
1: 건강 연출도 코디너.
2: 코디너.
1: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0: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건강 코디는
1: 코디너.
3: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기대하라. 탁월한 C커브 지지력을 누려라. 압도적인 편안함을.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4: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 해도 응가은, 거꾸로 해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사랑하기 때문에
7: KBS.
8: 잠시 후 10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오만과 편견을 써낸 영국의 작가 제인 오스틴은 새 종이에 새 이야기를 쓸 때마다 펜촉을 갈았다고 합니다. 그 펜으로 맨 처음 끄적인 문장이 늘 똑같았대요. 나에게 쓰는 즐거움을 주세요. 내가 하려는 이야기가 고통이 되지 않도록, 내가 글을 쓰며 보내는 시간이 나를 절망에 빠뜨리지 않도록, 그래서 하루하루 꾸준히 써내려갈 수 있도록, 지치지 않도록, 나를 미워하지 않도록, 내가 나에게 거는

내가 하겠다고 선택한 일이 나를 고민에 빠지게 하거나 주저앉힐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순간들조차 나는 나를 달래고 응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떤 하루를 보냈든 잘했다고 쓰담쓰담 한번 해주세요. 밤을 잊은 그대에게 저는 유지원이에요.

옥상 달빛에 수고했어 오늘도 7월 16일 목요일 유지원의 밤우리진 그대에게 첫 곡이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그래요. 어떤 하루를 보냈든 어쨌든 오늘 이렇게 마무리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힘들고 험한데요. 다 그거 이겨내고 여기 오신 거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내가 나한테 정말 잘했어. 이 정도면 훌륭하지. 라고 말로 얘기해주면 우리 귀가 듣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들려준 것 같은 효과를 낸대요.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친구나 또 누군가에게 나에게 이 말을 들려주면 내가 힘이 나니까 이 말 좀 자주 들려줘 부탁하고 힘들 땐 들려달라고 또 바로 이야기할 수 있다면 더 힘날 것 같습니다. 5600님 동네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있거든요. 그냥 지나치기 아쉬워서 아이스크림을 맛별로 봉지

0: 참 유혹적이죠. 3512님, 이력서 그리고 자기소개서 쓰는 중인데 웬일로 술술 써지네요. 늘 머리를 쥐어뜯으며 한 줄 한 줄 겨우 채웠거든요. 이번에 입사 지원할 회사랑 주파수가 맞는 걸까요? 예감이 좋아요. 꼭 붙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이게 이렇게 술술 써지는 거 보니까 뭔가 운명적인 어떤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 알려주세요. 오늘도 밤그대 가족들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릴게요. 문자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1: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3: 이연약품.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 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엑소의 중독, 먼저 들으신 곡 동방신기의 주문이었습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계속 기다려요. 문자 샵 1061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4930님, 저는 매일 트럭을 몰고 장거리 운전 뜁니다. 아침 일찍 나온 날엔 이 시간에 꼭 졸음이 오더라고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핫도그에 커피 마시며 달 구경해봅니다. 배가 좀 고픈데 많이 먹으면 더 졸릴까봐 참아요. 고생이 정말 많으세요. 이렇게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은 정말 두둑하게 잘 먹었다 요 선까지 못 드시잖아요. 참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나 그게 또 인생의 큰 즐거움인데. 그래도 이렇게 짬짬이 핫도그에 커피 같은 간식이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네요. 7779님, 독일에서 밤 그대를 매일 챙겨 듣는 소중한 친구의 생일이에요. 친구가 있는 독일 오후 3시, 한국은 밤 10시가 넘었지만 밤 그대 듣고 있으면 마음만큼은 나란히 걷는 기분이 들어요. 생일 진심으로 축하한다, 친구야. 행복한 하루 보내. 아, 저번에도 독일과 한국에서 동시에 들으신다고 하셨는데, 생일이시군요. 독일어로 축하해드리고 싶은데, 와, 제가 제2외 국어가 독일어였는데도 생각이 안 나네요. 구텐탁밖에 생각이 안 나요. 어떡하죠? 아, 축하드립니다. 해피 버스데이. 2180님, 자전거 타고 싱싱 달리다가 넘어졌는데, 옆구리가 계속 아프더라고요. 이를 뺄 수가 없어서 참고 참다 이틀 만에 병원 갔는데 갈비뼈에 금이 갔대요. 이걸 어떻게 참았어요? 라는 의사 선생님 말씀에 그러게요. 했어요. 직장인이 이렇게 독해요. 며칠 병원 다니게 생겼어요. 아, 진짜 아프셨을 텐데. 참 대단하십니다. 근데 자전거 타고 넘어지면 진짜 크게 다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만한 게 어디냐, 천만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당분간은 꼼짝 말고 잘 치료 받으셔야 합니다. 아이유, 김창완이 함께한 너의 의미. 3276님 신청곡이고요. 5531님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에메랄드 캐슬의 발걸음.

0: 밤은 깊어가는데 잠은 안 오고 머릿속을 떠다니는 수많은 물음표와 느낌표가 끝없이 말을 거는 생각이 켜진 밤.
1: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도 괜찮지 않았던 모양이다. 퇴근하고 지하철역에 도착해서 오는 지하철을 타고 역을 무려 3개나 갔을 때쯤 열차를 반대로 탔다는 걸 알았다. 급하게 열차에서 내린 다음 터덜거리며 계단을 올라가서 개찰구 입구에 있는 호출 버튼을 눌렀다.
2: 네, 말씀하세요.
1: 죄송한데요. 제가 실수로 지하철을 반대로 탔거든요. 다시 반대로 갈 수 있게 문 좀 열어주실 수 있을까요? 스피커에서 툭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곧이어 출입문이 열렸다. 나를 비추는 CCTV를 향해 꾸벅 인사를 건네곤 반대편 개찰구로 빠르게 걸음을 옮겼다. 다시 역사에 서서 지하철이 오길 기다리다가 그냥 멍하게 서 있기 심심해서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을 꺼내들었다. 나는 분명 잘 꺼낸다고 꺼냈는데 손가락에 힘이 다 빠졌는지 그대로 툭 하고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만 거다. 소리가 요란하게 난다 싶더니만 플라스틱으로 된 케이스에 금이가 있었다. 아, 다행이다. 액정은 멀쩡하네. 깨졌으면 수리비가 얼마야? 하고 케이스를 뺐는데 아뿔싸. 휴대폰 뒷판이 깨진 듯 보였다. 그리고 그 순간 참고 있던 짜증이 스멀스멀 내 몸 곳곳으로 퍼지는 게 느껴졌다. 역에 나 혼자였다면 악! 비명을 질렀을 거다. 오늘 아침 알람 소리에 눈을 뜬 순간부터 이런 날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긴 했다. 울리는 알람을 끄겠다고 협탁 위를 손으로 더듬더듬 하다가 실수로 물컵을 쳐서 깨고야 말았다. 젖은 바닥을 닦고 깨진 컵 조각을 주우면서 이것이 나의 오늘 운세인가 싶었다. 회사에 출근해서는 하필 부장님과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는 바람에 사무실로 올라가는 내내 조언을 가장한 잔소리를 듣느라 귀에서 피가 날 뻔했다. 겨우 자리에 앉았더니 후배 하나가 급하게 월차를 냈다면서 팀장님이 내게 외근을 다녀오라 하셨다. 나도 해야 할 거 많은데 제가 왜요? 라고 할 분위기가 아니라서 점심도 건너뛰고 땀을 뻘뻘 흘리며 밖으로 나섰다. 일을 마치고 회사에 전화했더니 대면으로 보고하라는 팀장님 얘기에 또 꾸역꾸역 사무실로 복귀. 너 할 일은 다 했어? 곧도 하고 퇴근해야 된다 라고 해서 사무실 오자마자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키보드를 쳤다. 그렇게 하루 종일 허리도 한번 제대로 못 펴고 일만 했으니 괜찮을 리가 있나? 오늘은 아무래도 씻고 일찍 잠드는 게 나를 위한 최선이 아닐까 싶다. 근데 또 자려고 누워도 휴대폰 수리비 걱정에 잠이 바로 오진 않을 듯한데 어떡하지?

오늘의 운세 김영중이 불렀습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오늘 생각이 켜진 밤. 아, 이런 날이 있죠. 아침에 눈뜬 순간부터 그 어떤 말로 설명 못할 묘한 기분 드는 날 있어요. 자잘한 사건들이 오늘 내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벌어질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날은 하루를 빨리 마무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개운하게 싹 씻으시고요. 뭉친 근육 잘 풀리도록 스트레칭도 가볍게 하시고 평소보다 좀 일찍 누워보시죠. 휴대폰 뒷판 깨진 건 마음이 좀 아프지만 그 걱정은 우리 내일 하는 걸로 하죠. 오늘은 눕는다면 더 이상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이 켜진 밤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 언제든지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홈페이지 게시판도 좋고요. 콩도 무료입니다. 문자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는 영화 관람권 보내드릴게요. 모노의 파라다이스, 허장윤님 신청곡입니다.

비바 청춘 딕펑스였어요. 7571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 모노의 파라다이스였고요. 목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6623님 오늘 제 생일인데요.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신랑이 생일상을 예쁘게 차려놨네요. 준비한 거 없다고 미안해하는데 저는 완전 감동입니다. 신랑 덕분에 오늘 하루 마무리가 완벽해졌어요. 자랑 사진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차린 거 없다는 핑계가 무색할 정도로 화려한 밥상이네요. 불고기 같은 요리가 보이고 미역국 일단 기본으로 있고요. 양파 볶음에 이거 훈제 오리인가요? 그리고 또 뭐 하나 있는데 잘려 있습니다. 적어도 4개의 요리를 하신 것 같고 가운데 케이크 있는데 설마 이 케이크 오븐으로 굽고 막 베이킹 하시고 그런 건 아니겠죠? 혹시 반찬은 이제 반찬 가게에서 공수해 오신 건가? 요즘 미역국도 많이 팔던데 아닙니다. 믿습니다. 분명히 직접 축하하는 마음으로 요리했으리라 믿습니다. 1603님 여름이라 그런지 방이 너무 꿉꿉해서 천연 향 스틱을 주문했어요. 긴 스틱에 불을 붙여서 태웠더니 방 안 가득 나무 냄새가 퍼지네요. 숲향이라는데 진짜 숲에서 날 것 같은 향이 나요. 모기 퇴치에도 좋대서 기대 중이에요. 요즘 이거 많이들 사용하시더라고요. 저도 나무 냄새가 좋아서 저는 이 향 스틱 말고 에센셜 오일? 아로마 오일? 그런 걸 샀거든요. 근데 정말 정말 좋아요. 그리고 기분도 좋고 뭔가 몸에서 힘이 나는 느낌? 그래서 이게 좀 치유 효과가 있다고 하나 봐요. 1272님, 남편과 사춘기 아이 문제로 다퉜어요. 요즘 애들은 옛날이랑 달라도 너무 다른데 남편은 자꾸 우리 때는 옛날에는 하며 이해를 못하네요. 남편 때문에 화나서 마음 달래려고 필사하고 있어요. 휴. 사춘기가 되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랑도 다투지만 이 아이를 두고 또 아내와 남편분들이 또 많이 의견 차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가 없죠. 근데 참 이 시기가 지나가야 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나 봐요. 이 시기에는 운명적으로 이렇게 서로 다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라떼는 하시는 분이 여기 또 계셔서 더 화가 나시겠지만 아마 남편님도 마음 같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뭘 필사하시나요? 요즘 필사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캘리그라피 같이 글씨체를 사용해서 필사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하더라고요. 3040님, 저 오늘 속상한 일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오락실에 인형 뽑기에서 엄청 갖고 싶었던 인형을 겨우 뽑았거든요. 가방에 달고 퇴근했는데 집에 와보니까 없더라고요. 어디서 흘렸을까요? 그거 뽑으려고 10,000원 썼는데 기운 쭉 빠져요. 너무 아깝네요. 아마 3040님이 엄청 갖고 싶었다면 뭔가 인기가 많은 아이템이겠죠? 그래서 가방에 달고 있는 걸 누가 훔쳐갔을까요? 탐이 나서. 아니, 이렇게 달려있는 게 빠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한번 의심을 해봅니다. 아마추어 이승철의 노래 5201님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0: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목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미조의 귀로 듣고요. 저는 2부에 올게요.

0: 지금부터 이본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1: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 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2: 사랑하기 때문에 KBS.
0: 잠시 후 11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조규찬이 불렀어요. 추억샵 원으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2부 출발했습니다. 2부에서는 마음에 남을 이야기와 노래들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는 오늘의 밑줄 이어집니다. 밤그대 가족들도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소소한 얘기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가사에 친 밑줄은요? 이 노래에서 골라봤습니다. 태연의 1111. 태연은 그룹 소녀시대의 멤버이자 솔로 보컬리스트예요. 2007년에 18의 나이로 데뷔했습니다. 그룹의 메인 보컬답게 귀를 사로잡는 매력적인 목소리로 노래의 도입부와 후렴구를 주로 맡아서 불렀고요. 쾌도 홍길동, 베토벤 바이러스 등 여러 드라마의 OST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오늘 골라온 1111, 이 곡은 2016년에 발매된 태연의 솔로곡이에요. 저는 오늘 이 가사의 밑줄을 그어볼게요. 계절 틈에 잠시 피는 낯선 꽃처럼, 하루 틈에 걸려있는 새벽 별처럼, 이 모든 건 언젠가는 다 지나가고 말겠지.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7월 16일 목요일 대사에 친 밑줄은요. 이 영화에서 골라봤습니다. 2006년에 개봉한 메릴 스트립, 앤 해서웨이 주연의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저널리스트가 꿈이지만 스펙을 쌓기 위해 패션 매거진 런웨이에 입사한 주인공 앤디에겐 화려한 패션의 세계가 그저 낯설기만 합니다. 악마 같은 보스이자 런웨이의 편집장 미란다와 함께 일하면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진짜로 원하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를 묻는 이 영화에서 저는 오늘 이 대사의 밑줄을 그어볼게요. 성공하기 위해서 너는 무엇을, 너는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니?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7월 16일 목요일 책이 친 밑줄은요, 이 책에서 골라봤습니다. 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이 존경하는 건축가의 사무소에 입사해서 사람들과 사각사각 조용히 어울리며 긴 여름을 보내고 그 시간을 통해 인생의 방향을 찾아가는 이야기예요. 마쓰이의 마사시의 소설 여름은 오래 그곳에 남아 중 한 구절입니다. 정말 죽기 살기로 억지 부리는 사람은 얼마 없어. 누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남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세상이 이런 것이니까, 그런 정도의 생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야.

2026년 7월 16일 목요일 오늘의 밑줄에서 들려드린 노래들 알려드릴게요. 가사에 친 밑줄 다음에 들으신 곡 태연의 1111, 청하의 벌써 12시, 선미의 24시간이 모자라 였고요. 대사에 친 밑줄에 이어서 들으신 곡 신해철의 민물장어의 꿈, 임재범의 비상, 이승열의 나라였습니다. 책에 친 밑줄과 함께 들으신 곡 어떤 날에 그런 날에는 윤종신의 수목원에서, W의 달빛처럼, 하지와 TJ의 남쪽 끝섬이었어요. 이 노래 같이 들어볼게요. 제이의 어제처럼.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목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아까 윤종신의 수목원에서 그리고 하찌와 TJ의 남쪽 끝섬 이렇게 쭉 이어서 들었는데 뭔가 푸르른 나무들이 가득한 어떤 섬으로 여행 가고 싶어졌습니다. 너무 습하고 덥고 그런 여름입니다. 잘 버텨야겠죠? 오늘 마지막 곡은 장들레의 우리들의 가능성입니다. 이 노래 들으며 인사드릴게요.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라디오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해재난예방, 재난방송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잠시 후 자정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어떤 장소에 갔을 때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왠지 아는 사람 같이 친근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말 한마디 나눠보지 않았는데 오, 이 사람들이랑은 뭔가 통하겠는데? 뭔가 나랑 같은 과야? 이런 기분? 어릴 때 만화방 갔을 때도 그랬고요. 엄청 맵기로 유명한 짬뽕집에 갔을 때도 괜한 동질감. 바닷가 서핑을 가서 마주치는 사람들끼리도 그런 기분이 든다고 해요. 눈이 마주치면 고개를 끄덕이면서 네 마음, 내 마음 통하는 데가 있다는 거죠. 친구도 부부도 취향이 같으면 더 잘 지내잖아요. 추구하는 생각이나 목표가 다르다고 해도 작은 취미나 취향이 비슷하면 서로를 이해할 부분이 더 커지는데요. 라디오도 취향 타는 매체잖아요. 이야기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DJ도 그렇고 어떤 부분이 우리의 취향을 한데 모은 걸까요? 뭐가 됐든 어디 한 부분은 정확히 통해 있는 우리들입니다. 오늘도 편안한 마음으로 모두 내 편이다 생각하면서 2시간 같이 갈게요.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라라랜드 오늘 첫 곡은 김민우님의 휴식 같은 친구였습니다.

0: 취향 저격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다행이네요. 그리고 까만콩이 내 취향임 이종기님도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7916님, 저는 김해공항에 왔습니다. 제주도로 휴가를 갑니다. 저도 언니의 사랑이 담긴 수박 주스 먹고 싶어요.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사랑이 듬뿍 담긴 사박 주스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잘 다녀오세요. 날씨가 비가 왔다, 뭐 쨍했다, 덥다, 습했다. 지 맘대로잖아요. 무사히 안전하게 이쁜 추억 많이 만들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7916님.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목요일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잠시 후에 본다방이 문을 열 거예요. 종소리와 함께. 하루의 절반이 훌쩍 지나간 오후 4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셨어요? 아무 날도 아닌데 특별한 경험한 분들 계실까요? 앞에 친구가 있다면 같이 어떤 이야기로 수다를 떠셨을까요? 라라랜드에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에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으로 듣고 계신 분들 화면에 카메라 버튼 꾹 누르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다방 메뉴 어제에 이어서 치킨 한 마리 통째로 쏘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드 치킨 한 마리 쿠폰 준비되어 있어요. 지금부터 라라 가족들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4: 쇼리 신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7: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6: 메디힐 토너 패드.
1: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5: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8: 하모니 렌트.
7: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8: 뭐니 뭐니 해도

오늘 하루 어때요? 시원한 커피 한잔 놓고 우리 얘기 좀 해요. 여기는 본다방입니다. 7816님의 사연이 눈에 띄었습니다. 콩디, 마음을 닫으면 한여름에도 겨울이 되고요. 마음을 열면 따뜻해지고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하시면서 7816님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을 이리 바라볼 수 있다는 게 참 예쁘네요. 이런 마음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주의 오공주님, 2757님 출첵 도전입니다. 드디어 결국에 당연히 메시의 아르헨티나가 결승전에 갑니다. 소리 질러 하셨습니다. 정말 메시는 축구의 신이 맞는 것 같아요. 신이 간절히 원하니 행운의 여신이 그 손을 잡아주네요.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준결승전이었습니다. 스페인과 결승도 기대를 해봅니다.

월드컵 결승전도 KBS 고고고 하셨습니다. 저 또 알람 맞춰놓고 어제 봤죠. 저는 잉글랜드 응원했습니다. 뭐 둘 다 다 너무나 사랑하는 팀이어서 어느 누가 이겨도 저는 너무 해피할 거였지만, 아 어제 너무나 일찍 수비 태세를 취한 게, 아 잉글랜드 아 요게 너무 아쉬웠고, 중간에요 메시가 또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이렇게 아 그러면서 느낌이 아 이기겠구나 이 생각을 저도 느꼈었는데, 어저께 아르헨티나가 승을 거뒀습니다. 이제 스페인과 결승전을 앞두고 있어요. 3, 4위는 또 프랑스하고 잉글랜드가 맞붙을 것 같고, 아무튼 재미있는 경기가 그래도 또 두 번 남아있네요. 여러분들은 결승전 또 어떻게 보십니까? 아 어떡해. 메시가 결승전에도 하늘을 올려다본다면 또 우승하는 거야? 저는 개인적으로 스페인 우승 한 표입니다. 우리 유피디님 왜 고개를 숙이세요? 어느 편? 못 고르시겠어요? 그러면 일단 못 고르시겠다. 다 너무 쟁쟁한 팀이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 아르헨티나하고 스페인. 아 집에 TV가 없어. TV가 없어서 와 정말 생각지 못한 답이 나왔습니다. 우리 박 작가님 어디요? 어? 아르헨티나. 뭐 시종일관 우리 박 작가가 메시를 엄청 사랑합니다. 뭐 저 이번도 응원하고 있지만 우리 박 작가는 아르헨티나가 승할 것 같다고. 우리 라라 가족 여러분들도 어떤 결과를 예상하고 계신지 보내주세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김부용의 풍요 속 빈곤 듣고요. 계속해서 본다방 여러분들 찾아갑니다.

0995님, 어제 저도 맞췄습니다. 메시 2대 1이라고. 아, 이렇게 또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아, 그리고 6057님, 언니 안녕하세요. 항상 듣기만 하다가 처음 문자 보내봅니다. 아이의 첫 친구이자 마음의 위로를 많이 받은 육아 동지가 다음 주 월요일에 캐나다로 떠납니다. 이번 주 내내 마음이 울컥해서 혼자 울기도 했네요. 10년 동안 마음의 친구이자 동생이 은정이에게 항상 고마웠다고 꼭 좀 전해주세요. 6057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케미가 맞아서 굉장히 사이좋게 마음을 나누면서 지냈던가 봐요. 또 이렇게 훌쩍 떠난다고 하니까 어떤 마음인지 알겠죠. 굉장히 서운하고 뭔가 허전하고 이런 느낌이 크실 것 같아요. 시간이 되면 나중에 6057님 캐나다로 또 여행 가셔서 이분을 만나면 정말 몇 배로 반가울걸요. 6057님, 제가 프라이드 치킨 한 마리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전환이 확실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복규님, 누나 하이, 45살 볼륨 키즈 간만에 출첵합니다. 잘 오셨어요, 한복규님. 그리고 이은영님, 콩디 언니 일찍 오셨네요. 오는 길에 덥지 않았나요? 오늘도 2시간 잘 부탁해요. 이은영님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조금 일찍 왔고요. 오는 길에 뭐 그렇게 덥지는 않았어요. 오늘 바람이 꽤나 많이 불던데요. 그렇게 문주님, 콩언니 어떻게 하면 1등 할 수 있을까요? 를 고민하며 댓글을 남겨봅니다. But 1등은 택도 없겠죠. 세상엔 참 손이 재빠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더운 삼복 더위, 우리 대프리카도 비 좀 내리길 기원해봅니다. 김은주님 보내주셨습니다. 은주님에게 또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어제 누나 라디오 처음 듣고 오늘 또 왔습니다. 어제 처음 들었어요. 지금 신나요. 이탈리아 여행에서 만난 그녀 보러 다음 주 서울에서 전라도 고흥으로 갑니다. 이탈리아 여행에서 또 누군가를 만나셨나 보네. 설레시는 거 보니까 지난달 6월에 그러니까요. 이탈리아에서 사연 보내주셨잖아요. 어? 근데 어떻게 누나 라디오 처음 듣고 오늘 또 왔다고 했지? 그분이 아니신가? 이탈리아 여행 가시면서 문자 주신 분은 또 다른 분인가? 내가 너무 앞서갔나 봐. 지난달 6월에 이탈리아 시칠리아 밀라노 여행에서 만난 그녀가 한국에 와서 너무 생각나는 거예요. 밀라노에서 일정이 달라서 여행 중 헤어졌지만 만나면 함께 여행하는

동안 오래된 친구처럼 너무 즐거웠고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하시면서 그 친구가 고흥에 있다고 해서 보러 갈 겁니다. 6654님 좋은 시간 보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우연히 만난 그녀, 고흥에서 만나면 또 새로울 수도 있겠는데요. 불타는 감자님, 언니 제가 초딩 조카에게 이번 소개팅도 꽝이라고 푸념을 늘어놨더니 조카하는 말, 에이 그래도 이모는 모쏠은 아니잖아, 나는 언제 탈출하냐고 이러는 거 있죠. 참나, 이럴 때는 뭐라고 말을 해줘야 됩니까? 스페인이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스페인 아자 하시면서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아르헨티나하고 그리고 잉글랜드 경기가 있었고 아르헨티나가 결승에 올라가게 됐어요. 근데 이분은 스페인을 응원하신다고, 강렬히 응원하신다고 이렇게 또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정숙희님, 저는 요양병원에 근무하는데 오늘 너무 체력이 떨어져서 할아버지 환자께 너무 힘을 쏟았다는 걸까요? 힘이 없습니다. 어쩌죠? 했는데 많이 쉬고 신나게 놀아야지 하셨어요. 그 말씀 듣고 힘이 나서 일을 마치고 곧 퇴근합니다. 어르신 감사합니다. 잘 놀고 재충전해서 올게요. 정숙희님, 저는 요양병원에 근무하는데 오늘 너무 체력이 떨어졌어요. 할아버지 환자분께서 너무 힘이 없어요. 어쩌죠? 했는데 많이 쉬고 신나게 놀으라 하셨다고 정숙희님, 그 얘기에 힘이 나셨다고 문자 주셨습니다. 3380님 문자 좀 보겠습니다. 나는 지난주에 대형마트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신랑과 같이 택배 배송을 해요. 신랑이 택배기사입니다. 같이 택배 배송하니 신랑이 훨씬 수월하고 힘이 덜 든대요. 오늘도 날씨가 무덥습니다 하시면서 짝꿍이 함께하니까 신랑분께서 그나마 좀 덜 힘드신가 보네요. 행복하신 것 같고 3380님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두 분이서 움직이신다고 하셨는데 늘 안전 라이딩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두 분에게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커피타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랙콩의 모짜렐라 우리 1777님이 오늘도 2시간 라라랜드 환상적인 마법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청곡은 블랙콩의 모짜렐라 듣고 싶어요 하셨어요. 그래서 준비해봤고요. 이어지는 곡은 소란의 리코타 치즈 샐러드. 모짜렐라하고 잘 어울린다. 이렇게 두 곡입니다.

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선곡입니다. Music is magic. 오늘 같이 들을 마법송은요. 클론의 도시 탈출이 되겠습니다. 진짜 일탈하고 싶죠. 도시 탈출하고 싶습니다. 후덥지근한 무더위, 내일부터 또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요. 꿉꿉한 이 도시를 떠나고 싶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다행히 내일이 휴일이니까 어디론가 벗어나겠다 마음만 먹으면 떠날 수 있겠지만요. 일단 노래로 먼저 일상 탈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자로 노래를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일상을 벗어나고 싶은 내 마음을 대신하는 그 노래 뮤직 매직 앞으로 찾아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뮤직 매직 선곡된 분들 중에 뽑아서 골라 먹는 아이스크림 쿠폰 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들어볼까요? 뮤직 이즈 매직, 오늘의 마법송입니다. 클론의 도시 탈출.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반복되는 하루에서 잠시 벗어나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을 때 듣기만 해도요 설렘 가득한 여행 가방을 챙기는 느낌입니다. 김서은아님 문자 주셨고요. 3859님 여행이면 이 노래죠. 가족여행 갈 때 차 안에서 많이 들었다고 하시면서 여행 신청하셨습니다. 양미수님도 볼빨간 사춘기 여행, 여행은 좋네요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은정님도 이 노래 신청하셨습니다. 노래 나갑니다. 여행.

9202님 감사히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9202님 초보 운전 친구가 옆에서 운전 중이라 문자 보내는 손에 땀이 납니다. 안전하게 운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친구 멘탈 탈출하지 않고 일상 탈출할 수 있게 노래 부탁드려요. 아이브의 루시드 드림 하시면서 9202님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송소연님 서양식 가득한 라라랜드인 것 같습니다 하셨고 정대세님은 떠날 거야 쎄쎄쎄 시원한 바다로 떠나고 싶다 하셨고 이민지님도 같은 노래 신청하셨습니다. 어딘가로 떠나고 싶다고 너무 덥다 하셨어요. 그리고 예슬이님 버지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이대로 그냥 떠나고프다 하셨고 김명선님은 하하의 부산 바캉스 이경수님은 저는 사무실 탈출 퇴근하셨나봐요. 그리고 송혜진님 저는 저의 오아시스 라라랜드와 함께합니다 하시면서 부하걸 이재훈이 함께한 오아시스 신청하셨습니다. 우리 최연주님도 같은 노래 신청을 해주셨고 박계영님은 자우림의 일탈 듣고 싶다 하셨습니다. 신한기님은 소찬이의 티얼스 시원한 고음이 시원하다 하셨고 노경현님 엄정화의 페스티벌 일상에 우울한 일이 생겨도 이 노래를 들으면 입꼬리가 싹 가고 올라갑니다 하셨어요. 노경현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혜진님 티맥스의 파라다이스 어디론가 시원한 곳으로 떠나고 싶다요 하셨고 그리고 김응성님 버지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신청하셨고 냉모미리 조아님은 화로회 소주 한잔 우럭투게더 이 노래 빠지면 아쉽죠. 버즈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듣고 싶다고 냉모밀 조아님도 같은 노래를 신청하셨습니다. 926님도 버즈의 노래 신청하셨네요. 이 노래 원하시는 분들 많으시다. 콩디 애들 연휴 시작입니다. 중딩 딸 고딩 아들 삼식이들 밥해 먹일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두통이 하시면서 어머님이 9526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소다 슬러시라는 분은요. 스위스로우의 괜찮아 떠나 어딘가로 떠나면서 이 노래로 힐링하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김민지님은 한석영의 울릉도 트위스트 울릉도 가서 오징어회 먹고 싶어요. 울릉도 오징어회 너무 맛있는데 여기에서 비지의 버지의 노래 듣겠습니다. 비즈 팔찌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버지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듣고 오죠.

0: 한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0,000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4: 종근당 건강
6: 건강기능식품.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이번에 라라랜드 뮤직 이즈 매직,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들으면 좋을 만한 노래들 만나고 있습니다. 클론의 도시 탈출 만나봤고요. 이어서 자우림의 일탈,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버즈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까지 만나봤습니다. 우리 설 점식님, 우리 이보님 비즈 지옥에 빠지신 듯 안 지나서나 비즈 생각이. 그러니까요. 너무 많이 밀려있어서 엄청 부지런을 떨어야 합니다. 제 마음을 알아주고 계시는 우리 설점식님. 황교무님, 괜찮아 떠나 스위스로 노래 신청하셨고, 그리고 한지원님, 휠이라도 저는 일합니다. 진짜 떠나고 싶네요. 스위스로의 괜찮아 떠나 신청하셨습니다. 그리고 2123님, 노랫말처럼 떠나고 싶어요. 떠나고 싶어. 근데 현실은 9시 30분까지 111. 급 아내가 보고 싶네요. 아내가 보고 싶어. 김장훈의 허니. 그리고 김세림님은요, 졸업반이라 도서관 탈출하고 싶어요. 송재호님의 늦지 않았음을 또 이렇게 신청해 주셨습니다. 오늘요, 뮤직매직에 참여해 주신 분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선물은 골라먹는 아이스크림 되겠습니다. 저 오늘 많이 뽑았습니다. 과하게 뽑았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김명선님, 최연주님, 2123님 막 소개해드렸죠. 김세림님, 이경수님, 송혜진님, 예슬이님, 소다슬러시님, 9202님, 9202님, 김선아님, 정대세님, 신한기님, 노경현님, 이민지님, 이분들에게 골라먹는 아이스크림 선물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끝곡입니다. 스위스로우의 괜찮아 떠나 띄워드리고 저희 보는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가야지.

눈부신 아침의 시작부터 세상이 잠든 밤의 끝까지 추억의 노래와 이야기로 가득한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난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는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 팝. 그리고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드는 작은 기적.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운전을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다면 휴식이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사망사고 원인 1위, 졸음운전을 인한 사망률은 음주운전 사고의 2배에 달합니다. 단 3초만 졸더라도 84m를 무의식 상태로 주행,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졸음운전은 제동 없이 추돌하는 만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졸음운전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전하기 전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하며 과식은 졸음의 원인입니다. 운전 중 간단한 간식 섭취는 졸음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행 중에는 30분마다 환기를 해주고 2시간에 한 번씩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졸리더라도 갓길 정차는 금지입니다. 가까운 졸음 쉼터나 휴게소를 이용하세요. 졸음운전, 최고의 예방법은 잠깐의 여유입니다.

0: 새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1: 오늘의 라방 최다희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2: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워킹맘이자 연년생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오늘은 저희 둘째의 5살 생일이에요. 돌이켜보면 참 힘들었어요. 한 명은 안고 한 명은 없고 그렇게 키웠어요. 아이들이 아플 땐 밤새 간호하고 맡길 곳이 없어 여기저기 부탁하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 어느덧 아이들은 커있네요. 두 아이 케어하며 커리어를 쌓는다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정말 정신없이 살고 있지만 내 자신이 점점 사라지지만 사랑스러운 두 아이를 보면 또 힘이 나고 그래요. 참 신기한 게 엄마의 마음인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어머님들 존경합니다. 그리고 사랑둥이 우리 세민이 5살 생일 너무 축하해. 사랑해.

어우 귀여워. 어떻게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노래였습니다. 오늘의 라방에 이어서 듣고 왔고요. 라방의 주인공은 최다희님이었습니다. 든든한 엄마, 안에서 자라는 두 아이 참 행복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민이 다섯 번째 생일이래요. 우리 세민군, 저도 생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Happy birthday to you예요. 그리고 2265님이 오늘의 라방 들으시고 공감해 주셨습니다. 퇴근 시간마다 듣는 이분 씨의 명랑한 목소리에 힘든 일도 잊어버리곤 합니다. 아, 그래? 오늘도 유쾌하신 목소리에 감사하고요. 늘 응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네, 라방 주인공님도 파이팅입니다 하셨고요. 이재숙님, 아이들은 정말 사랑하는데 사랑입니다. 생일 많이 많이 축하해요. 그리고 이민영님, 워킹맘들 모두 모두 파이팅입니다. 맞아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일도 해내야 되고 아이들도 키워야 되고 하루가 몇 시간이어야 이런

많은 청취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고 나서 정말 따뜻하게 공감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같이 공감해주는 글을 읽고 엄청 울었다니까요, 저. 세상이 그래도 살만하구나, 정말 따뜻하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울었던 것 같아요. 홍진숙님은 콩대 일요일에 사익감 인사 온다고 하네요. 나이 29인 큰딸이 드디어 결혼을 하려나 봐요. 아우, 축하합니다. 근데 어머님이 기분이 이상하신가 봐요. 점심 먹기로 했는데 시암탉 잡아야 되겠지요? 드디어 반쪽을 만난 듯합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이 우리 어머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고 가겠죠. 아, 우리 딸이 내가 애지중지하며 키운 딸이 드디어 간다고 어떤 사람일까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도 또 아주 건강한 놈으로 닭을 하나 시암닭을 잡을 준비를 또 하고 계시네요. 홍진숙님, 이게 바로 우리 어머님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콩디가 그랬죠 저랬죠 하니 손녀가 왜 이렇게 귀엽게 말을 하네요. 그랬죠. 우리 윤성애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손녀가 제 얘기를 듣고 귀엽게 봐주어. 어우, 기분이가 좋네요. 이번에 라라랜드 잠시 후에 우리들의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봄플리 준비되어 있죠. 주제는 비, 구름, 바다. 거느리는 비, 구름, 바다. 거느리는 당군의 선곡 대자연 플리로 여러분들을 찾아가겠습니다. 오늘 봄플리 대자연 플리 선물은 새우버거 세트. 어우, 우리 박 작가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선물이 엄청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새우버거 세트 단품 아니고? 오, 통 크고 좋아. 아우, 마음에 든다. 단품 아니고 세트라고 합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사람과 자연을 닮은 세럼에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분입니다. 장사.

오늘 봄플리의 주제는요, 대자연 플리가 되겠습니다. 하늘, 바람, 비, 눈, 바다, 별, 꽃, 아, 정말 많죠. 이런 것들이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대자연을 품고 있는 노래들 지금부터 봄플리로 채워주세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10분 뽑아서

새우버거 세트 쏩니다. 우리 천은경님, 제가 반품이라 그랬어요? 진짜? 반품 아니고 단품이죠. 하신 거 보니까 제가 반품이라고 한 것 같아요. 새우버거 단품 아니고요. 세트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국님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별, 바람, 햇살, 그리고 사랑.

저 지인이 깨똑으로 이 노래 신청하셨습니다. 노래 나갑니다.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이어지는 곡은요, 김광성님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입니다. 홍순자님, 고유나님, 김미영님, 정지숙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네, 김광석님의 노래까지 듣고 왔습니다. 오늘 봄플리 대자연을 품고 있는 노래들 대자연플리로 찾아가 봤습니다. 최은주님, 이예린의 포플러 나무 아래, 김남미님은 이예린의 포플러 나무 아래. 아주 심플합니다. 뭐 그냥 군더더기 없이 노래 제목만 썰렁하게 깔끔하게 적어서 보내주셨습니다. 김경민님 환영합니다. 아, 포플러 나무 아래 생각나셨어. 그리고 우리 마수정님 바람이 불어오는 곳 김광석님 노래 신청하셨습니다. 때 맞춰서 잘 들으셨을까요? 꿈꾸는 별님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하늘을 달리면 어떤 기분일까요? 아, 그리고 김명희님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그리고 돌멩이님 주병선의 칠갑산도 되나요 하셨어요. 김현주님 태연의 제주도의 푸른밤. 그리고 광주 물주머 루머스 스톰 태풍 소식이 있던데 피해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미투입니다. 4566님 소녀시대의 라이언 하트. 사자도 대자연의 일부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최종현님 최옥희님 정승원님 아우 많다. 이양민님 비비 하늘 땅 별 땅. 이윤태님은 박보검의 별 보러 가자. 내일 평창으로 별 보러 갑니다. 하셨고 이계성님 고유나님 나월의 바람기어. 박광호님은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그리고 9252님 봄플리 산골소년의 사랑이야기 예민 가수의 노래 신청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봄플리 끝곡은요. 이예리님의 포플러 나무 아래 상큼하고 시원한 노래 준비했습니다. 자 그리고 새우 치킨버거? 아니야 새우버거 세트 새우 버거 세트 받으실 분. 자, 잘 들으십시오. 저 진짜 눈이 빠져라. 사연 다 읽어보고 엄선했습니다. 2208님 조관우 노래 중에 하늘, 바람, 나무, 별의 이야기라는 곡이 있다고 신청해 주셨고 그리고 7번 아니 7번이란다 광주 주물럭분 제가 소개해 드렸죠. 박혜경의 레인도 신청을 해 주셨었고 그리고 신우정님 소양의 바람의 노래 새우버거 젤루 좋아하는데 새우버거 젤루 좋아해 우리 신우정님 제가 싸드리겠습니다. 김순종님 백예린의 우주를 건너 신청해 주셨고 뽑히셨습니다. 그리고 KJ1님 붉은 노을도 신청해 주셨고 포지션의 썸머타임도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대 새우버거 받으십니다. 그리고 전규수님 김종국님의 노래 신청하신다면서 별바람 햇살 그리고 사랑 신청하셨고 돌멩이님 가희라님 강민주님 양정수님 그리고 4107님도 보내주셨습니다. 4107님은 매일 듣기만 하다가 문자 드디어 보냅니다. 여기는 제주도 사랑합니다. 뽀누님. 사랑합니다. 뽀누님. 그래서 제가 새우버거 세트에 넣습니다. 우리 4107님 새우버거 여러분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모두 모두 축하합니다. 노래 나갑니다. 이혜린의 포플러 나무 아래.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남편은 나보다 3살 어린 연하남이다. 연애할 땐 그게 그렇게 컴플렉스였는지 내가 학교 선배를 만나 아 오빠 안녕하세요 인사라도 하면 옆에서 얼굴이 울그락 불그락하며 왜 아무한테나 오빠래? 누가 아무나야 오빠니까 오빠라고 하지 뭐? 참나 야 나한테도 오빠라고 해봐 뭐? 너는 동생이잖아 누가 동생이래 거울 안 봐? 네가 더 동생 같아 보인다고 누가 봐도 내가 오빠야 알았어? 오빠라고 해 연애 내내 어른인 척 든든한 척 허세랑 허세는 다 부리더니 그 노력에 넘어가 결국 결혼까지 했다 올해 내 나이 쉰 남편 47 사건은 얼마 전 시작됐다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남편이 누나 뭐지? 형님이랑 통화 중인가? 누나야 뒤를 돌아보니 남편이 나를 보고 누나란다 누나 오늘 외식할까? 뭐라는 거야? 왜 누나 맞잖아 뭐? 아, 굉장히 까불어 갱까야 저리가 누나 힘들어? 많이 힘들어? 어깨 좀 주물러줄까? 와 약이 오른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날 이후 누나 커피 타드릴까요? 둘둘 하나콜? 누나 염색할 때 드셨네 내가 발라드릴까? 누나 아이 고마해라 진짜 그러고는 며칠 잠잠하다 했다 그리고 같이 외출하는 길 그날따라 유난히 옷을 젊게 입은 남편과 후줄근한 내 모습이 쇼윈도에 비치는데 자괴감이 몰려왔다 누나 하며 까불던 남편이 떠올라 이번엔 내가 오빠 남편은 듣지도 못했는지 스마트폰 지도를 보며 앞을 보고 걷기만 했다 오빠 사람 말 안 들려? 남편은 그제야 나를 보고는 어? 에이 뭐하는 거야 하지마 왜 이래 징그럽게 뭐가 왜 오빠 좋다며 오빠 너 이제 오빠 해라 아이 징그럽다고 그만해 연애할 땐 그렇게 듣고 싶다더니 이제 와선 징그러워? 생각해보니 억울하다 나는 어릴 때 동안이라는 소리를 꽤 들었는데 세월을 정통으로 맞았고 남편은 어릴 땐 노안이더니 지금은 그 얼굴 그대로다 누가 봐도 그는 동생 나는 누나 한번 시작하더니 끝을 모르는 누나 타령 정색을 하기도 자존심 상해서 대충 웃고 넘기니까 장난인 줄 아나 보다 아 그때 그냥 진짜 오빠를 만날 걸 그랬어 싶다가도 주변 또래 남자들 허리 아프다 무릎 아프다 다들 끙끙대는데 47인데도 아직 소년 같은 우리 연하 남편 그래 누나라 부르든 언니라 부르든 오늘 저녁도 밥만 잘 사주면 되는 거겠지 그래도 다시 한번 누나라고 해봐 가만 안 두겠다 다짐하는 그런 오우다

네, 어떤 가요에 이어서 듣고 온 곡은 이승기의 내 여자라니까였습니다. 조수정님의 사연을 꾸며드렸습니다. 아, 나 끝에서 잘 달리다가 100m 문턱 앞에 와 1등으로 잘 달리다가 끝에 와서 넘어졌어. 이 기분 여러분 아시죠? 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달렸는데 오늘 저녁도 밥만 잘 사주면 되는 거겠지.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그래도 다시 한 번만 누나라고 해봐. 가만 안 두겠다. 이렇게 끝났어야 되는데 아 짜증나. 아 정말 열심히 뛰고 응? 꼬린 지점에서 확 하고 넘어졌어. 아유 뭐 하는 거냐고 이게. KJ1님 이번 누나라고 저를 부르셨어요. 선물 드려서 깜짝 놀라셨어? 김주영님, 확실히 어릴 때 노안이 나이 들면 반대가 되더라고요. 저희 집도 그렇다고 보내주셨고. 아, 이번 누나 오빠라고 해봐. 힉. 그리고 박상우님, 노래가 분위기 있네요. 덕분에 연상 아내랑 단둘이 있는데 많이 어색하다고. 우리 박상우님. 박은하님은 3살 오빠인 남편, 나이 들수록 3살 연하 아기 같아져서 피곤해지는 중입니다. 피곤해. 그리고 유건상님은 어이구 누나가 아니라 누님이라고 했어야죠. 아유 그거나 이거나 님을 안 붙여서 혼났네요 하시면서 유건상님 보내주셨어요. 이것이 젊을 때 노안인들의 저력이로구나. 오늘도 참 재미있게 청취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콩디. 모닝님 또 이쁘게 봐주셨고 재미나게 사시는 부부네요. 누나 오빠 하시면서 고애경님.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우리 조수정님을 살짝 약 올리는 듯합니다. 재밌으셨나 봐요. 0584님 그 남자는 해초리가 답이네요. 좀 맞아야 정신을 차리고 개조를 해야 한다. 아, 이 정도입니까?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빵 터지네요. 혼자라 다행. 한지원님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주물럭이라고 소개를 했다면서요. 광주 물주먹. 광주 물주먹. 그러니까 우리 광주 주물럭님. 아, 또 그랬네. 광주 물주먹님 미안해요. 저는 그냥 순간 딱 이렇게 많은 분들 사연을 보다가 그런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해했네, 내가. 광주 물주먹님. 아, 이제 두 번 다시는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물주먹. 광주 물주먹. 이미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어떤가요? 우리 조수정님에게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샤이니가 노래합니다. 누난 너무 예뻐.

0: 자,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0: 떨떨떨 할인 훌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쏴주셨습니다. 이분 사연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이 곡을 제네 나이에게 물으셨대요. 유치원 선생님 말투에 대해서 물어보셨대요. 우리가 흔히 새침댁이나 도도한 차도녀일 것만 같은 이본 씨가 마이크만 잡으면 완전히 무장해제돼서 콧소리 섞인 애교 섞인 말투를 쓸 때가 많죠. 이 제네 나이한테 물어봤더니 AI가 그렇게 가르쳐준 거예요. 청취자분들은 부를 때도 정말 유치원 선생님이 아이를 대하듯 그랬죠. 보고 싶었죠. 이뻐 죽겠죠. 하는 특유의 화법을 쓰시는데 이걸 분석해보면 아주 흥미로운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아기 말투와 비음, 콧소리의 조화. 특징이 또 있습니다. 받침에 이응이나 지읒을 넣어 소리내는 발음. 했죠, 그랬죠, 오잉을 자주 사용합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자칫 딱딱하거나 격식 차려 보일 수 있는 라디오 부스의 공기를 단숨에 말랑말랑하고 귀엽게 바꿔버립니다.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머 이 언니, 어머 이 누나 나한테 엄청 친근하게 대하네 라는 느낌을 주죠. 두 번째, 경계를 무너뜨리는 초밀착형 친근감. 특징, 보통의 라디오 DJ들이 청취자 여러분이라는 정중한 거리를 둔다면 이본 씨는 이 유치원 선생님 말투를 통해 청취자를 내가 오냐오냐 해주고 보듬어줘야 할 내 새끼처럼 대합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청취자들이 사연을 보낼 때 주저하지 않고 자기 고민이나 일상을 더 쉽게 털어놓게 만드는 마법 같은 친화력을 발휘합니다. 세 번째, 까칠한 반전 매력과의 시너지. 친데레 화법이래요. 특징, 이 화법의 진짜 매력은 말투는 아기 같은데 해결책은 아주 화끈하고 뒤끝없는 대장부 스타일이라는 점이에요. 우쭈쭈 그랬죠. 근데 그건 오빠가 잘못했네, 정신 차려야지 하는 식으로 달콤한 말투 속에 뼛속 깊은 팩트 폭행을 버무려 넣습니다.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마냥 오냐오냐만 해주는 지루한 방송이 아니라 밀고 당기는 맛이 확실한 쫄깃한 방송을 만듭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6130님, 제가 치킨 한 마리 통째로 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하게 닭다리 뜯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꼭 전해야 할 것 같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4시에 여러분들 만나러 오겠습니다. 2시간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이상 이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잭스키스가 노래합니다. 예감.

0: 옛날 옛날 어느 산골짜기에 한 나무꾼이 있었는데 실수로 자기 라디오를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1: 이 라디오가 네 라디오냐?
0: 기운나는 상쾌한 하루의 시작.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1: 예, 그런데 더 있사옵니다. 그럼 이건가?
2: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3: 정화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0: 어, 둘 다 끌리옵니다.
1: 어허, 잘 찾아봐라.
4: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간에 빛나는 트로트.
5: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0: 오, 완전 제 취향인데요.
6: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오, 선신령님 최고 최고.
1: 밤이 깊으면

0: 이런 라디오들도 좋다.
1: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2: 고단했던 하루를 포근히 감싸줄게요.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0: 그냥 다 들을래요. 그럴 줄 알았다. 좋다. 이 라디오 저 라디오 다 네 라디오다. 전부 가지거라.
2: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3: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기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해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상황 시 사용하세요. 우리의 작은 관심 하나로 실내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대는 처음으로 나만의 세계가 생겼던 순간을 기억하세요. 내 방일 수도 있고 책상 한 칸일 수도 있고 혼자만의 비밀 노트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처음으로 장만한 자동차나 즐겨 찾던 단골 카페 창가 자리일 수도 있을 겁니다. 살다 보니까요, 나만의 세계가 필요할 때가 종종 생기더라고요. 거기서는 남의 기준보다 내 마음이 더 중요해지고요. 조금 서툴러도 괜찮고 잠시 나를 풀어놓아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새벽이 우리에게는 그런 시간일지도 모르겠네요. 잠시 세상의 소음을 내려놓고 좋아하는 음악과 함께 온전히 나 자신으로 머물 수 있는 시간. 안녕하세요. 팝스 프리덤 김보민입니다.

Right now and right here. 캐런 앤의 노래로 KBS 라디오 팝스 프리덤 출발했습니다. 지금 그대는 어디에서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실까요? 팝스 프리덤은 언제나 그대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팝스 프리덤 클릭하시고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정성껏 소개해 드릴게요. 테이치로 시작해서 17로 끝나는 그대 완전 최고라고 외쳐주는 이모티콘 보내주셨고요. KW로 시작해서 33으로 끝나는 그대 또 귀여운 콩 이모티콘 OV로 시작해서 80으로 끝나는 그대는 안녕하세요. 매일 새벽 잘 듣고 있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나만의 시간을 보내는 그대들 그 시간 또 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러브의 I Like Me Better 마룬5의 Girls Like You

낮에는 해야 할 일이 많아 정신이 없었더라도 이런 밤이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추억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나요? 우리가 사랑했고 따라 부르며 흥얼거렸던 노래들, 그 시절의 차트를 펼쳐보는 시간이에요. 그때 그 차트.

1983년 오늘의 빌보드 차트 1위 곡이에요. 폴리스의 Every Phrase You Take입니다. 폴리스는 1970년대 후반에 영국에서 결성된 3인조 록밴드죠. 스팅이 보컬을 맡았던 그룹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폴리스의 최대 히트곡인 Every Phrase You Take는 스팅이 직접 만들고 부른 노래입니다. 아름다운 기타 선율과 감미로운 멜로디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로맨틱한 사랑 노래로 기억하는데 실제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집착과 소유욕을 담고 있는 노래라고 하죠. 이런 반전의 매력 덕분인지 이 곡은 더욱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요. 에드마의 그래미 어워드에서 올해의 노래를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볼까요? 폴리스, Every Phrase You Take.

포근한 밤과 아침 사이 도닥도닥 너와 나 사이 흥얼흥얼 음악과 음악 사이 오늘도 우린 행복할 거예요. 김보민의 팝스 프리덤입니다. 그때 그 차트에서 들려드린 노래는 폴리스의 Every Breath You Take였습니다. 머리가 복잡할 때 집안 대청소를 하는 분들 계시죠? 입지 않는 옷이며 또 신발, 쓰지 않는 그릇까지 마치 이사를 앞둔 사람처럼 집안 구석구석을 말끔하게 정리하시는 분들. 근데요, 이게 꽤 현명한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주변에 물건이 지나치게 많으면 시각적 혼란이 뇌에도 영향을 주고요.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수선해졌다 이런 생각이 들면 주변 정리부터 해보는 것이 꽤 괜찮은 방법이라고 하던데요. 거창할 필요는 없다고 해요. 그냥 약상자를 정리해도 좋고요. 냉장고를 열어서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 하나를 버려도 좋고 휴대폰 사진첩을 정리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정리라는 건 집안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일이기도 하지만 내 마음이 쉴 자리를 만들어주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해슬딘의 Searching, 웨더걸스의 It's Raining Man, 발티모라의 타잔보이 세 곡 시원하게 함께 할게요.

better listen.

그 노래, 그 가사. 오늘 우리가 들어볼 가사는 영화 사랑의 스잔나의 주제곡이죠. 진취아와 아비가 함께 부른 One Summer Night입니다.

어느 여름밤 별들은 밝게 빛났죠. 한여름의 꿈, 잠깐의 공상이었을 뿐이죠. 그 여름밤 내 세상이 무너졌죠. 당신이 아니었으면 저는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매일 밤 당신을 위해 기도해요. 내 마음은 당신을 부르짖어요. 저에도 빛을 잃었네요. 당신이 떠난 이후로 매번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내 심장은 당신을 위해 뛰겠죠. 당신은 나의 유일한 사람. 전라주세요. 나무 위의 사처럼 표현해주세요. 그래야 내 마음을 놓을 수 있어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러면 달려올 테니 다시 살 기회를 주세요.

우리는 모두 잊지 못하는 어느 여름밤 하나쯤은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사랑과 그리움으로 잠 못 이루던 그런 밤 말이에요. 오늘 그 노래, 그 가사에서 소개해드린 가사말은 진추아와 아비가 함께 부른 One Summer Night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밤의 감성을 담아낸 노래 더 들려드리죠. 닥터 훅의 Sharing the Night Together 하고요. 크리스 크리스토퍼슨의 Help Me Make It Through the Night입니다.

닥터 훅의 Sharing the Night Together, 크리스 크리스토퍼슨의 Help Me Make It Through the Night 듣고 왔고요. 이번에는 이탈리아 노래 두 곡이에요. 먼저 이바 자니기가 이별 후의 아픔과 그리움을 강물에 비유해 노래한 곡이에요. Un fiume amaro, 쓸쓸한 강하고요. 조니 도넬리의 리멘스타, 우리에게는 눈물 속에 피는 꽃이라는 제목으로 더 익숙한 곡이죠. 듣고 올게요.

이바자니께 우니프임의 아마로, 세스랑 강하고요. 조니 도넬리의 리맨스타, 눈물 속의 피닝꽃 듣고 왔습니다. 옛날에는요, 아버지가 늦게 귀가하시면 어머니가 밖에 나가서 기다리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지금처럼 텔레비전 채널이 많지 않아서 혹은 또 휴대전화나 컴퓨터가 없어서 그렇게 골목을 서성거리셨던 건 아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걱정하고 또 기다리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이었겠죠. 그런 기다림과 사랑이 있어서 오늘 하루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잘레스 연주곡 라프티트 피유 드라메르 바다의 소녀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팝스 프리덤 김보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을 들으셨습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입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6.1MHz KBS 제2라디오입니다. HLSA

귀여운 캐릭터들이 햇볕에 그을린 듯 구릿빛 태닝 버전으로 변신하는데요. 이상하게 더 힙하고 예뻐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여름이라 그러겠죠. 더 건강해 보이고 더 신나 보이고 더 활발해 보이는 태닝 버전, 우리도 살짝쿵 그을려 볼까요?

0: 2026년 7월 17일 금요일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첫 곡은 태양 나만 바라봐였습니다. 태닝 버전, 탄 버전이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키티도 태닝 키티 이렇게 나오고 또 다양하게 미피도 저는 태닝 미피도 봤어요. 그을린 버전의 캐릭터들이 인기인데요. 여러분들은 좀 까무잡잡하게 탔을 때 그 얼굴이 잘 어울리는 편이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휴가에 가거나 해서 좀 피부가 타면 금방 까매지는 편이거든요. 막 빨개지면서 피부가 벗겨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텐데 저는 그냥 전조 증상 없이 바로 까매집니다. 그래서 저는 피부가 타지 않게 좀 조심하는 편입니다. 태닝 키티. 아, 캐릭터들은 타도 귀엽던데 참 타도 귀여워지고 싶네요. 여러분들은 탄 얼굴이 잘 어울리세요? 아니면 하얀 얼굴이 잘 어울리세요? 궁금합니다. 이게 또 사람에 따라서 탄 얼굴, 조금 까무잡잡한 게 더 멋있고 예쁘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 근데 요즘에는 또 비가 참 오락가락하죠. 햇빛이 쨍쨍 내리쬐다가도 갑자기 비가 퍼붓고 아무래도 여름철이라 그런 것 같은데요. 항상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햇빛도 너무 강하게 쬐면은 아무리 이제 태닝이 귀엽다고 해도 태닝이 유행이라고 해도 또 너무 많이 쬐면은 피부에 안 좋다 하더라고요. 선크림 잘 바르시고요.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어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그리고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10분께 태닝 커피 아이스 라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착.
7: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8: 메디힐 토너 패드.
9: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1: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3: 하모니 렌트카,
2: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

양다일 비가 오면 듣고 오셨습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토리 DJ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계속해서 사연들 기다리고 있어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4931님께서요. 와이프가 아 피치 세트 먹고 싶다 피치 세트 하고 노래를 부르길래 집안 마트 가서 복숭아 통조림을 사다 주었거든요. 그랬더니 완전 당황하면서 아 피치 세트라니까 피치 세트 복숭아 아니고 피자 치킨 세트 피치 세트 하더라고요. 피치 세트가 그런 거였다니 몰랐다고요. 유유. 참 우리 4931님도 그렇고 와이프님도 그렇고 이게 그 줄임말에 안 좋은 예시 같아요. 그냥 피자 치킨 먹고 싶다 하면 되지 뭐 또 피치 세트야. 요즘 이런 말이 실제로 있나요? 피치 세트가? 아니 그러고 우리 4931님께서는 피치 세트가 뭐야?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면 되지. 또 복숭아 통조림을. 아이고 이 소통에 약간 이슈가 있었던 걸로. 뭐 그러면 피치 세트 시켜 드시고 후식으로 복숭아 통조림 드시면 되죠. 아 피치 세트 오늘 또 새롭게 알아갑니다. 몰랐다고요. 유유하시는데 왠지 조금 서글퍼 보이시는 우리 4931님. 많이 혼나시지는 않은 거죠? 에이, 좀 많이 혼나신 것 같은데. 피자 치킨 세트 맛있게 드셨길 바랍니다. 0304님께서는요. 오랜만에 문자 보내요. 그동안 자차 운전하느라 열심히 듣기만 했는데 요즘은 대중교통으로 다니고 있어서 문자 보낼 여유가 생겼습니다. 요 며칠 더운데 돌아다녔다가 더위 먹어서 힘들었어요. 확실히 나이가 드니 체력이 좀 약해졌는지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이번 달부터는 기상시간을 당겨서 새벽 운동하고 출근하려고 해요. 그 시간에도 함께 할게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참 요즘에 그쵸 날씨가 참 뭔가 꿉꿉하고 습도도 높아가지고 힘이 안 나는 그런 날씨예요. 왠지 그 습도가 높은 날에는 좀 처지고요. 그쵸 비가 많이 내릴 때도 그렇지만 비

기가 내리지 않고 아, 좀 뭐라 후텁지근하다 해야 될까요? 그럴 때 더 움직이기 싫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또 에어컨 빵빵 틀어놓은 실내에 가면은 에어컨 바람 때문에 머리 아프고 나오면 덥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께서 아, 좀 요즘 체력이 좀 딸리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우리 0304님처럼 이렇게 건강하게 운동으로 좀 체력을 기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저는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름철에는 진짜 이게 에어컨 바람을 너무 많이 쐬는 것도 전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시원한 음료수를 마시거나 아니면 좀 몸을 시원하게 옷도 좀 가볍게 입고 그런 방법 말고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아 정말 습도만 좀 낮아도 괜찮을 텐데 그쵸? 아무튼 운동 열심히 하시고요. 좀 더 일찍 찾아뵐 수 있겠네요. 일찍 만나면 좋겠습니다. 노래 띄워드릴게요.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똑같다면 8986님의 신청곡이고요. 그리고 나윤권의 기대.

브라운 아이드 소울 똑같다면에 이어서 나윤건의 노래 기대 띄워드렸습니다. 7042님, 저 방송국 면접 보러 가용. 유원님, 방송국 면접 팁 주세요. 안 떨리셨나요? 20살에 첫 프로그램 면접이라 너무 떨리고 무서워요. 어떤 분야이신지 알려주셔야지. 방송국 면접이 다 똑같지 않답니다. 7042님, 제 생각에는 20살이시고 뭔가 프로그램이라 하셔서 조연출 같은 느낌이 좀 강하게 드는 것 같은데, 저희 뉴스를 진행할 때도 굉장히 어린 친구들이 지금 FD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20살이면은 아무 경력이 없잖아요. 그때 그냥 방송국 입장에서는 좀 빨리 그만두지 않고 묵묵히 일 쭉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을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실제로 이게 좀 아르바이트 같은 개념이다 보니까 아 왠지 좀 못 버티고 나갈 것 같은데 빨리 그만둘 것 같은데 하면 또 뽑아야 되니까 그런 꾸준히 일할 수 있는 걸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어필해 보시는 건 어떠실지. 실제로 저희 FD로 뽑힌 친구들 보면은 굉장히 꾸준히 오래 일하고 굉장히 성실하고 그런 면을 많이 본 것 같더라고요. 더 뭔가 분야를 말씀해 주셨으면 팁을 드릴 텐데 방송국이라는 곳이 참 밖에서 보면은 하나의 공간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정말 많은 그 분야로 나뉘어져 있고 또 그 분야마다 또 천차만별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이렇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잘 보고 오시고요. 뭐 어느 분야든 성실함을 강조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노래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황소윤과 품 비프릿의 Wings.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봅니다. 유언이의 플리마켓. 이번 주 저희가 소개해드릴 차트는 2020년 7월 2주차 뮤직뱅크 K차트입니다. 오늘은 2위와 1위 곡 소개해드릴 차례인데요. 2위는 화사의 마리아입니다.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에게 건네는 시크한 가사가 특징이고요. 이어서 대망의 1위 블랙핑크의 How You Like That인데요. 정말 어떻게 이런 걸그룹이 우리나라에서 나왔을까요? 여자가 봐도 너무너무 멋있고 예쁜 블랙핑크 How You Like That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그럼 두 곡 들려드릴게요. 화사 마리아 블랙핑크 How You Like That

유언이의 플리마켓 오늘은요 2020년 7월 2주차 뮤직뱅크 K차트 2위 화사 마리아 그리고 1위 블랙핑크 How You Like That 두 곡 듣고 왔습니다. 근데 이 두 곡이 정말 체감상 그렇게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이 아닌데 2020년이에요 여러분. 벌써 6년 전 노래네요. 지금 들어도 그렇게 뭐 시간이 지난 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 노래인 것 같아요. 그쵸? 참 명곡은 세월을 타지 않는다더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구나. 6년이란 시간이 흐를 동안 난 아직 어린데 난 아직 내 마음은 2020년도에 화사의 마리아와 블랙핑크의 How You Like That을 듣던 그 시절에 머물러 있는데 말이에요. 그쵸? 아 근데 그나저나 진짜 정말 항상 우리 뭐 블랙핑크를 포함해서 뭐 BTS도 그렇고요. 이런 그룹들이 되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저랑 비슷하게 이제 유학을 한 친구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아, 참 세상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와서 왜 이러니까 아니 우리 유학할 때는 막 한국에서 왔다 이러면은 막 뭐 노스코리아, 사우스코리아 이랬거든요. 진짜로 어디에서 왔냐 이러면서 그리고 그때는 제가 홍콩에 있을 때만 해도 그 당시에 막 가수는 잘 몰랐고 많이 알아봤자 막 예능 프로그램 정도? 네, 정말 홍콩에서 그때 런닝맨이 굉장히 붐이었거든요. 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런닝맨을 되게 좋아했던 기억 그거 말고는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되게 막 좀 잘 몰랐어요. 근데

요즘에는 정말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바로 블랙핑크, 뭐 BTS 이러고 진짜 또 이뿐만 아니라 뭐 K-컬처, K-푸드 그리고 우리 뷰티, K-뷰티 이런 게 너무 활성화가 되면서 참 다들 알아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이게 우리나라 좋다 이렇게 생각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참 우리 블랙핑크 그리고 뭐 K 정말 K가 붙은 모든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아무튼 이렇게 두 곡 같이 듣고 왔고요. 우리 9325님께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아파트 근처에 길냥이가 새끼를 낳아서 출퇴근할 때마다 보러 가요. 귀요미 아기 길냥이 사진 보내봅니다 하시면서 길냥이 사진 아 귀여워. 아니 너무 귀여워요 진짜. 엄마는 어디 갔지? 아기들만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지난 겨울에 저희 집 아파트에 검은 고양이가 엄마가 검은 고양이 아기들 6마리를 낳은 거예요. 근데 너무 추운데 아 어떡하지 하면서 제가 그 밥이랑 물 같은 걸 좀 챙겨줬었는데 어느 순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얘네 얼어 죽은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걱정했는데 봄이 되니까 다시 나왔더라고요. 좀 커가지고. 그래서 아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근데 이 9325님께서 보내주신 고양이들 제가 키우는 고양이랑 너무 똑같이 생겨가지고 너무 귀엽네요 진짜. 아유 사랑스러운. 어 잘 자라렴 얘들아.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길냥이들 정말. 8667님께서는요 햄디 어제 청취율 조사 전화 받았어요. 전화번호가 02-2056으로 시작하더라고요. 서슴없이 허요원의 상쾌한 아침! 외치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2시간 듣는다고 했습니다. 왜 그 프로냐고 묻길래 까불이 DJ가 재밌어서 라고 했어요. 까불이 DJ 전가요? 아니 근데 청취율 조사 이거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전 당연히 기계... 약간 ARS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 진짜요? 우와! 아니 저도 주변에서 다들 저희 선배님들께서 아 나 뭐 유언이 너 그 상쾌한 아침 얘기하려고 청취율 조사 번호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안 오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말만 들어도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866 7님께도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저희가 감사한 마음 담아서 치킨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까불이 DJ 앞으로도 쭉쭉 많이 찾아주세요. 노래 듣고 올게요. 이보람, 처음 그 자리에.

이보람 처음 그 자리에 듣고 오셨습니다. 오상성님, 원래 통근버스 타고 출근했는데요. 30분 일찍 일어나서 걸어서 출근하고 구내식당에서 밥 먹으니 아주 꿀맛이라 2주째 실천하고 있어요. 근데 엄청 더워요. 오, 아침 구내식당이 조식이 나오는 곳이군요. 꿀맛이라니 부럽습니다. 아, 뭐 저희도 괜찮아요. 저희도 괜찮은데 또 꿀맛이라고까지 하시니까 운동을 해서 드셔서 꿀맛일까요? 아니면 구내식당 밥이 잘 나와서 꿀맛일까요? 궁금하네요. 근데 정말 그 운동하고 먹는 밥이 더 맛있게 느껴지긴 하잖아요. 에이, 아마도 운동하고 드셔서 더 꿀맛으로 느껴지실 것 같네요. 그나저나 진짜 요즘에 30분 걷는 게 여러분들 괜찮으세요? 저는 아무리 뭐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다고 하더라도 너무 덥던데, 덥고 습해서 땀나고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더워? 아, 여름이니까 덥지, 그쵸? 근데 그날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잘 못 걷게 되는 것 같아요. 상성님 뭐 건강도 잘 챙기시면서 걸어 다니시고요, 구내식당 맛있게 잘 드셨으면 좋겠네요.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데니엘 시저의 Root of All Evil.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0,000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대체할 땐 어디로? 사진으로?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1: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3: 대학교.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3: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말들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그리고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자, 1부 마칠 시간인데요. 1부 끝곡으로 태연의 만찬가 들려드릴게요. 우린 2부에서 다시 만나요.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 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팝송에 스며드는 특별한 영어 시간 조정현의 Good Morning Pops. 좋은 팝 음악으로 아침을 상쾌하게 깨워드립니다. Good Morning Pops 조정현입니다. 오늘 진솔한 가사를 함께 들으면서요. 유용한 문장까지 기억해 볼까요? 오늘 미션 문장부터 들려드리니까요. 영어로 잘 생각해 보세요.

번째, 난 당신 편이에요. 두 번째, 당신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세 번째, 지금이 이걸 할 적절한 때여야 해요. 네, 오늘 호주 출신 엘 엘리아디즈가 2021년에 발표한 You라는 곡을 함께 들어볼 거고요. R.L. King이 피처링한 곡입니다. 첫 번째 미션 문장 이거였어요. 난 당신 편이에요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You say, 당신은 말하죠. Take my hand, follow me. 나의 손을 잡고 어떻게 하래요? Follow me. 나를 따라와요 라고 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했대요. 내 손을 잡고 날 따라와요. I'm all for you. 무슨 뜻이죠? 나는 당신 편이에요 라는 미션 문장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I'm all for you. I'm all for you. 이해되시죠? Baby, if you are for me. 대신 이렇게 조건을 덧붙였어요. I'm all for you, baby, if you are for me. 나는 당신 편이에요. 당신도 내 편이라면. 이처럼 해석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if you are for me 에서 그 for의 역할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무엇무엇을 위해 라는 해석이 아니고 지지하다 혹은 편히 되다 원하다 라는 뜻으로 쓰인 상황인 거예요. 그 다음 but I'm scared to trust 이 가사 들으셨죠? 하지만 나는 믿기 두려워요 라고 했어요. cause I'm scared you will break it. 왜냐하면 당신이 그걸 깨뜨릴까 봐 두려워요 라고 했습니다. 상황상 우리가 추측컨대 it가 가리키는 내용은 아마 그 믿음에 관련된 것이겠죠. 그래서 당신이 그 믿음을 깨뜨릴까 봐 두려워요 라고 해석하면 좋을 것 같고요. But if you don't trust, 하지만 if I don't trust, 내가 신뢰하지 않는다면 how we ever gonna make it? 네, 이 부분 해석되고 계시죠? 어떻게 우리가 해낼 수 있겠어요? 네. How we ever gonna make it?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겠어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미션 문장. 당신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네, maybe I'm on a mission. 나에게 임무가 있대요. 오, 나는 임무 중이에요. 라는 뜻입니다. 근데 to show you, 당신에게 보여주려는 임무를 수행 중이래요. What you've been missing 이라고 했으니까 당신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보여주려는 임무 중이에요. 라고 해석하면 돼요. Maybe I'm on a mission to show you what you've been missing. 잘 해석되시죠? And no, I don't. No, I don't want to waste your time. 네, 이어지는 소절이었습니다.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정도로 해석이 되고 앞부분은 I don't want to waste your time 이라고 했으니까 나는 당신의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라는 미션 문장입니다. I don't want to waste your time. I don't want to waste your time. 어렵지 않게 표현하실 수 있을 거예요. Show you all my love. 당신의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고 뭘 하고 싶다고요? I want to show you all my love. 이 말이겠죠. 당신에게 내 모든 사랑을 보여주고 싶어요. Show you how it's meant to be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의 이 meant to be라고 구를 먼저 들어보셨는데 운명처럼 정해진 혹은 원래 그래야 하는 정도로 해석이 되잖아요. How it's meant to be 라고 했으니까 그게 원래 어떤 식이어야 하는지 이렇게 이 덩어리 부분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I want to show you how it's meant to be 이 전체 문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사랑이 원래 어떤 식이어야 하는지 보여주고 싶어요 라는 가사였어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some R-E-S-P-E-C-T 라고 철자를 이렇게 또박또박 읽어줬습니다. R-E-S-P-E-C-T 뭘까요? Respect 맞아요. 존중도 보여주고 싶어요 라는 말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이제 세 번째 미션 문장. 지금이 이걸 할 적절한 때여야 해요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네, 템포가 우리가 또렷하게 듣기에 아주 좋았죠. This has to be the right time to do this. 네, 첫 소절에서 정답을 찾으셔야 하겠죠. This has to be the right time to do this. 지금이 이걸 할 적절한 때여야 한다라는 미션 문장입니다. This has to be the right time to do this. 네, this라는 것이 상황상 love를 지칭하겠죠. 그래서 지금이 사랑을 할 적절한 때여야 한다라는 가사였어요. I wanna know you're in it for my whole life. 네, 이 부분 당신이 for my whole life, 내 평생도록 함께 할 건지를 알고 싶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You're in it 이라는 소절이 들렸는데 당신이 뭔가에 진심이다 혹은 어디에 마음이 있다라고 할 때 You're in it, You're in this relationship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질문의 문장을 만들어 본다면 Are you really in it? 너 진심이야? 너 정말로 마음에 있는 거야? 이렇게도 활용을 하시면 좋겠죠. 자, 그러니까 You're in it for my whole life. I wanna know you're in it for my whole life. 당신이 나의 평생에 함께 할 건지 그만큼 진심인지를 나는 알고 싶어요. 라고 해석이 되겠죠. I'm in it for the long ride.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I'm in it for the long ride 라고 했습니다. 나는 오래 갈 생각이에요. 나는 진심이에요. 난 정말로 마음이 있어요. 라고 해석하실 수 있을 거예요. I'm in it for the long ride. 그죠? Always be by my side. 그러면서 질문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죠. 언제나 내 곁에 있어줄래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응답으로 I'll always be by your side. 네, 이런 대답 기대하겠죠. 진중한 사랑을 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전곡 감상해 보시죠. L. Eliadizi의 You.

0: 그럼 핵심 표현들 리뷰 타임. 첫 번째, 난 당신 편이에요. I'm all for you 라는 가사 기억하고 계시죠? I'm all for you. 뭐 대체할 수 있는 문장 뭐가 생각나세요? I'm on your side. 예, 물론 가능하고 I'm here for you. 뭐 I've got your back. 이런 거 듣기만 해도 굉장히 든든해지는 문장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당신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I don't wanna waste your time. 그죠? I don't wanna waste your time. 예, 하나도 어려운 단어가 없었어요. I don't wanna keep you waiting. 예, 이처럼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지금이 이걸 할 적절한 때여야 해요. 이 가사는요? This has to be the right time to do this. 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This must be the right moment. 네, 이렇게 좀 더 간결하게도 표현할 수 있겠고 I think it's time to do this. 이처럼도 표현할 수 있겠죠. 네, 편한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리듬 타면서 복습해 볼게요. I'm 당신 편이에요. I'm all for you. I'm all for you. I'm all for you. 두 번째, 당신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I don't want to waste your time. I don't want to waste your time. I don't want to waste your time. 세 번째, 지금이 이걸 할 적절한 때여야 해요. This has to be the right time to do this. This has to be the right time to do this. This has to be the right time to do this. 네, 자신감 있게 외쳐보셨나요? Good Morning Pops 다시 듣기는 KBS 애플리케이션 콩 오리지널 탭과 KBS 콩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Good Morning Pops, 저는 조정현이었습니다. Have a happy day!
1: Good Morning Pops 잘 들으셨나요? 저희는 광고 듣고 Good Morning Wake Up Dance로 돌아올게요.
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을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장생

0: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아침을 깨워주는 우리만의 댄스 도파민.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여러분 일어날 시간입니다. 우리만의 댄스 신고식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8986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Yes, yes, yes. 식디 피드백 반영하신 거 너무 좋아요. 자신감 갖고 더 활기차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햄디 파이팅! 아 너무너무 이런 문자 좋습니다. Yes, yes, yes. 더 자신감 있게 가볼게요. 윤승택님의 사연으로 시작해 볼게요. 요즘 너무 더워요. 더위 날려버릴 노래 비에 태양을 피하는 방법 신청해요. 그쵸? 정말 너무너무 덥습니다 여러분. 근데 덥다 덥다 하면 더 덥게 느껴지시는 거 아시죠? 노래라도 들으시면서 조금 시원한 기분 느껴보셨으면 좋겠네요. 비 태양을 피하는 방법 듣고 올게요.

Wake up, wake up, wake up! Good morning, wake up, dance! 이어서 최준식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김동률 황금 가면 직장인들을 위해 신청드려요. 왜 직장인들을 위해 신청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노래 잘 몰라가지고 가면을 쓰고 출근하는 직장인들을 위한 노래일까요? 아우 제 얘기 같네요. 오늘도 가면을 쓰고 직장에 출근하시는 모든 직장인분들 파이팅 하시면서 김동률의 황금 가면 함께 듣고 오시죠.

Good morning! Wake up dance! 5659님, 스위스로우의 You 신청합니다. 5659님 시크한 신청 문자 너무너무 좋습니다. 스위스로우의 You 함께 듣고 오시죠.

아침을 깨우는 힘! 미라클 모닝러들 모여라! 운동하고 계신 분들 인증사연 남겨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열심히 운동하시고 문자 소개된 분들께 닭가슴살 샌드위치 쿠폰 선물로 드립니다. 자, 그럼 미라클 운동러들 함께 만나볼게요. 조혜린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아들이 자전거 타기 시작한 지 7일 차인데요. 아침부터 자전거 타고 싶다고 말해서 저도 같이 타며 운동 시작했어요. 시원하고 땀도 나고 좋아요. 오, 그러셨군요. 자전거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 저도 이제 운동 중에서 좀 뭔가 질리지 않고 안 하고 싶다, 너무 지겹다 이런 생각 안 드는 게 자전거인 것 같아요. 왠지 똑같이 칼로리 소모는 되는데 이게 바깥 풍경도 볼 수 있고 시원한 바람도 맞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아드님과 함께 자전거 열심히 재밌게 잘 타시고요, 혜리님. 9493님께서는요. 운동하겠다고 알람 맞춰놓고 끄고 자는 걸 수십 번 반복하다가 일단 이번 주는 성공했어요. 쭉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시면서 와, 이렇게 인증까지 보내주셨습니다. 4km 뛰셨네요. 와, 근데 진짜 저는 너무 속상한 게 4km 뛰시고 30분이나 이렇게 하신 거면은 굉장히 운동을 꽤나 강도 있게 한 거거든요. 근데 소모 칼로리가 290칼로리밖에 안 되는 게 너무 짜증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290칼로리라면요. 편의점에서 제가 좋아하는 크림빵 하나가 300칼로리가 넘어요. 진짜 이렇게 열심히 30분 동안 4km를 뛰어도 그 크림빵 하나 다 소모를 못한다는 게 우리 몸은 참 잔인한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운동하면 크림빵 하나 먹을 수 있다 이 생각으로 열심히 해야죠. 우리 조혜리님 그리고 9493님께 닭가슴살 샌드위치 쿠폰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아침부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노래 같이 듣고 올까요? 켈빈 해리스의 Feels.

0: 행복한 하루를 위한 21세기 생활백서. 오늘의 지침, 가는 날이 장날이다.
1: 아빠, 오늘 차 안 가져가?
2: 오늘 회식 있어서 지하철 타고 가려고.
1: 아, 그럼 내가 지하철역까지 태워줄게.
2: 아유, 지하철역 가까운데 뭐 우리 딸 힘들게.
1: 아이, 땀나잖아. 그냥 타.
2: 아유, 요새 운동도 해야 되고 그냥 걸어가면 돼.
1: 아, 걸어간다고? 아, 버스로 세 정거장이나 되잖아. 힘들어. 내 차 타면 금방이야, 금방. 얼른 타셔요.
2: 아이, 그 너 차를 그냥 걸어가면 된다고. 아유,
1: 아빠, 설마 내 운전 실력이 못 믿어서 그러는 거 아니지? 나 꽤 잘해.
2: 아유, 아니야. 아유, 가까운데 뭘 또 데려다 준다 그래. 아유, 또 더운데.
1: 아유, 잔소리 그만하시고요. 안전벨트 매시고요. 자, 출발합니다. 왜 이렇게 막히냐.
2: 아유, 그러니까 아빠가 걸어간다고 했잖니. 아, 이게 뭐야, 이거 도로 한복판에 내릴 수도 없고 이건. 아유, 참.
1: 아, 저 앞에 공사하네. 아니 왜 하필이면 오늘 갑자기 공사를 하는데. 아유, 진짜. 아유,
2: 걸어갔으면 아까 도착이겠다 참.
1: 아빠, 아니 랜드 이렇게 막힐 줄 알았나? 많이 늦었어?
2: 요, 나 지금 걸어서 가면 15분이면 될 거리를 지금.
1: 아빠 저기서 내려주면 되지?
2: 아유, 30분을 앉아있어.

0: 그 아빠가 그렇게 걸어간다니까 참 그 너는 왜
1: 그러니까 자꾸 태워. 그러니까 랜들 이렇게 막힐 줄 알았냐고. 원래 여기 한 10분이면 가는 데라니까.
0: 그러니까 너는 평소에 아빠 말을 좀 잘 듣고 아빠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1: 너 집에서 쉬고. 아빠 지금 내려.
0: 지금 내리라고? 아니 뭐 어떻게 내려.
1: 아 막히자 빨리. 아 얼른.
0: 아 여기 내리. 아유.
1: 아빠 안녕. 이따 집에서 봐.

0: 투어스 오버드라이브 듣고 오셨고요. 21세기 생활 백서 오늘의 하루 지침은 가는 날이 장날이다 였습니다. 오늘도 박철규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0: 아 진짜 뭘 하려고 하면 안 되고 또 막상 찾아가면 쉬는 날이고 이렇게 반대인 상황이 일어날 때가 있긴 있죠.
1: 그러니까요. 아 이게 머피의 법칙이라고 하나요?
0: 네.
1: 뭔가 하려고만 하면 잘 일이 안 풀리는.
0: 그러니까.
1: 근데 그렇게 일이 안 풀리기 시작하면 그날 하루 종일 일이 잘 안 풀리잖아요.
0: 맞아요. 근데 이럴 때는 저는 진짜 이런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운전을 시작하고 좀 이런 일이 많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아 제가 최근에 또 사고를 많이 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있어요. 항상 사고는 오전에 나더라고요. 근데 오전에 사고가 난 날은 하루 종일 뭐가 안 풀려. 예전에 내가 그 패닉해서 그런 것 같아. 뭔가 아, 머릿속에 사고 그쵸. 생각은 있고 다른 거를 또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자꾸 안 되니까 이거 실수하고 저거 실수하고.
1: 정신이 이제 거기에 딴 데가 있으니까 오로지 집중을 할 수가 없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사고라는 게 이게 뭐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몸이 다칠 수도 있는 거고. 진짜 저는 처음 딱 사고 났을 때 심장이 벌렁벌렁거려서 그날 저녁에 뉴스를 진행하는데 한 세 번을 버벅였어요.
0: 해가지고. 그런 날 진짜 제일 슬픈데. 그런 날은 이게 사실 저는 차 사고 나는 거는 이제는 괜찮거든요.
1: 무뎌지면 안 돼요. 차 이제는, 사고 나는 게 괜찮으면 어떡합니까.
0: 네, 이제는 뭐 어쩔 수 없지 하는데 저는 방송 실수하거나 방송 사고 내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거 했을 때가 제일 속상해요, 솔직히.
1: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햄디는 네. 사고 난다고 해도 그냥 전봇대 받거나 도로 기둥 받거나 이런 거니까 뭐 크게 사고 나는 건 아닙니다.
0: 아직까지 주행하면서 사고 낸 적은 없었어요.
1: 아유 그러면 안 되죠. 네. 다른 차에 타고

0: 하고 계신 분들도 또 힘들 수가 있으니까.
1: 아, 오늘 사연부터 이게 차 얘기하고 노래도 오버드라이브고 지금 차 얘기 계속하니까 살짝 지금 기분이 다운되려고 그러거든요.
0: 아니, 좀 가벼운 얘기하면 네. 저는 그 가려고 했던 음식점이나 카페가 네. 휴일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아~ 얼마 전에도 아내랑 그 카페 가려고 네. 브런치나 샌드위치를 먹고 싶다 그래서 네. 막 찾아서 갔거든요. 네. 오랜만에 이제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딱 나갔는데 아 휴일인 거예요.
1: 아 어떡해.
0: 아, 그러면은 그럼 다른 데 가자 해서 다른 데 갔는데 웬걸 휴일이 아니었는데 네. 그날만 영업을 안 하는 거예요. 또.
1: 아 진짜.
0: 그래서 그냥 땡볕에 막 네. 땀 뻘뻘 흘리면서 걷다가 네. 이제 유모차는 안에 이 뭐 바람 같은 게 안 들어오니까 네. 애가 막 칭얼대기 시작하면서 네. 아 그럼 집에 가자 이렇게 해서 그냥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
1: 그 팬미팅도 하셨다면서요.
0: 거또
1: 팬미팅 하셨대요. 그러면서
0: 아이, 또 방송과 방송 네. 사이에 또 비방용으로 얘기한 걸 또 아참 또 네이버
1: 가는 날이 장날이다 이게 또 맞지 않아요? 이제 아, 가려고 했는데
0: 아또 네이버에 이제, 얘기 안 하려 그랬는데 네, 또
1: 팬미팅이
0: 말해야겠다.
1: 개최가 됐대요 여러분. 아, 네, 어떻게 된 일이에요?
0: 아니 그래서 그두 네. 번째 카페를 가는 사이에 마트에 계신 분이 절 봤나 봐요. 네. 근데 긴가민가 했는데 제가 두 번째 카페도 못 가고 돌아오는 길에 그분들이 다시 한번 확신을 한 거죠. 박철규 아나운서다. 그래서 마트에서 갑자기 세 분이 막 나오시더니 박철규 아나운서! 이렇게
1: 엄마들이 아이돌 아니야.
0: 영수증을 들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네. 왜 영수증을 들고 나오셨다니까 영수증 뒤에 사인 좀 해달라고.
1: 어머나.
0: 그래서 길거리에서 네. 네. 그래서 사인을 좀 해드렸습니다.
1: 이상한 종이 아니죠? 예? 와, 뭐 결제해야 되는 그런 종이.
0: 뒤에 보니까 매진 임박 뭐 이런 거 적혀 있었어요.
1: 아니, 어머니들께서 얼마나 이제 바로 사인을 받고 싶으셨으면 네. 그 영수증을 들고 이렇게 달려 나왔겠습니까?
0: 아, 막 그런 얘기 하셨어요. 막 또 네이버로 얘기한 그런데 막 난 박철규 아나운서 너무 사랑하지. 아~ 옆에 아내가 있는데 막.
1: 진짜 이제 다음에 그렇게 팬미팅 할 때는 상쾌한 아침 홍보도 좀 해주세요.
0: 아침에 라디오도 네. 하니까 꼭 들어달라고.
1: 상쾌한 아침부터 들으시고 아침마당으로 넘어가시면 된다고.
0: 아, 알겠어요. 네. 네, 제가
1: 저는
0: 꼭
1: 아직 팬미팅까지는 안 돼가지고 분발하겠습니다.
0: 아니 뭐 노력하면 돼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1: 아 진짜. 이제 이게 타이밍이 있는 것 같아요. 보내드릴 타이밍에 살짝 얄미워지잖아요. 이제 제 마음이에요. 제가 DJ잖아요. 그래서 살짝 이제 박철규 아나운서 얄미워지면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자 네. 이번 주 고생하셨고요. 네. 우리 팬미팅까지 열리는 박철규 아나운서 보내드리면서 레드벨벳의 러시안 룰렛 들려드릴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0: 안녕히 계세요.

0: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2: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3: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4: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5: 김 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4: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두.
6: 쇼리 실라!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6: 오래오래 락토핏
7: 종근당 건강
8: 건강기능식품.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요, Walk the Moon의 One Foot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결국 행복할 거예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주춤했던 장맛비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남부지방이 먼저 영향권에 들었는데요. 오늘 남부 내륙에는 최대 8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내일부터는 중부지방까지 확대되겠습니다. 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는 강원권으로 향하는 게 정체가 일찍부터 극심한데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강일에서 서종까지 한 번에 24km 정체입니다. 이 구간 지나는 데만 1시간 40분 정도 걸리겠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총 17km 막히는데 마성터널에서 양지터널 구간이 가장 많이 밀립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안동분기점 2차로에서는 사고 났습니다. 조심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0: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2: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3: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2: 에드블루 블루웨일.
4: 금성 ENC.
5: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6: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본능, 여러분의 야성, 어? 여러분의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비트로 날아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1: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어느새 내 주변의 모든 건 처음 보는 색으로 내 맘처럼 피어나 푸르던 하늘에 무지갯빛이 나 갈라진 골목길도 모네의 그림 같아 이렇게 변한 나를 내가 봐도 참 우습기만 하지만 어쩔 수 없나 봐 하루 종일 바보처럼 네 생각이 나 그렇게 멍하니 또 하루가 흘러가 존박의 네 생각 중에서 7월 17일 금요일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생각하며 앉아 있어요. 저는 성우 조경아고요. 김은실 님이 신청해 주셔서 존박의 네 생각, 우리의 아침 1부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제헌절 쉬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또 연휴 때와 다름없이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모두 함께 해주세요. 4510님, 매일 듣고만 있다가 처음으로 문자 보냅니다. 고맙습니다. 8727님, 매일 함께 잘 듣고 있어요. 바지 만드는 곳입니다. 귀로 경아님 목소리와 좋은 노래 들으며 손으로는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늘 고마워요. 아유, 사연 보내시느라 잠시 일해서 손 떼셨겠네요. 감사해요. 지금 만드시는 거면 이제 겨울 바지를 만드시겠죠? 아마 계절을 앞서가서 옷을 만드실 테니까. 백지혜님, 아침 출근길에 노래 듣다가 라디오 듣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침부터 따뜻한 느낌 많이 받고 출근하네요 하셨어요. 자주 봬요. 이동수님, 아침에 지하철 탔는데 옆 사람도 저와 같은 우아조를 듣고 있었어요. 화면이 같아서 알았어요. 어머, 반가워라. 그분도 옆에 슥 보고.

하면서 같은 방송을 듣고 계시네 하셨을지도 모르겠네요. 이렇게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여러분은 지금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추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우리 집에는 렉, 사무실에도 렉, 창고에도 렉, 철제 선반은 렉,

0: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굿.

0: 아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1: 강인원의 매일 그대와 정승아님이 듣고 싶어 하셨어요.

같이 기뻐하고 같이 축하해요. 와글와글 우리 소식. 하원영님, 사랑하는 친구 정희야, 생일 축하해. 항암하느라 이번 생일은 요양병원에서 맞이하지만 잘 먹고 잘 자고 잘 치료해서 내년 생일은 우리 다섯 친구 꼭 여행 가자. 김남미님, 우리 언니 내장산에 산장 개업해요. 요즘 불경기라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왕 하기로 한 거 잘 돼서 한바구음 짓는 얼굴 보고 싶어요. 언니 개업 축하해. 이혜경님, 내일은 아빠의 79번째 생신입니다. 어릴 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고 지금도 늘 자식들 걱정부터 하시는 따뜻한 아빠십니다. 아빠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저희 곁에서 함께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허지혜님, 7월 19일 제 생일이에요. 축하해주세요.

데니얼 분의 Beautiful Sunday 0498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와글와글 우리 소식 여러분의 축하 사연 소개해드렸어요. 추첨으로 조각 케이크와 커피 세트 쿠폰 받으실 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을게요. 7057님 회의 때 후배에게 괜한 핀잔을 준 것 같아 마음에 걸렸어요. 다음날 출근하니 제 책상 위에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놓여있더군요. 미안함이 더 커졌어요. 아유, 서로서로 또 이런 과정에서 마음 풀고 나누고 그러면서 동료애도 더 커지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황정금님, 복직한 지 2주 됐는데 여전히 어렵고 힘드네요. 눈치도 보이고 자꾸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 같아 그러지 않으려고 마인드 컨트롤 중입니다 하셨어요. 아, 복직한 지 2주 되셨는데. 또 김은영님도 제가 요즘 속이 시끄러운데 성실한 대처가 필요한 시간들입니다. 아, 속이 시끄러우신 거는 외부의 어떤 요인이 분명히 있으신 거겠죠? 모두 다 각자의 자리에서 그 순간순간을 다 이겨내시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뭐든지 근데 결국에는 마음에 있는 거라서요. 이렇게 단단하게 나를 지탱해주는 마음의 힘이 모두 커지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윤정희님 신청곡 함께 들을게요. 도원경의 이 비가 그치면, 그리고 비주의 누구보다 널 사랑해.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볼까요? 일상 한 컷. 캠핑 장비를 꺼내놓고 찍은 사진. 텐트, 매트, 테이블, 의자, 조리 도구들 등등이 들어있는 커다란 보관 가방들을 거실에 쌓아놓았다. 막내가 컸으니 아이 셋 데리고 3년 넘게 가지 못한 캠핑을 가볼까 생각하고 장비를 점검할 겸 꺼냈는데 곰팡이에 얼룩진 부분도 닦아가면서 한참을 정리한다. 캠핑 장비들을 점검하는 걸 보더니 아이들은 좋다고 아주 신이 났다. 아이들이 좋다니 우리도 좋은데 더운 여름에 캠핑할 생각에 엄마 아빠는 걱정이 한가득이다. 그래도 이 또한 좋은 추억이 되겠지. 장비를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닦아내며 캠핑에 즐거워할 아이들 표정을 상상하며 사진을 찍는다. 일상 한 컷.

황규영의 나는 문제없어 일상한 컷에 이어서 들으셨어요. 오늘의 일상한 컷 1239님께서 보내주신 사진이었거든요. 오, 가만히 있어도 더운데 하나하나 캠핑 장비 점검하느라 고생 많으셨네요. 그래도 캠핑하면서 아이들 즐거워할 걸 생각하면 다녀오셔야죠. 부모님도 즐거우실 거예요. 캠핑 다녀오시고 후기 알려주시고요. 사진 감사합니다. 커피와 도넛 세트 쿠폰 보내드릴게요. 일상 한 컷, 일상을 살아가다 찍은 사진, 핸드폰 사진첩에서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이미지 전송에는 100원이 듭니다. 4326님이 요즘 날이 너무 더워서 6시 반부터 출근해서 일하는데 회사만 오면 힘이 나질 않아요. 이번 주 내내 마음도 우울하고 일도 하기 싫고 남들 보면 웃어주기도 싫고 내가 힘든데 내가 왜 억지로 웃어줘야 하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힘내보려고 하는데 10분도 안 돼서 의지가 꺾여버려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셨어요. 에너지가 좀 떨어지셨나 봐요. 그리고 여기에는 다 말하지 못한 또 어떤 이유가 있으시겠죠? 근데 너무 억지로 힘내라고 자신 다그치지 마시고 더운 날 이 시간부터 나와서 버티시느라고 고생 많으세요. 세상사 오르막 내리막 있지 않겠습니까? 곧 얼굴에 저절로 미소가 띄워지시는 날이 오길 바라며 노래 함께 듣죠. 신인수의 장미의 미소 박정희님 신청곡이고요. 이어서 5361님 신청곡입니다. 윤하 빗소리.

3179님, 경북 김천입니다. 며칠 전 딸 아이가 갑자기 제주공항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너무 갑자기 이야기를 해 저희 부부는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저와 딸 아이는 급하게 제주에 가서 방을 구했어요. 아내도 곧 제주도로 와서 필요한 물건들을 같이 사고 방 청소하고 아주 바빴네요. 딸 아이가 잘 적응하길 바랍니다 하셨어요. 참 미리미리 계획하고 뭐 이렇게 진행되는 일도 있지만 갑자기 이렇게 흔히 번개불에 콩국 까먹는다고 하죠. 그렇게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하다가 오히려 정신이 없어서 오히려 적응 잘할 때도 있어요. 잘 지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4401님, 1년 전 발리 신혼여행 때 산 거북이 반지예요. 소품숍에서 산 싸고 귀여운 반지인데 오랜만에 껴봅니다 하고 사진 보내주시면서 자랑해 주셨네요. 아 귀여워라. 거북이가 이 캐릭터로 표현하기에 참 귀여운 동물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반지에서 보통 보석 들어가는 자리 있죠. 거기에 거북이 캐릭터가 있는 귀여운 빈티지 소품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네요. 이제 여행 가거나 휴가 가시는 분들 여행에서 이런 예쁜 소품들도 만나고 좋은 풍광도 만나고 그러시겠죠? 그럴 때 우아조에 이렇게 또 자랑해 주세요. 9213님 신청곡 듣습니다. 마룬5 슈가 이어서 에드 시런의 캐슬 온 더 힐.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쇼리 실라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언제나
6: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이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1부 끝곡으로 박민님 신청곡 들을게요. 태희의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제헌절 연휴 첫날인 오늘 연휴 중 최대 교통량이 예상됩니다. 지방 방향으론 경부선과 영동선이 가장 혼잡하겠는데요. 특히 지금 강원권으로 향하는 교통량이 몰리면서 정체가 극심합니다. 지금 서울에서 출발하신다면 강릉까지는 6시간 30분, 양양까지는 5시간 40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마성터널부터 양지터널까지 막히고요. 덕평에서 후보분기점까지 정체입니다. 이후로 강원권에서는 원주 부근에서 정체 이어지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강일에서 서종까지 한 번에 24km 정체입니다. 더 가서 조양에서 춘천 분기점까지 밀립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이보니 언니 안녕하세요.
1: 이보 누나 안녕하세요.
2: 콩디 안녕하세요.
3: 이보 누님을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4: 콩디 우리 곁에 돌아와줘서 고맙고 저 너무 신나요.
0: 언니 다시 만나게 돼서 매일 만나게 돼서 진짜 기뻐요.
5: 라라랜드가 나무 그늘처럼 편안함으로 오래오래 함께 할 수 있게
4: 우리 오래오래 함께해요.
2: 감동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다시 만나서 요즘 무지 행복해요.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Like a
6: little thing. 안녕? 오늘도 제가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5시 여러분의 찐친이 되어드릴게요.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7: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노래, 익숙한 노래 들으면서 퀴즈 풀까요? 이 노래 다 알지? 오늘의 이 노래, 버즈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입니다. 추천해 주신 정지숙님에게 소시지빵 쿠폰 보내드릴게요. 이 곡은 나를 좀 더 사랑하겠다고 다짐하는 곡인데요.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합니다.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인 이것 무엇일까요? 1번 자존감, 2번 단감, 3번 곶감.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예요. 정답과 오답 포함 모두 10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립니다.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 뭘까요? 1번 자존감, 2번 단감, 3번 곶감. 음악 듣는 동안 정답 받겠습니다. 버즈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7: 오래오래 락토핏
8: 종근당 건강
9: 건강기능식품.
10: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이 노래 다 알지? 버즈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들으면서 퀴즈도 풀어봤는데요.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 오늘의 정답 1번 자존감이죠. 퀴즈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10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세요. 정우택님이 덥다는 단어 언제 없어지려나 하셨는데요. 아하, 시간이 좀 오래 지날 것 같은데요. 추석 지나고 그때쯤 아닐까요? 5603님, 회사 구내식당 면접 보고 안 돼서 시무룩했는데 출근하라고 전화가 와서 바로 출근했죠. 복날에 삼계탕이 메뉴인데 닭이 400마리 쌓여있는 걸 보고 원래 뽑힌 분이 놀라서 바로 집으로 갔대요. 아, 닭이 400마리요? 상상이 안 가네요. 닭이 400마리가 쌓여있는 모습 자체가 얼른 상상이 안 돼요. 그래서 저에게 연락이 온 거였어요. 지금 생각하니 웃음이 나요. 그분에게 전 고맙네요 하셨어요. 참 다 각자의 인연과 자리가 있나 봐요. 5603님과 인연이 닿은 곳에 이렇게 가시게 된 것 같습니다. 아, 바로 출근하시게 된 거 축하드리고요. 근데 복날 그날은 정말 고생 좀 많이 하셨겠어요. 5659님 신청곡 같이 듣죠? 터보의 트위스트 킹.

터보의 트위스트 킹 이어서 들으신 곡은 포지션의 Summertime, 9334님, 이세찬님께서 신청해 주셨어요. 차미리님, 저는 어린이집 교사인데 육아로 힘드신 우리 학부모님들, 지금이 제일 힘든 시기지만 제일 예쁜 시기이기도 합니다. 모두 모두 힘내세요 하고, 아우 그 예쁜 아이들 예쁜 마음으로 보시는 선생님이 응원 주셨네요. 모두 다 이 응원 받으셨죠? 이인희님, 경아님 라디오 청취하라고 친구에게 얘기했더니 청취한 지 100일째라고 하네요. 제가 콩까지 깔아줬다는데 지인들에게 매번 콩 깔아주다 보니 기억도 안 나요. 암튼 저 칭찬해 주세요. 기억도 안 날 만큼 얼마나 많이 소개하신 거예요. 야, 홍보대사로 임명해 드려야

겠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건 칭찬이 아니라 정말 감사드려요. 핑클의 내 남자친구에게 이지영님 신청곡 함께 들어요.

끝까지 컨셉을 잡아 고르고 고른 음악 감상하시죠. 우아한 컴필레이션. 여름이면 휴가를 꿈꾸고 휴가지로 바다도 많이 떠올리죠. 돌고래가 튀어나오는 바다는 어떠신가요? 태양이 눈부시고 바다는 반짝거리는데 귀엽고 신비로운 돌고래가 드문드문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바다를 생각하며 오늘 컨셉 돌고래 노래로 정해봤습니다. 오마이걸의 돌핀으로 시작하죠.

0: 보라를 일으켜.
1: 영화 프리윌리에 쓰인 곡이에요. 범고래와 소년의 우정을 다룬 영화인데 돌고래는 아니지만 범고래 윌리가 소년 위로 점프하는 포스터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들어볼까요? 마이클 잭슨입니다.

뮤지션 돌고래 노래를 컨셉으로 음악 들어보고 있습니다. 돌고래와 같은 고래목에 속하는 흰수염고래 만나봅니다. YB의 흰수염고래.

고음이 높이 올라가는 노래를 들으면서 돌고래 창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돌고래 창법 노래들 이어집니다. 서찬희의 Tears.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KBS 라디오
2: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우아한 컴필레이션 돌고래가 뛰노는 바다를 생각하며 돌고래 노래 들어보고 있는데요. 그런 바다에서 휴가를 즐기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배경으로 흐를 만한 곡 마지막으로 준비했어요. 바비 다울린의 Beyond the Sea 들으면서 우아한 컴필레이션 마치고요.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괜찮을 거예요. 지금까지 조경화였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제헌절 연휴 첫날인 오늘 고속도로는 지방 방향으로 정체가 길게 이어집니다. 지금 서울에서 출발하신다면 강릉까지는 7시간, 양양까지는 5시간 50분, 부산까지는 7시간 50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강일에서 서종까지 정체고요. 더 가서 남춘천에서 춘천 분기점까지 밀립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마성터널에서 양지터널까지 밀리고 덕평부터 호법분기점까지 정체입니다. 이후로 문막휴게소에서 원주 구간도 꽉 막혀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총 20km 정체인데 천안 부근 통과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지방 방향 정체는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 사이에 가장 혼잡하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1: 여러분들의 야성, 여러분들의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비트로 날아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2: 사랑하기 때문에
3: KBS.
0: 잠시 후 9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시간에 쫓기고 마음이 심란하면 이것저것 다 귀찮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지죠. 하지만 마음이 여유로우면 어질러진 집안 정리도 가지런하게 잘하고요. 안 하던 음식도 이것저것 만들게 되고요. 식구들한테도 쏘아붙이지 않고 나긋나긋하게 말하게 돼요. 연휴의 좋은 점은 우리에게 여유로워질 기회를 준다는 거죠. 오늘 제헌절부터 일요일까지 3일간의 휴일 동안 가고 싶은 곳에도 가보고 보고 싶은 영화도 보고 자고 싶은 잠도 실컷 자면서 빡빡하게 사느라 잃어버렸던 여유 다시 되찾아보시죠. 여유 만만한 금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예요.